가야흐로 연꽃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7월이 되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연꽃이 필 무렵이면 벗들을 만나 좋은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다산과 그의 벗들이 함께 모이는 중란시사의 모임 규약 중에 하나가 연꽃이 필 즈음 만난다입니다. 7월에 만난다는 표현 대신 연꽃이 필 즈음 만난다 하는 약속, 참 낭만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뜨거운 여름 진흙을 뚫고 나와 고요하게 피워내는 연꽃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다산과 그의 벗들은 함께 모여 시도 짓고 풍류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산 덕분에 이 7월은 낭만의 낭만이 있는 계절이 돼 좋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은 시원한 산 풍경이 아름다운 노래 들으며 시작할까 합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진국명산 이두원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열박 한장단, 편장단으로 엮어서 거뜬거뜬 시원하게 부르는 노래죠. 남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진국명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는 7월의 꽃, 연꽃과 다산의 모임 이야기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그의 벗들이 함께 모이는 중란시사 모임 규약 중에 하나로 연꽃이 처음 필 즈음 만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산 선생 말고도 지난날 우리 선비들의 취미 중에 하나가 연꽃 감상이었는데요. 연꽃의 미덕이 있죠. 진흙 속에 뿌리를 내렸지만 청정한 꽃을 피워내는 바로 그 미덕이 있기 때문에 연꽃은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끔은 연잎으로 술잔을 만들기도 했고요. 연꽃 속에 차를 넣어두었다가 연꽃 향을 머금은 차를 마시는 그런 낭만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연꽃이 피었으니 다산은 그의 벗들과 함께 연꽃이 처음 필 즈음 만나기로 약속한 중란시사의 모임을 가졌는데요. 바로 이 즈음이 되겠죠. 날이 덥긴 하지만 그 더위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낭만이 참 많구나 싶습니다. 7월의 낭만, 다산의 중란시사가 제대로 누리지 않았을까 잠시 상상해봤고요. 우리도 이런 낭만의 시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령음 시원하게 듣겠습니다. 곽태규의 단소,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곽태규의 단소,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벌써 연꽃 볼 계절 7월이군요. 연꽃 필 때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혹시 아세요? 새벽녘 연꽃이 피어날 때 툭 하고 꽃잎이 터지는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선비들은 이른 아침에 조각배를 띄워 연꽃에 귀를 기울이며 이 소리를 듣는 청계화성을 풍류로 즐겼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연꽃 필 때 소리가 난다고 하죠. 정말 저는 못 들어봤어요.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툭 하고 꽃이 피어나면 거기에 차를 넣어둔대요. 그래서 그것이 다물고 다시 터지고 하면 차에 그 향기가 밴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마시는 풍류도 즐겼다고 하는데 마들제님께서 그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또 보뜰마을님께서 문득 양평 쪽 연꽃 방죽을 10여 년 전 보고 온 기억이 나네요. 저수지의 연잎들은 기품이 느껴지더군요. 진국명산 잘 감상했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첫 곡을 진국명산 들려드렸고요. 그 저도 양평 쪽의 연꽃을 지나가면서 가끔 보는데요. 요즘 보니까 아직 많이 피진 않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떨지. 아마 꽃이 한참 피면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 제가 권해드립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평조회상의 첫 곡 상령산을 해금과 검은고 단소의 조촐한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 골랐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인데요. 안재숙의 해금, 윤혜성의 검은고, 문흥관의 단소,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안재숙의 해금, 윤혜성의 검은고, 문흥관의 단소,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무더운 여름 국악산책과 함께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글동무님, 지초실님께서 유해란 LPGA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2회 연속 메이저 재패 기사를 공유해 주시면서 고향 출신 손녀 유해란 양 경하합니다. 15살 중학교 때의 국가대표로 25살에 세계 두 번 우승 월출산의 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어요. 유해란 선수가 정말 월출산의 정기를 받아서 골프를 잘하는 것 같네요. 저희 국악산책도 유해란 선수의 우승 소식 함께 축하합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평시조 이화우입니다. 이화우는 조선시대 여성 시인 매창이 지은 시조시죠. 매창 본명은 이향금이고요. 계랑 계생으로도 알려져 있는 문제 넘치는 여성 시인입니다. 시조 가사 한시 금성문에 두루 능했는데요. 그의 작품이 지금 매창 집에 남아 있습니다. 매창과 초는 유희경 이 둘 사이의 일과 관련돼서 이 시조시 이화우가 지어졌습니다. 유희경이 의병으로 나가서 소식이 없는데요. 그 임을 그리며 지은 시입니다. 이화우 훗날 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여라 이런 시조시입니다. 이 시조시는 여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의 아름다운 선율로도 노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시조 가락에 얹어 부르는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시조 이화우를 변진심의 노래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화우 훗날 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여라. 이화훗날 일제 이별했는데 추풍 낙엽이 질 때까지 아직 만나지 못한 거네요. 평시조 이화우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반가운 화요일 산책길입니다. 오늘도 함께 꽃길을 걷습니다. 하셨어요. 네, 봄봄님 꽃길 오늘도 계속 함께 걸어요. 또 9820님 요리조리 미도리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너무 바빴죠요. 우유유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우쭈쭈 해드려야 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좋은 일로 바쁘신 거겠죠? 지금 좀 나아지신 거죠?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그 바쁜 마음 잠재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궁중정재 반주 음악 하나 골랐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말 무렵이면 반드시 이 춤을 추었고요. 조선 중기 무렵 이후부터는 왕실의 연향 때에 파연 악무, 잔치를 파하는 악무로 이 춤을 췄습니다. 바로 처용무입니다. 처용무 전체를 보면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춤은 볼 수 없지만 여러 음악이 포함돼 있어서 음악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향악곡의 백민 수재천으로 시작이 되고요. 향당 교주, 또 관악 영산 회상의 여러 곡, 그리고 웃도들이와 같은 다양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용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창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처용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춤은 볼 수 없었지만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시작이 수제천이었고요. 신라성대 소성대사 그리고 향당교주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사면도들이 반념불 산하천리국사 그리고 읍도들이 일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동규의 창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밤섬에서 배를 모은 목수 함갑순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요즘 이 코너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이들 지난날 역사의 현장에서 중요한 한 몫을 하던 이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은 사라져가는 혹은 사라진 직업인 혹은 예술가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밤섬에서 배를 모은 목수 함갑순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배를 모은다는 건 배를 만든다는 말이죠. 밤섬에서 태어나 밤섬에서 배를 만들며 살아가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밤섬에 사람이 살았지만 한강을 개발하고 여의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섬이 폭파됐고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죠. 이 글 속에 바로 그 역사 이야기도 잠시 나오고요. 그 밤섬을 중심으로 해서 배를 만들며 살던 분의 이야기라서 중요한 역사의 현장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 1980년대 초반 밤섬 주변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어서 역사의 한 장면을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의 상황을 알려주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신촌 로터리에서 서강으로 나가는 큰 길을 따라 곧장 나가면 서울대교에서 제2한강교로 통하는 강변도로가 나온다. 그 언저리에는 집들이 듬성듬성 막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한켠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가 켜로 잘려져 쌓여 있고 모으다 만 것 같은 배 몇 채가 흩어져 있다. 거기에 웬 할아버지 하나가 작업복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망치질을 하고 있다. 벌써 열 한 해째여 예서만 망치질하는 것이 아 도무지 심심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말이여. 그래서 집에다 마누라장이 내팽개치고 이렇게 날마다 나오는 게요. 강변도로 바로 밑이라 차 소리가 꽤나 시끄럽지만 그래도 여기 걸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턱 놓이거든. 그 까닭을 잘 모르겠단 말이여. 머리가 희끗희끗한 올해 1900

1980년 68살 난 이 할아버지 함갑수는 쉰해나 배 목수 노릇을 해왔다. 그는 88살 때에 배를 모으는 곧 배를 만드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아, 처음 일 배울 때는 품삯이 다 모여 밥 한 그릇 못 얻어먹고 되려 구박이나 안 받았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어. 신식글을 못 배운 처지라 왔다 갔다 남의 집사리를 하면서 목수일을 배웠지만 그 고공사리를 무려 4해나 했어. 명절 때나 돼야 수고했다고 조선 조끼나 하나씩 사주는 것이 고작이었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열두의 전만 해도 여의도와 서강과의 가운데쯤에 자리 잡고 있던 섬인 밤섬에서 함갑수는 태어나고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의 집안은 네 대째를 물려 밤섬에서 살아왔다. 지금은 밤섬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그것도 그럴만하다. 1968년 2월에 밤섬에 살던 사람들은 그 땅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모두 쫓겨나야만 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때 서울시장이던 김현옥이 장마 때마다 홍수가 일어나던 한강의 물을 다스릴 계획의 한 방법으로 물길을 막고 선 밤섬을 없애기로 했다. 그래서 밤섬에 다이너마이트를 묻어 폭파시켜 물 아래로 잠기게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살던 62집에 400명이 넘는 사람을 모두 서강의 와우산 꼭대기로 옮겨버렸다. 와우산은 그 바로 이듬해에 그곳에 서강 시범 아파트도 생기고 지금은 그 산 뒤쪽으로 홍익대학교와 신촌 쪽으로 빠지는 큰 길도 놓여졌지만 그때만 해도 외틀어진 소나무들만 어지럽게 자라던 곳이었다. 밤섬 사람들로서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으므로 그곳에 터를 닦고 집을 올렸다. 언덕배기 안쪽으로 알맞게 경사가 졌는데 거기에 나란히 줄을 맞추어 집을 지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언덕을 쳐다보면 지붕 위에 집을 올리고 그 위에 또 집을 올린 것처럼 보여서 그 마을 전체가 하나의 아파트같이 보인다. 모두 다섯 줄이니까 다섯 층의 아파트라고나 할까? 그래서 거기에 사는 밤섬 사람들 자신들도 그곳을 밤섬 아파트나 밤섬 마을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맨 아래를 1층, 둘째를 2층, 그리고 맨 위에 다섯째를 5층이라 부른다. 함갑순의 집은 2층에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의 작업장은 와우산의 아파트처럼 생긴 그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서강의 강가에 있다. 밤섬 사람이 집을 와우산으로 옮기긴 했지만 모든 삶의 터까지 그곳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그들이 밤섬에 살 때도 영등포 쪽으로는 모래밭길을 다니기가 불편해서 그쪽에는 밤길이 뜸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연히 삶의 터는 서강 언저리였다. 함갑수는 밤섬에서 살 때에도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우산으로 쫓겨온 바로 이듬해에 또 한 대의 작업장을 마련했다. 해방이 될 무렵만 해도 한강에는 많은 배가 오르내렸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배가 밤섬의 배 목수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한강 1300리 굽이굽이 줄기를 따라 곳곳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밤섬만큼 큰 규모로 배를 만든 곳은 없었을 뿐더러 또 다른 여러 곳에서 일하던 배 목수들도 대개는 본디 밤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나 밤섬에서 일을 배워간 사람들이었다. 함갑순이 처음 배 목수 일을 배울 때에도 밤섬 사람들의 밥벌이는 대개 배 모으는 일이었다. 그러나 제 바닥인 밤섬에서 쫓겨나온 뒤로 일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거나 힘에 겹다고 일손을 놓았으며 힘께나 쓸 젊은이들은 모두 큰 배를 모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갔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밤섬 마을에서 아직도 배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10명쯤이다.

경기민요 뱃노래 들으셨는데요. 전태룡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날 밤섬에서 배를 만들며 살아갔던 분의 이야기였죠.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온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글, 밤섬에서 배를 모은 목수 함갑순이란 글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갑순은 어린 시절에 글방에 다니면서 천자문도 익혔다고 하는데요.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아서 글 공부를 그만두고 배 목수 밑에 들어가서 배를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 목수 일을 하게 됐고 자신이 태어나 자란 밤섬에서 배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만 밤섬이 폭파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쫓겨났고요. 결국은 그 언저리에서 계속 배 만드는 일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차츰 기계 작업이 많아져서 1980년만 해도 손으로 배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1980년 무렵 밤섬 마을에서 여전히 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를 만드는 이들의 축적된 기술은 밤섬 마을의 여러 사람들의 중요한 기술로 발달했을 텐데요. 이분들의 기술이 지금 어디에 가서 쌓였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분들이 뿌려놓은 씨앗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한편 생각해 봅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온 책 숨어 사는 외톨박에 나온 배를 만드는 사람 이야기 밤섬에서 배를 모은 목수 한갑순이란 글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서용석류 아쟁산조 들려드리면서 이 서용석 명인과 그의 아드님이 이 서용호 두 분이 함께 연주한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 음원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한번 감상해보자 했는데요. 오늘 그 음악 준비했습니다. 아버님과 아드님이 함께 연주하는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입니다. 서용석, 서영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셨는데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 서용석, 서용호 두 분의 아쟁 연주였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아쟁, 뭔가 아드님의 아쟁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연주에서 들리고요. 또 아드님은 아버님의 연주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그 마음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아쟁이란 악기의 역사를 보면 대아쟁이 고려시대에 유입됐기 때문에 무척 긴 역사를 살아왔는데요. 이 아쟁산조를 연주하기 시작한 건 20세기 중반 무렵이라서 이 아쟁산조란 음악의 역사는 아주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르익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건 바로 명인들의 치열한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용석, 서용호 부자가 함께 연주한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의 특별한 조화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서용석류 아쟁산조 부자의 연주를 듣는데 전화가 와서 방해를 받네요. 이 귀한 음원을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곡을 재방송 때나 다시 듣기로 해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아드님을 앞에 두고 연주하는 서용석 명인의 그 몰두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잠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어서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농부가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이렇게 연곡으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같은 음악이네요. 오늘 이 음악을 연주한 분들 모두 명인들 모이셨는데요. 오정숙, 성창순, 성우향, 한농선, 남해성의 소리고요. 서용석의 대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한세연의 피리,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이고 고대 광신을 부정하소.

뒤로 갈수록 더 신이 나네요. 마치 푸짐한 선물을 받은 듯 마음 풍성해지는 현장이었죠.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아리랑을 오정숙 성창순 성우향 한농선 남해성의 소리로 들으셨고요. 서용석의 대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한세연의 피리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으신 음원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00

1894년에 있었던 일요 명인명창전 실황자료였습니다. 관객과의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진 그런 무대였습니다. 귀명창님께서 명인명창 소리에 귀호강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중란시사 모임의 만남 규약 중에 연꽃이 필 즈음 만난다 하는 규약이 있었단 말씀해드렸는데요. 다산 선생이 요즘 살고 계신다면 이맘때 그 벗들과의 만남을 서두르셨지 않을까 합니다. 바야흐로 연꽃의 계절이 다가와서 여기저기서 연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는 연꽃을 이번 해에는 아직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아무래도 조만간 연꽃이 좋은 곳을 다녀와야 할 듯합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으니 예로부터 우리 시인 묵객들이 연꽃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연꽃의 계절 7월 그 꽃의 향기 누리셔야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연꽃 향기 같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내가 아는 거라곤 우리 모두 다정해야 한다는 거야. 제발 다정함을 보여줘. 특히 뭐가 뭔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는 더더욱.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속에서 대사 읽어드렸습니다. 모두를 다정하게 대할 것, 오늘의 숙제로 정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핫지와 에리의 노래 사랑해요 듣고 왔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시간은 촉박하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을 때 괜히 짜증을 내게 되곤 하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올 때는 이 문장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다정해지자. 작은 다정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줄 겁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용가이자 안무가 배정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3살에 처음 춤을 알게 된 이후에 80대가 된 지금까지 춤 외길을 걷고 계신 분인데요. 이 80여 년의 내공이 켜켜이 쌓여있는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 잠시 뒤에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자,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규호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Reminiscence of a Melodic Melange.

규호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Reminiscence of Melodic Melange 함께 들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최비76님께서 언제 11시가 넘었지? 지각했네요. 하시면서 서둘러서 들어와 주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함께 하니까요. 지금부터 네, 또 아주 멋진 분을 만날 계획이라서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무대에 선 예술가는 빛이 나는 듯합니다. 언제나 빛나는 존재 같지만 그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무수한 어둠과 인내를 견뎌야 하겠죠. 오늘 모실 분

0: 도 평생 춤이라는 외길을 걸으면서 빛났던 순간과 또 빛을 견뎌야 했던 순간을 무대에 담아온 분입니다. 영원한 춤꾼 배정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문화시대 청취자 여러분께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저 평생 무용하는 배정혜입니다.
0: 네. 네. 와,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고 굉장히 멋지시네요.
1: 아유, 별 말씀을.
0: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평생에 걸친 선생님의 춤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담아서 내셨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춤 영원한 고향 나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책을 1, 2권으로 출간을 하셨고 또 이어서 이렇게 조그만한 책이긴 한데 춤의 메소드라는 이런 책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책 소개 좀 해주세요.
1: 제가 이제 자서전을 쓰기는 처음이죠.
0: 네. 네.
1: 그래서 그냥 안 쓰고 죽으려고 했는데.
0: 아이고.
1: 제 그 무용 인생이 좀 너무 특이하지 않았나. 우선 3살 때부터 그 내 의도대로 사는 게 아니고.
0: 네.
1: 삼촌 배명균. 우리 큰 삼촌 되시는 분이 그렇게 나를 무용을 시켜가지고
0: 네.
1: 지금까지
0: 네.
1: 이렇게 평생 무용으로 살게끔 운명이 그렇게 지어져서
0: 네.
1: 후배들한테 나 같은 좀 특이한 그 무용가의 인생을 통해서 또 훌륭한 예술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0: 네.
1: 해서 자서전을 써봤어요.
0: 네. 네. 아유,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나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1: 글쎄 네. 이제 80이 넘어서 정말 이제 무대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걸 쓰고 보니까
0: 예.
1: 또 올 가을에 10월 달에 또 국립무용단 안무를 또 맡았어요.
0: 네.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겁니다.
1: 무대가 진짜 그 제목 그대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예. 그 제가 어떻게 죽느냐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춤추다 죽을 거라고
0: 아이고,
1: 예. 그런 예언을 나한테 해줘서
0: 네.
1: 진짜 춤추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0: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뒷부분 책 표지 뒷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종종 묻는다. 무대는 언제 끝나는가? 막이 내려오면 끝나는가? 박수가 멎으면 끝나는가? 아니면 더 이상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끝나는가? 내 대답은 언제나 같다. 나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무대는 내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였다. 내가 숨쉬며 버텨온 자리였고 나를 나로 만들었던 유일한 언어였다. 아, 이 두 권 안에 아마 여기에도 다 담지 못한 80평생의 우리 선생님의 이 춤 인생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1: 네.
0: 선생님 연세가 올해로 82 되셨습니까?
1: 나이?
0: 예.
1: 그 80, 만으로 82죠.
0: 네, 네. 근데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춤을 처음 시작하신 게 3살이라고요.
1: 네.
0: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1: 그 엄마 2살, 3살 걸을 때
0: 예.
1: 잠자는 나를 이렇게 깨우면
0: 예.
1: 내가 태어난 곳이 약수터인데
0: 예.
1: 삼박 약수로 유명한 지금은 김일성 별장이 거기 있대요.
0: 네.
1: 그렇게 그 정도로 경치가 좋은 데서 이제 태어났는데 약수터라고 그러면 그렇게 제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0: 예.
1: 약수를 뜨러 가면
0: 예.
1: 너무 그게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0: 어린아이가.
1: 동네 사람들이 막 매일 저녁에 그 나를 약수 뜨는 거 보러 구경을 오고 그랬대요.
0: 그러니까 약수 뜨러 가는 배정의 아이의 모습이 범상치 않았나 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춤을 추면서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다녀오셨었나 봐요.
1: 그 깜깜한 그 거리를 예. 주전자를 들고 제가 혼자 간대요.
0: 아유, 무섭지도 않으셨나 봐요.
1: 그러겠네. 그리고 그 세 살 때 또 그 장화홍련전 예. 그 삼촌이 그 학예회의 그 연출을 맡았는데 네. 장화홍련전의 파랑새 역할을 제가 했대요.
0: 예, 기억이 나세요?
1: 저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0: 너무 어린 시절이라
1: 그 무대에 서서 그 일로 빠져라 예. 연못으로 떨어져라 이런 생각은 나 지금도.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내가 떨어졌대요.
0: 예.
1: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우레 같은 박수를 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0: 그렇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춤이라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고 무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신 건데 사람들은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예술가들을 볼 때 그 모습만 지금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탄을 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그 시간에 오기까지 이 예술가는 얼마나 그
1: 많은
0: 인고의
1: 노력.
0: 예, 세월을 견뎠을까. 네,
1: 굉장한 고충이 따른 연후에 예. 좋은 무대가 있을 수 있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3살부터 어쨌든 춤을 시작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훈련도 혹독하게 받으셨겠어요.
1: 그렇게 이제 그 훈련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예. 그냥 보는 대로 춤을 제가 잘 따라하니까 네. 그게 천재라는 얘기를 그때서부터 이제 들으면서
0: 예.
1: 계속 무대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훈련으로 무용을 잘한 것보다는
0: 좀 타고나셨네요.
1: 저절로 그냥 하니까 자꾸 가리키는 선생들이 천재다 천재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0: 그런데 어린 나이다 보니까 잘해서 칭찬받고 좋기도 하면서도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1: 근데 춤 예술에 제가 소질은 있었는데
0: 예.
1: 그때 당시 지금 나를 생각하면 너무 그게 싫었어. 너무 하기 싫어.
0: 네, 아이니까.
1: 넓은 공간만 보면 삼촌이 그 취미가 있었나 봐요.
0: 예.
1: 춤에.
0: 네.
1: 넓은 공간만 있으면 연습이라기보다는 삼촌이 보고 싶어서 시킨 것 같아요. 내가 네. 볼 때.
0: 너무 예쁘니까.
1: 네. 네. 자꾸 그게 이제 본인이 연애도 안 하시고 남을 데리고 다니니까 예. 그 춤에 취미가 있으시니까 자꾸 그게 해봐라 해봐라 그러면 나는 너무 그게 하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훈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훈련을 받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0: 네. 지금 돌아보시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운명처럼 이제 삼촌이 어쨌든 이 춤 인생에 이끌게 된 어떤 인물이긴 합니다만 3세에 춤 시작을 하셨고 5살 무렵에는 그 장추와 무용연구소의 최연소로 네. 입문을 하시고 8살이 되던 해에 첫 무대를 갖게 되시고 12세가 됐을 때에는 개인 발표회를 갖는단 말이죠.
1: 12살 때.
0: 예.
1: 네. 그거는 이제 서울에서 국립극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극장인데 그때 당시는 시공관이었어. 시공관이라고 했거든요.
0: 예.
1: 그 제일 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극장에서 12살짜리가 발표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0: 네. 최초의 일이었던 거죠. 예.
1: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대관을 안 줘가지고 그 전해 11살에 미국 공보원에서 그 모든 전체

0: 기자들을 모셔놓고
1: 네.
0: 시연회를 해요.
1: 네.
0: 시연회를 했는데 그 기자들이 막 천재 나왔다고 막 해서 전 5대 신문, 6대 신문에 그냥 톱 기사로
1: 네.
0: 천재 소녀, 그때는 이름이 배숙자였어.
1: 네.
0: 천재 소녀 배숙자로 이렇게 막
1: 대서
0: 신문에 막
1: 특필되고, 예.
0: 돼서 특필되니까
1: 예.
0: 시공간에서 날짜를 준
1: 아,
0: 거야.
1: 네.
0: 하라고.
1: 예.
0: 그래서 그 명동 성당 거기까지 사람들이 그냥 나라비를 써서
1: 엄청난
0: 나를
1: 인파가,
0: 보려고
1: 네.
0: 그렇게 인기.
1: 와.
0: 혼자 12%를 줬어요, 혼자. 찬조 출연도 없이.
1: 혼자
0: 응.
1: 동무대였네요.
0: 동무대를.
1: 예.
0: 그래서 참, 지금 내가 생각해도
1: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0: 전무후무할 것 같아.
1: 예.
0: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나.
1: 그러니까
0: 그
1: 선생님
0: 다음에 이제
1: 스스로도
0: 또 신기한 거는
1: 예.
0: 그 12%를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배운 게 아니오.
1: 그러면요?
0: 삼촌도 춤을 출줄 모르는 분이었었고.
1: 예.
0: 그러니까 무슨 음악을 삼촌이 틀어주면 내가 췄다라는 얘기거든요.
1: 그러니까 스스로 창작하신 거네요. 예.
0: 그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1: 예.
0: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도.
1: 네.
0: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1: 네.
0: 근데 그 커서도 그 사람들이 제 안무를 보고 세계적인 안무가다, 뭐, 또, 우리 삼촌도 너는 세계적인 안무가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보고 무슨 작품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날 하루로 안무가 끝나.
1: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군요.
0: 그냥 안무가 잘 나와.
1: 와, 아니 그럼
0: 그러니까 어렸을
1: 선생님,
0: 때도
1: 예,
0: 그런 식으로 쳤지 않았나.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것이
0: 예,
1: 아니고
0: 누구한테 배운
1: 그런 것이 아니고요.
0: 배우지를 않고 승무도 누구한테 배우지를 않았는데 승무를 내가 많이 쳤거든.
1: 그럼 선생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춤을 추시면서 한국 전통 춤의 매력은 뭐라고 느끼셨어요?
0: 한국 전통 춤의 매력은 자연미거든요.
1: 예.
0: 그 자연미가 나오는 데까지는 인위적인 미는 나오기 쉽지. 쉬운데, 자연의 미를 나온다는 것은 몸속에서, 정신 속에서 그 전통 음악과 함께 일치가 돼야지
1: 네.
0: 자연미가 나오는 건데,
1: 네.
0: 그 굉장히 힘든, 우리 전통 춤은 세계에서 아마 제일 으뜸가는 예술성이 포함된 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 네.
0: 보통 다른 나라 민속 춤은 예술이라고 경지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만이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았나 그렇게
1: 네.
0: 생각을 해요.
1: 한국 전통 춤은 그 매력이 자연미에 있다. 예.
0: 자연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미, 그거는 굉장히
1: 그렇죠.
0: 힘들어요.
1: 예. 그 선생님께서 70년대에는 선화학교에서 한국 무용을 또 가르치셨는데 그때 바 기본이라는 굉장히 독자적인 훈련법을 체계화하셨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바 기본이라는 게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쉽게 얘기해서 바기본이라고 이제 해서 발을 잡고
1: 네.
0: 기본을 하는 거는 아니고,
1: 예.
0: 발레에서 이제 바기본을 하고 센터 작업, 이제 센터에 나가서 춤을 추거든, 발레에는.
1: 네.
0: 이제 그런 그 이미지 때문에 이제 한국 춤도 몸을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춤으로 들어가야 그 전통적인 자연미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1: 네. 예.
0: 그냥 억지로 위에서부터 움직이려고 하면 자연미가 안 나오고
1: 아, 그렇군요.
0: 그 음악을 습득하기가 어려워요.
1: 네.
0: 눈으로만 추게 되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자연미가 나올 이렇게 깔

0: 아직까지는 몸에 훈련이 필요하다. 한국 춤도. 그래서 그냥 그 이미지가 발레에서 박이본하고 그 비슷한 이미지니까 박이본 한 건데, 말하자면 어떤 유형의 민속 춤이 우리나라는 많거든요. 이게 좀 공중무용도 있고 뭐 무당춤도 있고 뭐
1: 그렇죠.
0: 또 전통에 응? 흐르는 그 시나위도 있고 여러 가지는 그 유형을 그 훈련을 함으로써 다 습득이 되게끔. 그러면 그 습득이 되고 나면 창작으로 가는데, 이제 무슨 꽃을 표현한다든지 바람을 표현한다든지 인생의 뭐 슬픔을 표현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창작으로 가야지
1: 그렇죠.
0: 몸의 그 움직임을 슬픔을 슬픔의 움직임을 찾아내야 창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통 무용 가지고는 그게 표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창작 무용까지 갈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박이본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74년도, 5년도에 제가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선하 학생들부터 가르쳐서 대학 입시율이 그냥 100%, 1차에 100%다 붙게끔 만들었어요.
1: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의 이 춤이라는 것은 이 자연미가 굉장한 매력인데 정서적인 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과기까지 신체적인 어떤 이제 구조적인 테크닉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양 무용에는 뭐 동작 명칭도 있고 테크닉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계화되어 있고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 무용은 그런 게 없으니 그 자연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바 기본으로 선생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0: 그
1: 이해하면 되겠네요.
0: 전까지는 그냥 따라했어. 그냥 따라하니까 오류가 많이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모습만 따라하게 되지 속을,
1: 그러네요.
0: 천재 아니면 그 속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거죠, 학생들이. 근데 이제 이 박이본을 훈련을 시켜놓으면 속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야.
1: 그렇군요. 이게 그바 기본이 뭘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동작을 통해서 그렇게 정신까지 끌어올려서 우리가 창작을 하나. 그게 아마 이게 이번에 내신 이 춤의 메소드,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진 동작과 함께 설명이 있고,
0: QR코드를
1: QR코드도 있어서, 이 호흡 영상을 함께 보면서, 그냥 꼭 무용을 하는 분이 아니어도,
0: 아니어도 저 건강해져, 그거.
1: 네, 맞습니다. 이 육체와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께서 2000년과 2006년에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두번 지내셨더라고요. 그때 발표하신 작품 중에 소울 해바라기라는 게 있습니다. 2006년 초연 당시에 한국 춤과 전통 민요 그리고 재즈의 만남으로 아주 큰 화제가 됐었고 한국 춤을 세계 무대로 이끌었던 그 작품인데 그때 함께했던 팀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재즈 그룹 산타첼로의 연주로 진도 아리랑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독일의 재즈 그룹 살타첼로의 연주로 진도아리랑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이 음악 2006년 초연때 어쨌든 이 작품과 함께 나왔던 곡인데 어떻게 음악 들으시니까 그때 기억 많이 나세요?
1: 네, 동작까지 생각이 나죠.
0: 와, 이게
1: 20년... 이 음악으로는 예. 이제 남자가 예. 남자 솔로를 내가 줘서 네. 그 이종륜이라고 지금
0: 이름도 기억하시고 예. 네.
1: 그 무용단 부산 시립무용단 단장으로 지금 네. 있는데
0: 예.
1: 아주 너무 잘 추었어요.
0: 제가 아까 이 작품 소개해드리면서 소울 해바라기라는 제목의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1: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한국 전통 무용을 창작한 그 무용이
0: 예.
1: 세계적으로 퍼졌으면 하는 게 제 원이었어요.
0: 예.
1: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0: 네네.
1: 그래서 그 세계로 한국 무용을 전파시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핵심이 한국 전통 음악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음악, 재즈 음악을 가지고 한국 춤을 담아보면
0: 예.
1: 세계로 무대로 번지는데 좀 빨리 속도감이 좀 더 빨리 전파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아 재즈를 사용해보자 했는데 살타

0: 헬로 그 피터 신들러라는 그 주장 작곡자를
1: 네.
0: 그때 어떻게 운 좋게 만났어.
1: 예.
0: 그래서 살타 첼로 팀의 음악을 가지고 2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작품을 만들었지.
1: 그렇군요.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틀마을님께서 80여 년의 춤 외길 인생 배 선생님께 경외를 표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80여 년 평생 외길을 걸어온 무용수이자 안무가 배정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앞서서 어린 시절부터 춤 시작하셨던 이야기 또그바 기본을 체계화해서 만드셨던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춤 메소드 훈련법을 만드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77년도에 한국 무용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 타고남은 재라는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0: 그야말로 그때 당시 이제 그 바기본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1: 네.
0: 그것을 실험하는 무대를 갖고 싶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 기본 호흡법을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명예세계 1장, 그다음에 2장은 세계세계. 명예세계는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인 내 세계. 그러니까
1: 네.
0: 예술이라는 것은 상상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현실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상상의 세계를 춤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본다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기 때문에
1: 네.
0: 안무하기가 쉽지.
1: 아, 오히려
0: 오히려
1: 예.
0: 이게 상상으로 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1: 예.
0: 그래서 그 태어나기 이전의 명예 세계를 그 상체 호흡법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지금까지 전통 춤을 잘못 춰가지고 엉터리로 추는 전통 춤이 너무 많았거든.
1: 네.
0: 그 전통 춤을 바탕으로 하지만은 더 위로 올라가서 사위 자체가 좀 과감하게,
1: 네.
0: 그래서 내 호흡법, 그 상체 호흡법 12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명예 세계를 안무를 했고,
1: 네.
0: 그 다음에 또 2장은 세계 세계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욕망, 또 질투,
1: 네.
0: 미움, 사랑, 뭐, 이 우리 현 시대, 현 생활을 또 표현하는 거는 하체 욕심이 머리로 있다라고 생각을
1: 하죠.
0: 하죠.
1: 네.
0: 근데 나는 그 머리가 하체 돌려짓기 호흡이라고
1: 네.
0: 말하자면은 엉덩이 회음
1: 네.
0: 거기서부터 욕망과 질투와 모든 인간의 그 본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1: 네.
0: 춤도 호흡이 글로 들어가야 돼.
1: 하체 호흡법으로.
0: 응.
1: 네.
0: 그래야 하체로 들어가야지 상체로 머리로 호흡이 들어가면 춤이 엉터리 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예.
0: 제가 그 호흡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어른들이 공력을 들여서 춰라 이랬거든요.
1: 네.
0: 그 공력이 어딘지 딱 집어주질 못한
1: 아,
0: 근데 사실은 공력을 들인다는 것은 그 회음, 하체, 돌려짓기 호흡, 내가 이제 돌려짓기 호흡이라고 했는데
1: 네.
0: 그쪽에로 공력이 들어가야 머리로 올라오는 그래서 세계 세계는 그 하체의 호흡을 이용해 가지고 동작을 전부 또 만들어.
1: 네.
0: 그래서 이제 3장에는 멸의 세계. 멸의 세계는 또그
1: 죽음 이후에
0: 죽음의 세계.
1: 예.
0: 이제 우리가 세계

0: 그래서 현 생활에서 이제 승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호흡이 가느냐 그러면 이제 그냥 숨을 쉬고 있지만
1: 예.
0: 정중동, 정중동. 숨을 몸은 멈춰 있는데 숨은 계속 쉬고 있는
1: 네.
0: 그런 그 멸의 세계라고.
1: 예.
0: 그래서 그걸 숙무로 표현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 멸의 세계를 볼때 사람들이 뭐 우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1: 그래요. 예. 그
0: 그래서
1: 지금
0: 그 타고남은 죄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작품이 지금까지 한국 춤이 돌팔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배종애가 타고남은 죄로 돌팔구를 찾았다. 그 앞으로 발전성이 이 전통을 가지고 발전할 가능성이 100%로 있다라는 평을 그때 받죠, 제가.
1: 그러니까 배정혜 선생님 춤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국 무용사에 남을 만한 걸작 같은
0: 예.
1: 작품이
0: 그래서
1: 바로
0: 그게 박이번 떡이에요, 그게.
1: 타고남은 재라는 작품인데 선생님께서는 이 우리의 전통 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전통에만 이 머무는 것이 싫어서 또 국악원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도전도 하셨더라고요. 요 사연은 어떻게
0: 그래서
1: 될까요?
0: 그 전통을 완전히 알고 났을 때 창작으로 가야지
1: 예.
0: 전통을 모르는 가운데 창작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은 그 전통을 모르고 창작으로 가면 호적이 없는 춤이 돼 버리지
1: 네.
0: 않나.
1: 예.
0: 응?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던 댄스도 아니고 발레이도 아니고 이상한 창작 춤이 되면 세계화를 시키는데 그거는 냄새가 뚜렷이 있어야
1: 네.
0: 세계화가 되지.
1: 네.
0: 그
1: 한국적인 색깔이 없으니까요.
0: 색깔이
1: 예.
0: 없으는 그런 창작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1: 예.
0: 전통을 내가 중요시 얘기인 가운데 전통에만 머물러 있기는 싫어서 창작을 하고 싶었어.
1: 네.
0: 그래서 국악원은 전통적인 거를 창작을 해도 전통적인 창작을 해야지 되지 내가 생각하는 좀 세계적인 창작으로 가기는 국악원에서는 좀그 분위기상 안
1: 그렇죠.
0: 되거든.
1: 네.
0: 그래서 떠나고 싶어서
1: 어디로?
0: 시립무용단으로 갔죠.
1: 아, 국악원을 떠나서 시립무용단으로 옮기게 되신 건군요.
0: 원장님이 막
1: 아,
0: 떠나지 못하게 했는데 그냥
1: 예.
0: 박차고 나왔지.
1: 굉장히 그 시절부터도 이 전통 춤의 세계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이 창작의 영역,
0: 예.
1: 이미 이제 전통 춤에 대한 연구가 기반이 되어 있기
0: 어떻게 하면
1: 때문에
0: 세계화를 시키나
1: 그 고민이
0: 고민했어요.
1: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그 부채춤, 또 장고춤, 이런 것들을 본 세계적인 안무가죠. 피나바우시가 선생님께 작품을 의뢰하기도 하고 독일로 초청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선보였던 작품이 코리아 판타지인데 어떤 작품이었고 어떻게 이런 인연이 맺게 되었는지.
0: 그래서 그 코리안 타지는 그야말로 이제 말하자면 신전통이죠.
1: 네.
0: 부채춤 같은 거, 장구춤 같은 게 전통이라기보다는 전통은 이제 몇천 년, 몇백 년 이렇게 똑같은 순서로 묶여 있는 거가 전통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전통이라는 것은 항상 신전통에서 전통으로 넘어오는 거지, 처음부터 전통은 없지. 처음에는 뭔가 만드니까 그 만드는 살풀이라든지 만드는 승무가 있었던 거지,
1: 예.
0: 처음부터 지구상에 승무라는 게 있고 저
1: 그렇죠.
0: 살풀이가 있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전통을 가지고 배정예가 전통 음악을 똑같은 음악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

0: 나는 신전통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걸
1: 네.
0: 신무용이라고 지금까지는 사람 무용계에서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신무용이라고 하지 말고 신전통이라고 하고, 그 전통을 가지고 완전히 현대적인 이미지를 담는 획기적인 동작이 나오는, 완전히 다른 동작으로 작품을 만드는 건, 소울 해바라기 같은
1: 네.
0: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는 창 모던 춤이라고 말을 하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창작 춤이라고 하지 말고, 뭐든지 창작인데
1: 그럼
0: 창작 춤이라고 그러면 외국
1: 차별화가
0: 사람들이
1: 없죠. 예,
0: 혼돈해. 그래서
1: 그렇겠습니다.
0: 나는 그런 모던 춤, CHOM 춤,
1: 네.
0: 댄스라고 하지 말고
1: 아, 춤을 하고
0: 춤이라고
1: 표현하고.
0: 해가지고 우리 코리아의 춤이라고 표현을 하자. 그 얘기예요, 저는.
1: 예.
0: 그래서 모던 춤.
1: 그
0: 그러니까
1: 용어까지도
0: 영어로
1: 신경,
0: 해도
1: 예.
0: 모던 춤.
1: 그러네요.
0: 모던 춤.
1: 예.
0: 이렇게 해야지. 모던 댄스 하지 말고.
1: 네.
0: 그냥 모던 댄스는 서양에서 온 모던 댄스를 모던 댄스라고 하고,
1: 그렇죠.
0: 우리나라의 지금 사람들이 무용계에서 말하는 창작춤을 저는 모던 춤이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
1: 네.
0: 그래서
1: 이렇게까지 사실 신경을 쓰신 것은 용어가 사람들의 인식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0: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자꾸도 지금 무용과에서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살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건데.
1: 그래서 이게 뭐 모던 댄스, 뭐 신무용 이런 것이 아니라 모던 춤이자 신전통이다.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그에 맞게 예, 그 예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창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그 아까 이제 그 코리아 판타지를 그 피나바우 씨 초청으로
0: 그래서
1: 독일에서
0: 이제
1: 하시고
0: 신전통이지, 부채춤, 장구춤.
1: 예.
0: 그런 것이 신전통인데, 신전통을 또 하기 싫어서 국악원을 떠났지만,
1: 예.
0: 시립무용단에 오니까 또 무용단을 운영하려면 모던 춤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 왜냐하면 한국적인 거가
1: 예.
0: 일단 기본으로 김치, 반찬에 김치
1: 있어야
0: 깍두기 같이
1: 되듯이, 예.
0: 있어야 되거든.
1: 네네.
0: 그래서 신전통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립무용단을 사용하고 있는 걸 나는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한달 동안에 막 급히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잘 내가 내 칭찬을 하기가 좀 무한데, 그것이 잘 만들어져서 지금 4, 50년 동안 계속 그제 부채춤, 장구춤이 계속 그 직업무용단에서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렇게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파격적인 리듬과 또 세련된 움직임을 더해서 만든 그 신전통이 세계에까지 이미 그때
0: 그래서
1: 이렇게
0: 피나바우
1: 알려지게 된
0: 씨도
1: 거죠.
0: 꼭내 작품을 선택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아, 내가 안무를 잘하긴 잘하나 보다.
1: 잘하셨습니다. 자, 선생님.

0: 너무 모르고 무대에 서서 실패하는 춤을 많이 보잖아요.
1: 네.
0: 그게 안타까우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 아주 많았는데 줄여서
1: 네.
0: 조금만 썼어요.
1: 그거 조금만 줄여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0: 그래서 무대를 예. 쓸 때는 일단 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 관객석에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된다.
1: 아.
0: 자기가 하려고 하는 내용에 충실하게 무대에 딱 조명을 받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무대 관객한테 막 비유 맞추려고 웃거나 괜히 웃는 장면도 아닌데 웃거나
1: 네, 네.
0: 또 뭐 찡그리거나 뭐 이렇게 얼굴 표정으로만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1: 네.
0: 자기가 할 출려고 하는 내용
1: 네.
0: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1: 예.
0: 그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그 내용에 충실하게 되면 무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나오거든요.
1: 그렇죠.
0: 그게 무대가 하나의 지구예요. 소우주.
1: 예.
0: 무대가 소우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1: 네네.
0: 그냥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조명한테 아. 자기를 비유 맞추려고 하면 여기가 몸이 허당이 돼버려.
1: 네네.
0: 몸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 춤이잖아요.
1: 예.
0: 춤의 내용인데 내용은 빠지고 얼굴 표정만 있으면 사람들이 감명을 받을 수가 없죠.
1: 네네. 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0: 미술에서 예. 선을 그었는데
1: 예.
0: 아무 생각 없이 그은 선하고 생각이 있이 뭘 표현하려고 선 하나를 그은 거하고는 그 선이 틀릴 거라는 얘기.
1: 그럼요. 그럼요. 이 말씀도 좀 인상 깊더라고요. 서둘러 완성되려 애쓰지 마라.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든 순간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안무를 짜는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조명이 꺼진 뒤에 고독을 사랑하고 질문을 멈추지 마라. 이것은 단지 그 무용하는 후배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 같지는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 춤과 무대는 어떤 존재일까요?
0: 글쎄 이제 그 춤을 그렇게 어렸을 때 너무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80년을 겪고 나니까
1: 네.
0: 이제 춤 없이는 생각이 아무것도 춤 없이 생각이 드는 생각이 없어.
1: 네.
0: 그러니까 공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1: 네.
0: 밥을 못 먹으면 죽잖아?
1: 예.
0: 그냥 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1: 와.
0: 공기나?
1: 예.
0: 응.
1: 예.
0: 뭐, 안 먹으면 죽잖아.
1: 맞아요.
0: 응.
1: 예.
0: 그 음식.
1: 그렇게 그냥 하나 되는 거네요.
0: 하나가 된 것 같아.
1: 절실하고 하나 되는 것. 와. 나에게 춤과 무대는 공기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0: 야, 지금은
1: 해주셨네요.
0: 옛날에는 네. 넓은 공간만 보면 막 싫어서 내가 아우 배 아파 이러고 막 안 좋거든요.
1: 예.
0: 지금은 넓은 공간만 보면 이거 무대를 만들면 좋겠다. 뭐 여기 연습실 만들면 좋겠다. 그 생각만 나요.
1: 와, 자 선생님은 아직도 현역이십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무대를 보여주고 계신데 10월에 공연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 공연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0: 그 국립무용단에서 그 10월 달에 이제 시나위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아, 이 늙은이한테 그 꼭 안무를 부탁을 해서 옛날 젊었을 때 같으면 1, 2부를 다 내가 맡아서 안무를 했을 텐데
1: 네.
0: 이제 너무 이제 거절을 하다 보니까 1부만 내가 맡고 이 2부는 이제 젊은 친구가
1: 예.
0: 배진호라는 친구가
1: 예.
0: 맡기로 했어요.
1: 네.
0: 그래서 1, 2부를 신아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서로 다르게 안무를 하는 거지.
1: 예.
0: 나는

0: 신전통류로 아마 안무가 될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이제 배준호라는 친구는 아마 창작춤,
1: 네.
0: 현대 모던 춤,
1: 예.
0: 모던 춤으로 아마 창작이 되겠죠.
1: 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더블빌 시나위라는 큰 제목으로 선생님은 1부를 담당하시고 2부는 젊은 안무가 배진호님이 함께 기획을 한 그런 공연이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티켓 예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가서 예,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악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는 국악방송에서 될수 있으면 옛날 음악을 많이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너무 현대인한테 비유 맞추지 말고,
1: 예.
0: 현대인한테 자꾸, 뭔가 옛날 것을 주입을 시킨다는 정신에서 국악방송이 조금 그 운영을 해 주셨으면 난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아, 지영님께서 배정혜 선생님 살아오신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면서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김혜정님도 배정혜 선생님 춤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책 주문해서 엄마에게 선물하려고요라고도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배정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예.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조명 아래가 아니라 내삶 한복판에서 조용히 이어질 뿐이다. 배정혜 선생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바람꽃 현악부의 연주 만나러 가는 길.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요즘에 동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재밌는 풍경을 마주하게 돼요. 한쪽 테이블에서는 두꺼운 책을 펼쳐둔 채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이 보이고요. 그 옆자리에는 시원한 음료 한 잔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또 다른 쪽에는 나란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며 소곤거리는 부부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동네 은행이나 지하철역 쉼터, 그리고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까지.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장 뜨거운 이 계절을 피해가는 중이죠.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곳은 어떨까요? 잠시 더위를 식히는 공간에서 나만의 시원한 온도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바람의 초대 준비했는데요. 백은선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할게요.

백은선의 가야금 연주로 바람의 초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볕이 너무 뜨겁죠? 그냥 잠깐만 서 있기만 해도 피부가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금방 막 땀이 차오르는 그런 날씨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활은 계속되죠. 이 맹렬한 햇볕 아래서도요. 참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택배 기사님들, 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도로를 정비하는 분들, 쉼 없이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길을 나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위와 맞서면서 오늘 하루를 일구는 분들을 보면 실내에서 덥다 춥다 그렇게 투정 부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누리는 이 시원한 일상의 뒤편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한낮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서로의 걸음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도 한낮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간만큼은요.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개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잠시 쉬어가면서 건강도 꼭 돌보시기 바랄게요. 주변에 가까운 무더위 쉼터 찾아서 잠시 숨을 고르시는 것도 좋고요. 시원한 물 자주 드시면서 안전 그리고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장의 모든 땀방울을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남은 시간 시원하고 맑은 소리들로 가득가득 채워가 볼게요.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모십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악단 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모십니다 듣고 오셨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음악마루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7208님 참석합니다 하시고 오늘 1등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1178님께서 뜨거운 오후에 듣는 음악마루 시원하게 만들어요. 목요일부터 쉬는데 쉬는 날에도 국악방송은 언제나 채널 고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우 또 쉬시는 날도 함께해 주시는 그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김인설님께서 12시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 머물며 함께해요 해주시고 6642님께서 그냥 음악마루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음악의 멋과 이진영님의 목소리와 같이 하면서 더위 잊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오늘 너무 덥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 잠깐 여기 방송국 오는 길 그 잠깐의 길에도 너무 뜨겁더라고요. 진짜 아 이 11시 제가 한 30분 정도에 걸어가는데 이 시간도 이렇게 뜨거운데 한창 좀 있으면 더 뜨거워지잖아요. 이 불볕 더위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밖에서 일을 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 들면서 그래 실내에 생활할 수 있는 것만도 정말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느끼고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날은 바깥 활동 가능하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나가셔야 한다면 뭐 양산 뭐 쓰신달지 모자 뭐 그런 용품들 있잖아요. 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용품들 좀 챙겨 나가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양산 그 남자도 많이 사용하게끔 돼 있잖아요. 우양산이라고 해서 우산 겸 양산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들 뭐 까만색, 회색 이렇게 잘 띄지 않는 그런 색깔들의 제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셔서 더위 좀 잘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해가 지금 전주는 쨍쨍한데요. 근데 또 소나기 소식이 있더라고요. 요즘 장마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장마 기간인지라 또 언제 어디에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가리고 비 내리면 비도 피할 수 있는 우양산 하나쯤 챙겨 나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옆에서 좀 시원한 친구 역할을 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지선의 당신 곁에 한국정원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정원문화연구소 대표인 신지선 작가가 안내하는 한국정원. 특히 고산 윤선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보길도 정원에 얽힌 이야기 준비하고 있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여름철 대표 음식 냉면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8월 12일부터 16일까지죠. 소리의 향연 2026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다채로운 프로그램 중에서도 늘 주목받는 판소리 무대. 올해는 장문희, 송재영, 김차경, 김세미 명창의 판소리 다섯 바탕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는 바로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유료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우리 소리에 깊은 감동을 직접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공연 신청한다는 문구와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도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이곳으로 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원래 사물놀이 땀띠에 땀띠 풍류 준비했는데요. 7426님께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셔서 한번 급하게 바꿔봤습니다. 목감기가 심한 딸을 위해서 입맛 도두라고 아점으로 감자채 전 만드셨대요. 딸아이 말로는 담백한 감자채 전은 나초칩과 꿀조합이랍니다. 음악마루 들으면서 점심 먹고 출근 준비하려고 해요 하시면서 곡 신청해 주셨는데 아이고 이 여름에 또 감기가 걸렸어요. 아 그래도 또 이렇게 맛있는 감자채 전, 그리고 좋아하는 또 나초칩과 조합이 딱 맞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이 음식 먹고 감기 싹 다 나았으면 좋겠네요. 742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사물놀이 땀띠의 노래와 연주로 이어달리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742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이어달리기 듣고 오셨어요. 사물놀이 땀띠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오후 늦게 비 온대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소나기가 잡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신 곳도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요. 비 예보가 곳곳으로 잡혀 있고 이번 한 주도 비 소식이 들어 있더라고요. 장마기간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생각하시고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외출하신다면 집에 창문도 꼭 닫아놓고 나가셔야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 오른쪽 사연 쓰기 란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명훈의 대금연주로 청성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옥 찻집. 어부사시사의 배경이 된 보길도는 윤선도의 파라다이스였다. 해남 윤씨 집안은 원래 영향력이 굉장한 가문이었는데 특히 윤선도의 감각은 남달랐다. 윤선도는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수완이 뛰어났다. 간척사업과 미역 양식업까지 더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다방면으로 재능이 뛰어난 그였지만 출신이 남인이라는 사실은 중앙정계에서 주변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출신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울분이 항상 있었다. 1636년 그의 나이 50에 일어난 병자호라는 한양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그의 꿈과 미련을 버리게 했다. 보길도는 윤선도 세상이다. 섬의 가장 높은 두 봉우리인 격자봉과 안산 아래 전망대와 거처지가 있다. 전망대인 동천석실과 거처지인 낙서제와 곡수당 외에 이 섬의 핵심인 유흥지 세연정은 섬 북쪽에 보를 쌓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조성했다. 자연의 물을 끌어다 정원을 만든 사례는 많지만 정원을 위해 이 정도 규모의 보를 만드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물 위에 떠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으면 배를 띄워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섬에 정자를 짓는 것이다.

세연정은 앞으로는 계류가 흐르고 뒤로는 볼을 만들어 수위를 높인 후 물을 끌어들여 인공지당을 만들었다. 완전한 섬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정자에서 물에 뜬 듯한 기분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어부사시사는 바로 세연정에서의 유희를 위해 만들어졌다. 계류에 작은 배를 띄우고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노래를 불렀다. 정자 주변에서 관현악단이 풍악을 연주했고 정자 북쪽 무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춤을 췄다. 제작, 연출, 기획 모두 윤선도의 작품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런 요희를 즐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보길도지에 전해진다. 그는 뛰어난 예술가였고 왕보다 사치스러운 정원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부유했지만 그의 정원에선 세상을 향한 분노와 답답함이 느껴진다. 다방면으로 뛰어났지만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윤선도는 견디기 힘들어했다. 자신이 완성한 세상에서 왕이 된 듯한 경험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지만 비로소 잠에 들 수 있었던 보길도에서의 삶. 부유하고 화려했지만 섬에 울려 퍼지는 공허한 메아리와도 같았다.

복일도의 아침 듣고 오셨어요. 권용미 외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신지선의 당신 곁에 한국 정원 중에서 일부분 나눴습니다. 글을 쓴 신지선 작가는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장이자 우리 정원의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정원문화기획자인데요. 우리에게는 그저 교과서 속의 아름다운 시죠. 어부사시사를 지은 풍류문인으로만 기억되던 고산 윤선도죠. 하지만 작가의 시선을 따라 들어간 복일도의 세연정은요. 그 화려함 이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고독의 요새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한 분노, 또 출신의 벽을 넘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그는 매일 물 위에 배를 띄우고 풍악을 울리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야만 했던 거겠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SNS에 가장 화려한 사진을 올리고 세상에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끝없이 뭔가를 채워넣는 모습도 살짝 겹쳐져 보이기도 하네요. 아무리 화려한 풍악이 울려 퍼져도 결국은 고독한 섬이었던 복일도의 풍경을 거울 삼아서 오늘 내 마음의 정원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신지선의 당신 곁에 한국 정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신창렬 외 여러분의 연주로 어부사시사 감상해 보시죠.

김나리의 노래 신창렬 외 여러분의 연주로 어부사시사 전해드렸어요. 8765님께서 저도 3년 전에 보길도 한번 구경 가봤어요. 세현종도 보고 왔습니다. 다시 생각납니다. 덕분에 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 다녀오셨군요. 저는 여기 보길도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글 통해서 참 그 알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윤선도가 물론 이제 자연도 좋아했겠으나 그보다는 그 자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헛헛함을 그곳에서 좀 채우고자 했었던 그러면서 참 그 여러 환경들을 조성해 놓고 그 안에서 생활했을. 본인은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참 그러면서도 이루지

못한 어떤 그 미련, 좀 답답함이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어부사시사 이 노래 들으면 오늘 읽어드렸던 이 글이 또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짙푸른 녹음과 시원하게 우거진 소나무 숲이 주는 여유로움. 무더위를 잊게 하는 맑은 자연의 청량함을 담은 연주곡 다음 곡으로 만나보실까요? 가야금 연주단 춘호가희의 연주로 여름 그리고 솔, 숲 전해드릴게요.

가야금 연주단 춘호가희의 연주로 여름 그리고 솔, 숲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풍경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잔잔하게 그 푸른 숲속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또 따스한 햇살, 나뭇잎 사이로 막 쏟아지는 빛의 일렁임. 이런 것들을 가야금과 소금의 선율로 한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솔솔의 노래와 연주 준비했는데요. 걸어요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얼씨구 좋다. 진짜 기분 좋고 신나네요. 소리아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뷰티풀 코리아 전해드렸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냉면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7426님께서 오늘 그 감자채전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오늘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자 성공란에 올려놨으니까요. 그 맛있는 감자채전 여러분도 한 번들 보고 한 번씩 보고 가세요. 근데 감자 저도 집에 지금 카레 해먹고 남은 3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먹을까 하다가 지금 계속 방치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7426님 감자채

전 보니까 저도 전 부쳐 먹어야겠네요. 이거 그채 썰어서 해도 되고 그냥 갈아서 해도 쫀득쫀득하잖아요. 이 감자채로 만든 전또 오후에 비도 온다고 하니까 빗소리 들으면서 치 이렇게 또 거기에 맞춰서 그전 지지는 소리, 부치는 소리 같이 한번 느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인평 작곡의 대금과 검은고를 위한 금강산 들으실 텐데요. 속세를 벗어나서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가곡 금강의 사르리랏다를 소재로 한 연주곡이에요. 전진아의 검은고, 유기준의 대금, 김혜진의 장구반주로 대금과 검은고를 위한 금강산 감상해 보시죠.

대금과 검은고를 위한 금강산 들으신 곡이었어요. 전진아의 검은고, 유기준의 대금, 김혜진의 장구반주였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고단하지만 누군가가 곁에서 가만히 발을 맞춰주면 그 길에 온기가 돌기 마련이죠. 우리는 그걸 바로 동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7월 14일은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탈북민 혹은 북향민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익숙한데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안정적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채로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제는 이들을 우리와 똑같은 동반자이자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데요. 어쩌면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 복잡한 제도보다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주는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아닐까 싶어요. 같은 말을 쓰고 우리 소리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 결국은 하나의 결을 가진 이웃들이잖아요. 낯선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그간의 여정을 담담하게 다독여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서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삶을 부드럽게 이어줄

우리 소리 두 곡 준비해봤어요. 정겨운의 해금 연주로 고향의 봄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정상희우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고향 산천까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두 곡 전해드렸어요. 정상희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고향산천 방금 들으신 곡이었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정겨운의 해금, 이경수의 피아노 연주로 고향의 봄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 뿌리는 같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남과 북이 힘들 수는 있지만 원래는 하나였으니까요.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음악이 아닐까요? 전영랑의 노래로 아리랑 판타지 듣고 옵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이 음식 떠올리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름철 최고의 별미 바로 냉면인데요. 살얼음 동동 뜬 시원한 물냉면이냐 아니면 매콤달콤한 비빔냉면이냐 이것을 두고 매번 행복한 고민에 빠지곤 하죠. 특히 요즘에는요, 내 입맛에 맞는 냉면 스타일을 고집하는 일명 냉부심을 가진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냉면은 역시 가슴까지 뻥 뚫리는 육수 맛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지, 매콤하게 입맛을 당기는 비빔이 최고지 하면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냉면이 낫다면서 참 유쾌한 기분 좋은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물냉면은 평양냉면, 비빔냉면은 함흥냉면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두 냉면의 진짜 차이는 육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고 해요.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다름 아닌 면발의 재료에 있어요. 평양과 평안도 일대는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 탓에 예로부터 메밀을 많이 재배했는데요. 이 메밀가루로 면을 뽑은 것이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이 메밀은 글루텐 성분이 적어서 면발이 굵고 뚝뚝 끊어지는 식감을 내는데요. 뜨거운 국물에서는 금방 풀어지기 때문에 차가운 육수에 말아 먹는 물냉면으로 발달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함흥을 비롯한 함경도 지역은 비가 적게 내려서 메밀조차 귀했대요. 대신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나 고구마 전분으로 면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함흥냉면의 시초입니다. 전분으로 만든 면발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쫄깃하고 질긴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함경도 바닷가에서 잡히는 신선한 가자미를 매콤하게 무쳐서 고명으로 얹은 회국수 형태가 바로 함흥냉면의 본 모습이죠. 결국 슴슴한 메밀면에 담백한 육수를 즐기는 평양식과 또 쫄깃한 전분면에 매콤한 양념을 즐기는 함흥식은 각 지역의 자연환경이 만들어낸 서로 다른 매력의 음식인 셈이죠. 이상 궁금한 건못 참지였습니다.

한태주의 여러분의 연주로 여름 듣고 오셨습니다. 아, 여름 하면 또 입맛을 돋우는 냉면. 자, 오늘은 두 갈래의 냉면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과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냉면이 여름이 아니었어요. 겨울 음식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냉장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살얼음이 살짝 얼어있는 그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제대로 맛보려면 추운 겨울철 온돌방에서 이가 시리도록 마셔야만 진미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북식 냉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한반도 3대 냉면으로 꼽는 음식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진주냉면인데요. 진주냉면은 메밀면을 쓰는 건 평양식하고 비슷한데요. 고기 육수가 아니래요. 대신에 디포리와 마른 명태처럼 해물을 우려낸 깊은 감칠맛의 육수를 쓰고요. 그 위에 짭조름한 쇠고기 육수

육전을 고명으로. 하, 그냥 제가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군침이 도네요. 쇠고기 육전을 고명으로 올려내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담백한 평양냉면과 매콤한 함흥냉면, 그리고 고소한 진주냉면까지. 이 3대 냉면 모두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피란민들의 향수를 달래는 음식으로, 또 대중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별미로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어요. 비록 뭐 뿌리와 식감은 전혀 다르지만 무더운 여름날 우리에게 짜릿한 시원함을 선물해 준다는 점만큼은 똑같지 않을까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냉면 한 그릇으로 더위를 달래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궁금한 건 못 참지 함께 해봤고요. 팔도 유람하면서 여러 지역의 시원한 냉면 맛보는 것도 참 좋겠는데요. 김영재의 검은고 병창으로 팔도 유람가 전해드립니다.

신나네요. East and West라는 곡이었어요. 유희스카의 연주였고요. 두 곡 함께 들었죠. 먼저 들으신 곡은 김영재 검은고 병창으로 팔도 유람가였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전 부치면 맛있을 듯 해요. 오늘 비 온다니까요. 하시면서 냉면도 먹어야 할 듯 해요 하셨는데 냉면 시원하게 먹고 나서 따뜻한 감자전 먹으면 이 조합도 괜찮겠는데요. 아까 그 진주 냉면은 그 위에 소고기 육전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소고기 육전 없이 아쉬운 대로 그냥 감자전 이것도 조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346님께서

저도 감자 햇빛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신문지로 꽁꽁 싸놓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말씀 듣고 지금 감자전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와 오늘 정말 날이네요. 감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사놨던 감자도 생각나고 또 그런 생각난 김에 바로 또 부쳐 드시고 아유 맛있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김소라의 장구 연주로 비가 올 징조 끝곡으로 만나보시죠.

요즘은 우산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비가 오면 쉽게 사고 조금만 고장나도 금방 새 것으로 바꾸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요, 1년에 버려지는 우산이 무려 4천만 개나 된다고 하네요. 최근에 일부 구청이나 지자체에서는 부러진 살대를 이어서 붙이고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 장단의 무한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전통 국악의 깊이를 조명하는 대전시립연전국악원의 대표 기획 공연 명품 국악 컬렉션. 이번엔 김소라와 현승훈이 오는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전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타악 연주자 김소라와 현승훈입니다. 김소라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읍농악 이수자로 전통장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창작작업을 이어오며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인데요. 함께하는 현승훈 역시 정읍농악 이수자이자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깊이 있는 장단과 탄탄한 연주력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요, 이 두 연주자가 오랜 호흡을 바탕으로 장단이 지닌 섬세함과 역동성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공연에선 전통 장단의 원형을 바탕으로 자연의 풍경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안의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데요. 전통의 멋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장단의 매력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요, 대전 시립연전국악원에서 이번 공연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을 이어온 전통 선율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 가곡이 한 무대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수제천 보존회와 한국 가곡이 오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악곡인 수제천과 한국인이 사랑해온 한국 가곡을 국악 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으로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전통음악과 성악이 만나 서로 다른 매력을 조화롭게 풀어내며 우리 음악의 깊은 정서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전합니다. 무대엔 수제천의 전승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수제천 보존회를 비롯해서요. 지휘자 조은혜,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테너 서영택, 소프라노 손미경이 함께해 공연의 완성도를 더합니다. 전통 선율의 깊이와 한국 가곡의 서정성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한편의 음악극이 되고 한 시대의 역사가 국악 관현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가 창단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무대 기획공연 백범 김구가 7월 24일과 25일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작품인데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철학과 삶을 국악 관현악을 중심으로 한 대형 음악극으로 풀어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김구 선생의 삶을 따라가면서요. 치열했던 역사의

순간들과 나라를 향한 꿈,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힘을 무대 위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국악관현악의 연극과 무용, 합창, 그리고 영상까지 더해져 더욱 입체적인 무대를 선사하는데요. 무대도 화려합니다.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김성진이 지휘를 맡고요. 배우 강신일이 중년의 김구를, 박성환이 청년 김구를 연기합니다. 또 소리꾼 정은혜와 오단혜 등이 출연하고요. 경기도 무용단과 용인 시립합창단, 역사 청소년 합창단 등이 함께해 공연의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채웁니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의 대표 레퍼토리인 만큼 웅장한 국악 관현악의 울림 속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온열질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어제 하루에만 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 토마토도 섭씨 35도가 넘어가면은 꽃가루 활력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더위가 식물에게도 사람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고 또 생명에도 위협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2: 그렇습니다. 38도가 넘으면 고령층 사망 위험이 무려 19%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장마철에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습도가 또 순식간에 무섭게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찜통 더위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2: 게다가 비닐하우스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을 하신다.
1: 위험해요.
2: 이건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위험해요.
1: 그렇습니다. 유럽은 또 폭염 사망자가 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2: 어이구, 큰일이네 진짜.
1: 재입니다, 재 진짜.
2: 예.
1: 우리나라 경우는 사실 이제 폭염이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기예보 또 폭염주의보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유럽의 폭염 사망자가 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네요.
1: 그렇습니다.
2: 자, 올 여름 폭염 무섭고 걱정도 되지만 또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잘 견뎌봐야겠죠.
1: 그렇습니다. 자, 전기세 하나 들지 않는 라디오 에어컨이죠. 맞잖아요.
2: 이런 자신감 배워야 되는데.
1: 맞잖아요. 전기세가 1도 들지 않죠.
2: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전기세 들지 않는 라디오 에어컨. 오늘도 풀 파워로 빵빵하게 풀 가동
2: 들어갑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아는경 외 여러분의 연주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1: 네. 685님께서 또 이렇게 문자로 인사

0: 인사 나눠주시네요. 파투님들 요즘 날씨가 더울 때는 상대방을 만나면 먼저 웃으면서 예쁜 말로 인사 나누고 또 들어주면서 공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옳은 말씀
1: 네.
0: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참 날도 덥고요. 습도도 높아서 끄끄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은 아이들은 참 이런 날씨에도 저런 날씨에도 어쩜 그렇게 해맑게 열심히 뛰어노는지 모르겠어요.
0: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실컷 놀고
1: 네.
0: 6시에 딱 집에 오더니 오자마자 자더라고요.
1: 피곤했군요.
0: 엄청 피곤했나 봐요. 지금 워낙 덥고 습하다 보니까 저녁 안 먹고 자도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 그럴 정도로.
0: 그래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잠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8시 전에 잤어요. 보통 막 10시, 11시 이때 자는 애들인데 아침까지 풀로 자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12시간을.
1: 그만큼 아이들에게도 이제 피곤한 날씨인데
0: 힘들죠, 힘들어.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놀지 않습니까?
0: 그쵸?
1: 그런 아이들의 어떤 활력,
0: 네.
1: 흥 이런 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해요.
0: 맞아, 부러워요.
1: 나도 저럴 때가
0: 살아
1: 있었는데라는 생각도
0: 있었죠. 맞아요.
1: 있었고. 그러니까 보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처럼 이렇게 뛰어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그쵸?
1: 하지만 최근 싱가포르와 영국의 공동 연구에 가면요,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면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라는 모두가 알고 있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어요.
0: 이제 그 운동이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근력 회복을 도와가지고 근육을 다시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좋죠, 뭐.
1: 다 알고 계시죠?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팽팽한 근육도 부럽고 갖고 싶고 또 빽빽한 머리숱도 참 갖고 싶고 그런데 운동은 하기 싫고 알면서도 하기 싫고
0: 바빠서
1: 아 그런가요?
0: 바쁘니까.
1: 아 그러면 오늘 문자 주제를 약간 젊음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젊음.
1: 네.
0: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1: 네.
0: 아마 지금도 그러실 것 같은데,
1: 네.
0: 자, 과연 어떨 때 나도 다시 젊어지고 싶다. 와, 젊어지고 싶어.
1: 매 순간 그러지 않나요?
0: 이렇게 생각을
1: 네.
0: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 때
1: 네.
0: 해수욕장
1: 네.
0: 가잖아요.
1: 아, 해수욕.
0: 예.
1: 아하.
0: 실컷 하고 싶은데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좀 그렇지
1: 버거울 때
0: 않습니까?
1: 있어요. 혹은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앞에서 갈비를 막 뜯고 있으면 와, 너 건강하구나.
0: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1: 그렇죠.
0: 갈비를 뜯어야 되는데.
1: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할수
0: 아하,
1: 있고요.
0: 맞아요.
1: 혹은 뭐 아이들 축구하고 놀 때,
0: 네네.
1: 와, 지치지도 않네.
0: 대단해요, 대단해.
1: 어떻게 이렇게 뛰지? 할
0: 그러니까.
1: 때. 자, 그렇다면, 아, 나도 진짜 다시 좀 젊어지고 싶다 하는 순간들,
0: 네.
1: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소소하게 문자로 남겨주세요.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으로, 아, 나도 진짜 젊어지고 싶다.
0: 아우.
1: 아, 진짜 젊어지고 싶어! 하는 순간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바투의 상사 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정가 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 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0: 상사 됩니다.
1: 상사됩니다.

0: 전병훈의 이팔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진짜 옛날에 다 청춘이었는데 말이죠.
1: 그러게나 말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문자가 막 들어오고 있네요. 자,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기세 하나 들지 않는 정말 좋은 에어컨 같은 방송이죠.
1: 아, 그런가요?
0: 네, 알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6855님, 외출하려면 옷이 맞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0: 공감이 완전히 되죠.
1: 고무줄 바지에 배가리개 옷을 입을 때 젊어지고 싶어요. 완전 공감되죠.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누구랄 것도 없죠. 저도 예, 예, 예. 저도 사실상 뭐 그러고 있으니까요.
1: 저도 마찬가지고요.
0: 네, 네, 네.
1: 최근에 저는 그래도 체중을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좀 많이 빼긴 했는데.
0: 아, 많이 뺐어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입었던 어떤 정장이라든지
0: 아, 버려야죠.
1: 안 맞아요.
0: 기부해야죠.
1: 아, 입을 불과 몇 년 전엔 그걸 입었더라고요.
0: 입었죠.
1: 근데 어떻게 들어갔지?
0: 아,
1: 이런 생각이 네. 절로 들죠.
0: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5398님께서 맞습니다. 갈비를 제 치아로 기분 좋게 뜯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냉면도 면발을 못 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슬퍼요.
1: 아니, 냉면은 원래 못 끊는 거 아닙니까? 메밀이라면 뚝뚝 끊어지겠지만 일반 냉면은 약간 쫄깃하잖아요.
0: 가위로 이렇게
1: 가위로 잘라 먹어야.

0: 그죠.
1: 고기 가위 따로, 네. 냉면 가위 따로 달라고 그렇죠. 해야죠.
2: 네. 그리고 갈비도 왜 이로 뜯습니까?
1: 그러면요.
2: 집게와 가위로 발골 작업을 해서
1: 그럼요.
2: 드시면 되지요.
1: 그렇습니다.
2: 그렇죠.
1: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2: 그렇습니다. 아니야지. 어?
1: 살구달구지님께서 스마트폰을 정말 잘 다루고 싶은데요. 그리고 AI도 잘하고 싶을 때 그때 젊어지고 싶다 그쵸. 생각이 듭니다.
2: 스마트 기기들이 처음엔 다 좀 어려워요. 적응하기도 어렵고
1: 네.
2: AI도 이 개념이 한 방에 딱 안 읽혀지잖아요.
1: 그죠.
2: 이게 뭐지?
1: 맞아요.
2: 이렇게 돼요 처음에.
1: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2: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하는데
1: 맞아요.
2: 근데 직접 다 써보면 금방 또 알게 됩니다.
1: 젊네.
2: 아니요 스마트폰도 우리 처음에 보급됐을 땐 어른들은 아예 손도 안 대셨어요.
1: 못 대죠.
2: 근데 지금은 어른들이 땡튜브 제일 많이 보세요.
1: 그러시구나. 아니 그 보는 거야 뭐 보는 거지만 또 이제 프로그램을
2: 저희 어머니도 AI 잘 쓰십니다.
1: 아 그러세요?
2: 그럼요.
1: 저는 진짜 지금도 봉영 씨가 없으면 먹는 거 주문을 지금 못 하잖아요.
2: 안 하는 거죠.
1: 못해 못해.
2: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1: 아니요. 그래서 봉영 씨가 옆에 꼭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2: 저 진짜. 화장실 갔다 왔더니 왜 이제 오냐고. 왜요?
1: 아니 커피를 사주고 싶은데 주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또 막
2: 지난번에 근데 한번 앱으로 주문하셨잖아요.
1: 그래서 20분 걸렸잖아요.
2: 아 그래요?
1: 네. 20분.
2: 아 그게 그럴 일인가?
1: 뭐 회원 가입하고 네. 뭘 또 하고 해서.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2: 예? 그 정도예요?
1: 아, 그럼요.
2: 근데 스마트 기기들 좀 어려워들 하시죠.
1: 그렇습니다.
2: 근데 서버릇 하셔야 돼요.
1: 진짜요?
2: 네.
1: 겁이 나가지고.
2: AI도 막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고요.
1: 아, 어려워요.
2: 그냥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할 때 네. 내 어떤 의도만 잘 넣으면 아. 그리고 나의 목표는 이거야 아하. 라고 넣으면 AI가 착착착 주고 그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골라서 쓰면 돼요.
1: 알겠습니다. 아, 네. 두려워하지 말을 거, 말아야 될 것 같아요.
2: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 너무 무서워요 진짜.
2: 이제는 에이전트 AI까지 네.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1: 아, 예.
2: 그때 가면은 오히려 간단해져요.
1: 아 그래요?
2: 네.
1: 아,
2: 오히려 간단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1: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볼까요?
2: 상원 씨한테 일단 질문이 왔어요. 뭐, 상원님, 네. 기차 티켓, 비행기 티켓, 티켓팅 하실 줄 아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 기차 티켓은 KTX, 야, KTX 네.
2: 뭐, 코레일,
1: SRT는
2: 네.
1: 할 줄 압니다.
2: 밖에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1: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2: 네.
1: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2: 네.
1: 아 이거는 해내야 되는 음흠. 일이고요.
2: 그러면 티켓팅을 직접 하셔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 방법까지 아세요?
1: SNS로.
2: 스마트 하시네.
1: 살아있죠.
2: 살아있네.
1: 그래서 보내드리고
2: 예.
1: 확인 전화까지 드리죠.
2: 어허.
1: 어머니께 도착을 했습니까?
2: 아니 가능해요. 그러면 그러고. 커피 다음부터는 상화 씨 앱으로 그리고, 하세요. 근데, 가능해.
1: 아니 또 하나 질문이.
2: 그게 훨씬 복잡한 일이에요. 코레일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1: 비행기 티켓 끊을 네. 줄 아냐고.
2: 티켓팅.
1: 이거는 안 해봤습니다. 갈 일이 없으니까.
2: 여행 자체를 안 가시니까 그러니까. 해볼 그렇습니다. 일이 없었다.
1: 그리고
2: 네.
1: 해외 공연 때문에 가는 거는 다
2: 기획팀에서 알아서
1: 프로덕션에서 다 알아서 보내주니까.
2: 그렇죠.
1: 할 줄을 모릅니다.
2: 근데 코레일 가능하면 네. 다 가능하다.
1: 아 근데 그거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2: 어떤 거요?
1: 그 미리 등록하는 게 있더만
2: 아, 예,
1: 출국하거나
2: 예, 예, 예.
1: 입국할 때
2: 네 맞아요.
1: 그거는 매번 잊어버려가지고
2: 아.
1: 그 대기하면서 아 내가 저걸 왜 안 했지? 그거는 조금
2: 그거 할 줄 알면 줄 설 필요가 없죠.
1: 그러니까요.
2: 예,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1: 근데
2: 그 뭐라 그러죠? 스마트 뭐라고 출입국? 하는데
1: 출입국?
2: 예, 예. 예. 근데 그것도 진짜 간단해요.
1: 아 그래요?
2: 스마트 패스.
1: 저한테는 제일 세상에서 지금 어려운 게
2: 아.
1: 음식 주문하는 거. 그 너무 어렵습니다. 봉영 씨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바뀐 건 아무것도 없네요.
1: 없어요.
2: 나의 업무량은 그대로네.
1: 없습니다.
2: 자, 여러분은 언제 아 진짜 젊어지고 싶다 생각이 드는지 지금 문자들을 나는데요.
1: 음악 들을 거고
2: 듣기 전에
1: 네네네.
2: 저희가 또 준비한 여러분들께 티켓 선물이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그죠.
1: 네.
0: 네. 독도 바다에서 사라진 강치를 통해서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노래하는 국악가족 뮤지컬 강치전이 7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바투의 상사대 청취자 넷상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에 초대하고요. 전설 속으로 사라진 독도 바다사자 강치 이야기 강치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가 이제 공연 티켓 이렇게 선물 드릴 때 대부분은 서울 경기권
0: 네.
1: 쪽으로 티켓을 드리게 됐었는데
0: 네네네.
1: 오랜만에 포항에서 열리는 공연 티켓 네. 선물 드리는 겁니다.
0: 네.
1: 게다가 강치전은 이번이 초연이 아니에요. 굉장히 네. 오랫동안 작품을 만들어 오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0: 네네.
1: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와 온 가족이 함께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연이니까요.
0: 네.
1: 자, 티켓 선물 청취자 넷상께 드립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네. 지금부터 문자로 신청 받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오늘 2부. 아, 드디어 오늘 화요일 2부입니다, 여러분.
0: 청국장이죠, 청국장.
1: 네.
0: 청국장.
1: 자, 전국에 계신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국악 장기 자랑을 만날 수 있는 청국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아,
1: 못한다고 나는 못해 그러시는 분들 못할수록 저희는 더더욱 환대합니다.
0: 아니, 더 박수 소리가 커져요.
1: 그렇습니다.
0: 못하면 못할수록 환호와 환성이
1: 네.
0: 더 커집니다.
1: 제발 음이탈 나시는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0: 이발 이런 거.
1: 와, 얼쌔고 이렇게 나가는 거
0: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저산
1: 얼쌔고
0: 너무 좋아합니다.
1: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추임새 나갑니다.
0: 네.
1: 자, 다양한 분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청국장 신청할게요. 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연락드릴게요.
0: 와우.
1: 또 뭐예요? 또.
0: 음악 들어야죠. 먼저 밑밥을 깔아야죠.
1: 와우. 이게 뭐예요?
0: 이봉근 씨가 함께잖아요.
1: 이봉근 씨 요즘에 그렇게 안 불러요.
0: 아, 맞아요. 창법을 좀 바꿨더라고요.
1: 예, 네. 소몰이 안 합니다.
0: 이리야.
1: 아, 근데 이때는 약간 소몰이가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있습니다.
0: 네. 아, 너무 좋아요.
1: 앙상블 신화이.
0: 그렇죠.
1: 이봉근 씨가 함께한 눈먼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앙상블 신하위의 눈먼 사랑 듣고 왔습니다.
1: 자, 나도 참 젊어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고요. 4156님, 젊었을 때는 비 오면 비도 맞고 비 올 때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비를 맞는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게 되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뛰어들어가죠, 바로. 비가, 네? 비가 오면은.
1: 아, 피해야죠.
0: 피신.
1: 네. 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콜록콜록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건강 챙기시라고 유산균들입니다.
0: 잘 드세요. 기호님께서 요즘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힘차게 뛰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무릎이 점점점.
1: 아, 맞아요.
0: 그렇죠.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이 마음.
1: 무릎 안 좋으시면은 러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0: 그죠, 그죠.
1: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네. 걷는 정도로도 충분히 그렇죠. 좋죠.
0: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네. 문틀을 네. 가벼우니까 문틀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1: 네.
0: 그거 할 때 너무 부러워요. 저도 옛날
1: 올라갈 때.
0: 네, 저도 저걸 옛날 했었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그쵸.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1: 맞아요.
0: 그럴 때 괜히 아 젊어지고 싶다.
1: 애들 보면 참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6013님께서 청바지가 안 어울리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슬플까요?
1: 오,
0: 청바지가 어울리는 젊음이 부럽습니다. 그래요?
1: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0: 요거는 잘 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어르신 중에도 청바지 잘 입고 다니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1: 한데,
0: 맥락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 청바지에도 이제 여러 핏이 있잖아요.
0: 아, 핏이 안 나온다. 이게 핵심이군요.
1: 그렇죠.
0: 아.
1: 이제 청바지 중에도 이제 펑퍼짐한 청바지도 있지만 네. 그 특유의 청바지 입었을 때 나오는 그 핏. 네. 있거든요.
0: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도 당당하게 입으시던데.
1: 그러니까 못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옛날에 나

0: 그런 핏이 있었는데
1: 예뻤는데
0: 에이, 이제는 청바지 입어도 뭔가 안 어울리고 청바지나 고무줄바지나 거기서 거기 같다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0: 그러면. 예, 그것도 진짜 젊었을 때에 그쵸? 맞는 핏인 것 같기도 해요.
1: 딱 그때, 그때
0: 맞아요, 맞아요. 어,
1: 젊음 자체가 예쁘니까.
0: 에, 저도 대학 다닐 때 막 선배들이 30대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30대 형님 누님들이
1: 이게 20대 초반일 때요.
0: 20대 초반 때 저희를 보고 항상 예쁘다 그랬었거든요.
1: 젊음이 예쁘죠. 네.
0: 그걸 전혀 못 느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저도 그 석사 과정을
1: 아 맞아요.
0: 30대 이제 후반
1: 석사님이
0: 들어갔으니까
1: 네, 석사님
0: 들어갔는데 진짜 나이 들었다는 게 확 느껴져요.
1: 왜요? 왜요? 다 예뻐요.
0: 기운이 달라요.
1: 그냥 깔깔깔깔 웃고 네.
0: 네. 학사 친구들과
1: 맞아.
0: 와 완전 진짜 다르구나.
1: 다르죠.
0: 그리고 그 젊음의 예쁨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1: 맞아요.
0: 생기. 그렇습니다.
1: 9820님께서 바닷가에서 막 웃고 떠드는 훈남 훈녀들을 보면은
0: 네.
1: 젊어지고 싶었어요.
0: 오.
1: 저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딱 제 표 사는 아저씨입니다. 아, 그쵸. 아, 눈치 보고.
0: 우리는 삶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1: 제표 살아야죠.
0: 그럼요. 그게 마음 편해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저와 비슷한 분이 있네요. 0971님. 키오스크가 어렵긴 합니다. 햄버거 먹고 싶거든요. 나이 들어도 햄버거 먹고 싶은데 키오스크가 이렇게 좀
0: 힘들죠.
1: 조금 그렇죠.
0: 일단 버튼이 너무 많아요.
1: 그래서 저도 그냥 저는 저기 직원분께 갑니다.
0: 네. 아~ 네.
1: 당당하게 아~ 걸어가서 나 이거 먹고 싶다. 주문에
0: 돈은 줄게.
1: 돈은 드릴 테니까 주문 넣어주세요.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워서 못 가는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0: 있어요.
1: 샌드위치 가게. 지하철. 아~ 지하철.
0: 에 서브 땡땡
1: 절대 못 갑니다.
0: 에 근데 거긴 일단 메뉴가 너무 많아요.
1: 너무 많고 뭐
0: 선택지가 엄청
1: 되게
0: 많죠.
1: 되게 디테일하던데요.
0: 안에 이제 토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어렵죠.
1: 그 자유로운 그 확장성이
0: 네 오히려
1: 저를
0: 나를 옥죄
1: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세상 네. 좋아하는 게 저 지하철이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 채식주의자이면서 약간 이런 분들은
0: 네.
1: 저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0: 그래서 거기에 추천 메뉴가 있어요.
1: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써달라고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종이를 냅니다. 요렇게 해주세요.
0: 그걸 키오스크에서 찍는 게 아니고
1: 아니, 직원에게 다서 요렇게 해서 몇 개 만들어주세요. 요렇게
0: 민폐네요. 알바 분들께서 참 피곤하시겠는데.
1: 아 그렇습니다. 에.
0: 아, 근데 좀 약간 키오스크를 좀 더 사용성이 좋게
1: 네네.
0: 약간 정량화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좀 어렵기는 해요. 어르신들이 쓰시기.
1: 아 어렵습니다.
0: 어르신 힘드셨죠?
1: 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예. 저도 샌드위치 참 좋아하는데
0: 내 돈 주고 먹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1: 그래서 저는 완제품을 그냥 사 먹습니다. 네, 좋습니다.
0: 편의점 같은데 잘돼 있죠?
1: 네.
0: 495 하나님께서는 카페에서 젊은 친구들이 웃고 데이트하는 거 보면은 예뻐요. 그래서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을 때 참 좋았지. 아, 오 그쵸, 하셨어요.
1: 그렇죠.
0: 별거 아닌데 깔깔대는 그 웃음소리. 아우 야! 이런 목소리. 그리고 괜히 막 어깨에 힘 들어가 가지고 아니야, 나는 괜찮아. 막 이런 목소리.
1: 귀엽죠.
0: 젊었을 때 가능한 목소리라서 맞아. 굉장히 부럽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보기 좋죠.
1: 아, 오늘 정말 문자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아직까지 그 저기 청국장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0: 그래요?
1: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
0: 왜 이렇게 뒷맛이 씁쓸하게 분위기 에어컨이라면서요
1: 혹시
0: 어디 히터 틀었어 갑자기
1: 이거 청국장 이거 신청도
0: 네.
1: 혹시 어려워서 그러실까
0: 아니, 당연히 어렵죠
1: 그러세요 그래요
0: 당연히 어렵죠
1: 아이고야
0: 근데 하세요 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더 어렵죠
1: 아 그래요
0: 네. 틀려도 된다 못해도 된다 앗소리만 낸다 이쪽으로 그래요. 가야죠
1: 알겠습니다
0: 아 왜 이렇게 덥지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0: 네.
1: 이난초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로 남원산성 듣고 오겠습니다.

0: 인물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 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아.
5: 콜리,
6: 우리 오랜만에 함께 출장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5: 그나저나 상콜리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죠?
6: 아 이거요? 말랑이요 말랑이. 이렇게 쪼물쪼물 쪼물딱거리며 마음이 편해져서 요즘엔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5: 그렇군요 상콜리. 하지만 말랑이든 슬라임이든 차 안에 두고 내리지 말아요. 최근 미국에서 차 안에 두고 내린 말랑이 장난감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대요.
6: 어머나 여름철 무더위 속 밀폐된 차량 내부의 온도가 최고 80도 이상까지 치솟아서 라이터나 보조 배터리를 차에 두면 안 된다는 걸 알겠는데 어머 말랑이도 안 되는 건가요?
5: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할 수 있다잖아요. 한여름 뙤약볕 속 자동차 안은 거의 태양광 오븐과 같은 상태래요.
6: 어머나.
5: 실리콘이나 고무 재질 속에 액체 젤이 들어있는 말랑이나 슬라임은 열에 아주

0: 취약해서 화학 물질들이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한대요.
1: 어머머, 열 때문에 팽창해서 폭발 위험이 있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말랑이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라는 뉴스를 본것 같기도 하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철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말랑이나 슬라임을 차에 두고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예요.
1: 알겠어요. 저의 소중한 말랑이는 가방에 넣어둘게요.
0: 잘했어요. 그럼 출발할까요?

0: 강은일 외 여러분의 연주로 서커스 일부만 감상을 해봤고요. 슬라임, 말랑이 이런 거 아주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여름에 차 안에 둔다. 이건 폭발물을 차에 두고 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아이들이 애기 저 차 안에 두고 내릴 수 있잖아요.
0: 네.
1: 한 번씩 더 확인을
0: 맞아요.
1: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이들이 가지고 놀 때 그 차 안에 두고 내리면 안 돼.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9820님께서 언제 한번 장기자랑까지는 아니지만 노래 한 곡 부르고 싶고요. 아주 짧고 간단한 성대모사도 한번 해보고 싶긴 우와. 합니다.
1: 오,
0: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하셨는데 예예예 좋아요. 와. 노래 짧게 부르셔도 돼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네.
1: 재밌겠다.
0: 성대모사. 성대모사도 재밌겠다.
1: 어떤 분 거를 할.
0: 그러게요. 네, 어쨌든 기대되는 메시지 감사드리고 우리는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운동이 노화를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앞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것 냄새만 맡아도 근력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기

0: 전 이것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근력 운동 수행 능력이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냄새일까요?
1: 와, 그래요. 와, 의외네. 1번 비누 냄새, 2번 초콜릿 냄새, 3번 과일 냄새.
0: 네.
1: 이거 냄새만 쓱 맡아도 근력 운동 수행 능력이 형성된다고요?
0: 신기하네요.
1: 아무튼 좋은 정보가 하나 있네요.
0: 네.
1: 저는 영화 제목이 좀 생각이 납니다. 공장이죠, 공장. 찰리와 이거 공장.
0: 네.
1: 이게 생각이 납니다.
0: 그렇네요.
1: 네. 네.
0: 저는 2월 14일을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1: 2월 14일.
0: 발렌타인데이.
1: 네.
0: 예. 이것을 주죠.
1: 그렇습니다.
0: 예. 사탕 말고.
1: 3월 14일이 사탕이죠.
0: 네?
1: 3월 14일이 사탕이죠.
0: 그런가?
1: 그럴걸요?
0: 아마 네. 그럴 겁니다. 예.
1: 자, 아무튼 요거 냄새가 오 그렇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자, 정답이 들어오고 있나요?
0: 네. 전? 아,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 네. 화이트데이 때 이제 사탕을.
1: 그때 사탕 맞아요? 거.
0: 맞네, 맞네, 맞네. 아, 진짜 모른다.
1: 주지를 않고 받아보질 않으니 그냥 잊고 사는 거죠.
0: 자, 발렌타인데이 때 어떤 걸 주고받는지.
1: 저는 찰리와 이것.
0: 네, 영화가 또 있죠. 네. 이 영화 보면은 별로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1: 네네네.
0: 자,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이건 냄새만 맡아도.
1: 네.
0: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 근력 운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정보 챙겨드리면서 다크 이것도 있죠.
1: 그렇습니다.
0: 다크도 있고
1: 네.
0: 이제 코코아 함량에 따라서
1: 네.
0: 그렇죠. 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1: 자, 많이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정답은
0: 비누 공장이라고 한 줄 알았다.
1: 자, 2번이었습니다. 초콜릿 냄새가 정답이었어요.
0: 네.
1: 와, 신기하네요. 초콜릿 냄새만 맡아도 근력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0: 오, 신기하네요. 그래요? 어떤 효과지? 기분이 좋아지나요?
1: 글쎄.
0: 뭐 근거까지는 모르겠고. 다크 초콜릿의 진하고 쌉쌀한 그 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포만감을 느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배고픔과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여가지고 운동을 보다 즐겁게 느끼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근거가 또 여기 있네요.
1: 오,
0: 그러니까 뇌를 약간 착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오호, 좋은 정보 드려봤습니다.
0: 운동을 해야 이것도 좋은 정보인데. 운동하세요.
1: 네.
0: 자, 떡 선물은 8555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잘 드시기 바라고요.
0: 네.
1: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드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김치 선물이 걸려있네요. 두 번째 퀴즈 갈게요. 내일이 벌써 초복이네요. 초복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열치열로 뜨끈한 삼계탕을 먹을지 반대로 시원한 이것을 드실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닭과 마늘, 생강 등을 넣고 고아낸 닭 육수를 얼려서 차가운 국물로 만들고 거기에 식초와 겨자를 넣어 상큼한 맛을 살린 이것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탕, 무슨 계탕일까요?
1: 1번 빙계탕, 2번 한계탕,

0: 문제에 답이 있네요.
1: 네.
0: 아, 식초와 겨자를 넣어서 상큼한 맛을 살린 이것이다. 네. 네.
1: 초복에 또 드시고요.
0: 그렇습니다. 네.
1: 너무 쉽죠?
0: 그렇습니다. 빈계탕, 한계탕, 초계탕
1: 네.
0: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싶네요.
1: 뜨끈한 삼계탕이 저는 그냥 땡기더라고요. 그래요? 시원한 이거.

0: 100m 달리기 할 때. 너 몇 땡 나와? 어. 이런 걸 서로 묻죠.
1: 그렇죠, 그렇죠.
0: 자존심이죠.
1: 그렇습니다.
0: 너 13땡.
1: 어. 네. 아, 실제로 100m 이제 몇 나와요?
0: 기억도 안 납니다.
1: 100m.
0: 기억도 안 나요.
1: 20 몇 나올까?
0: 에이,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미리 커피 샀잖아요.
1: 에이, 그래도 예의가 있죠.
0: 몇 땡 나왔다고요?
1: 아, 그러니까 지금.
0: 지금은?
1: 그러니까 지금은 20 몇 땡 되지 않을까요?
0: 어, 그렇게까지? 근데 상호 씨는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잘하시는 편이시잖아요. 몸도 잘 쓰시는 편이고.
1: 50m, 아니 30m까지는 좀 잘 뛰는데 그 이후부터
0: 아.
1: 이렇게
0: 떨어지는 거구나. 뒤에 가서 네. 아 속도가 떨어지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자 상화 씨는 20몇 초 네. 나온다고 합니다.
1: 그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언제 한번 달리기 한번 해볼까요? 재밌겠는데? 그래. 네. 100m
1: 좋아요. 네. 네.
0: 몇 초 나오는지
1: 궁금하긴 해요. 네. 내 자신이
0: 그렇죠. 저도 궁금하네요.
1: 몇 초 나올까? 네. 뛸 수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0: 정답은 초
1: 개탕이 정답이었습니다.
0: 콩국수 선택하신 6287님도 계시네요. 아, 콩국수도 좋죠.
1: 좋죠. 네. 너무 맛있죠.
0: 2시 방송만 평소에 좀 못 들었어요. 직장이 바뀌어가지고요. 아. 다시 업무 시간 바뀌어가지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들으면서 퀴즈 참여도 해보네요. 초계탕인가요? 정답 또 1255님도 맞춰주셨고요. 아유,
1: 감사합니다.
0: 초계국수도 있습니다. 하신 2059님.
1: 맛있겠다.
0: 손이 참 많이 가지만 초계탕 밖에서 일하는 가족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4635님. 와. 저는 개인적으로 삼계탕에 한 표입니다. 하신 9633님. 네. 다양하네요. 오늘 메시지 감사합니다.
1: 어떤 분께 선물 드려야 될까요?
0: 선물이 김치 선물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김치 선물 주인공 발표할게요.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635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 짓고요. 네. 2부에서 또 여러분들의 코너죠. 청국장
0: 우후!
1: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빈 외에 많은 분들의 노래죠. 흥타령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파투의 상사디아.

0: 혹시 북중미 월드컵 아직 하고 있나?
1: 당연히 하고 있지.
0: 아 그래?
1: 우리가 떨어졌다고 사실 잘 모르는 게 맞는 거이긴 한데 아 지금 한창 중이야.
0: 지금 몇 강이야?
1: 아, 네 알려줄게. 8강전 마무리되고 아하.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4강전이 펼쳐지거든.
0: 오오.
1: 바로 프랑스 대 스페인,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가 4강전을 펼치고 3, 4위전 다음에 20일에는 대망의 결승전이 남아있거든.
0: 전통적인 축구 강팀들이 4강에 올라갔네.
1: 그렇지.
0: 근데 4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8강까지 진출한 노르웨이 대표팀의 이 홀란드 선수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화제더라고.
1: 노르웨이 대표팀에 떠오르는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머리카락이 긴 장발 선수라서 경기 때마다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거든. 그런데 바로 그 머리끈이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에서 시작했다더라고.
0: 이게 그 경남 함양에서 시작한 향토 기업의 제품이었는데 얇은 실 60개 이상을 정교하게 엮은 한국 고유의 독창적인 직조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머리끈이래. 우리 전통 기술이라는 거지.
1: 역시 홀란드 선수가 그 머리끈 제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2015년에 노르웨이 회사가 인수하고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할 때 직접 투자까지 했대요.
0: 한국 전통 직조 기술로 꼰 머리끈이 월드컵으로 이렇게 알려지다니. 이렇게 알려져서 진짜 엄청 반갑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14일 화요일 2부 출발합니다. 뮤직그룹 세움의 이어도 듣고 왔습니다.
1: 네. 참 이게 유명해지고 하는 게 네. 좀 예상 밖에 항상 뭐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0: 홀란드 선수와 우리 전통 직조 기술의 만남은 머리끈.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죠.
1: 네. 예. 이 홀란드 선수가 1987년 한국에서 탄생한 이 브랜드의 머리끈을 착용해서 진짜 화제입니다.
0: 홀란드 선수가 지금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네. 맨체스터 시티에서 또 활약 중인데
1: 뭐 최고 중에 하나죠. 네.
0: 그럼요. 네. 세계 최고 선수예요.
1: 맞아요.
0: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서 뛸 때도 머리를 항상 묶고 뛰거든요.
1: 네.
0: 근데 그때도 이 브랜드 같은 브랜드의 머리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또 밝혀졌어요.
1: 네.
0: 홀란드 덕분에 지금 머리끈 매출이 엄청 증가했다고 합니다.
1: 다들 어디 제품인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머리끈 브랜드 홈페이지 갔더니 브랜드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1987년 한국 경남 함양에서 탄생한 브랜드라고 설명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0: 네.
1: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전통 직조 기술로 얇은 실 60개 이상을 정교하게 엮은 그런 머리끈이라고 합니다.
0: 그런 게 필요해요. 홀란드 선수는.
1: 어떤가요?
0: 이런 짱짱한 머리끈이
1: 맞아.
0: 필요해요.
1: 이제
0: 워낙 몸싸움이
1: 피지컬이 뭐
0: 피지컬 장난 아니고
1: 남다르더런데요.
0: 홀란드를 막으려면은 수비수들도 강하게 부딪혀야 돼요. 몸싸움이 서로 장난 아닌데.
1: 머리끈이 이제 짱짱해야 돼.
0: 그 짱짱해. 그 풀어져 버리면
1: 아, 그 예민해.
0: 예민하지. 안 돼요. 몸싸움이 안 되죠.
1: 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머리끈이 이거 풀려 버린다.
0: 그게 안 되죠.
1: 안 되죠.
0: 끊어진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죠.
1: 그렇습니다. 저 실력 나온 게 다 머리끈 덕분이죠.
0: 머리끈 덕분이죠.
1: 그렇습니다.
0: 게다가 이게 말이죠. 짱짱하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 손상을 또 최소화하는 그 탄력성이 아.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거기에 내구성까지. 야, 우리 전통 기술이 이렇게 또 알려지니까 너무나도 새롭고 좋네요.
1: 저도 이제 수염을 기를 게 아니라 머리를 길러야겠네요. 저 홀란드 선수의 저 머리끈 하기 위해서.
0: 예. 이 헤어스타일을 하시겠다고요?
1: 아유. 해야죠.
0: 와,
1: 아니 경남 함양에서 탄생한 그럼, 브랜드인데.
0: 알았어요. 일단은 그러면 일단 상화 씨 이따가 사진 한번 해가지고 이 네. 헤어스타일 한번 일단 입혀보자. AI로.
1: 아 입혀봐요.
0: 예, 네, 한번 해보고.
1: 아 예.
0: 그다음에 어울린다 싶으면 그때 하시는 거예요.
1: 아, 저는 뭐 어울리건 안 어울리건.
0: 단톡방에 올려도 돼요?
1: 아 뭐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올려도 되고 그냥 제자리에만 갔다 와요. 저 가지고 실컷 가지고 놀아도 되니까.
0: 한번 가면 가는 거지 뭐.
1: 아니, 그럼요.
0: 돌아와요.
1: 에이,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서 제품 이름도 끈을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 글로벌 브랜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닌가 싶지만 라이선스 계약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확장한 거라고 하고요.
1: 네.
0: 특허와 핵심 제조 기술은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이 100% 보유하고 있고
1: 아.
0: 독점 생산권을 기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라이선스 계약을 한 거죠.
1: 좋습니다.
0: 하지만 아무튼 소유권은 우리 거다.
1: 아, 그렇죠.
0: 그거는 너무, 확실한 거죠.
1: 너무너무 기분 좋네요.
0: 진짜. 네.
1: 예. 자, 더 기분 좋은 시간으로 이제 가야지요.
0: 예.
1: 아,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리해 주셨을까.
0: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나는 순간은 언제나 떨리고 네. 긴장되고 재미도 있는데.
1: 그렇습니다.
0: 첫 번째 우리 청취자 소리꾼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 갑니다.
1: 전국!
2: 아라 이거 참 말이야.
1: 대단히 감사합니다.
0: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자 오늘도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첫 번째 청국장 주인공을 만나 보겠습니다.
3: 이리 오너라.
0: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이상환님 김봉영님 반갑습니다.
1: 아우

0: 이상달입니다.
1: 아유, 안녕하십니까.
2: 죄송한데요. 어우한이라고. 어디에 이상달님이시라고요?
0: 예, 청주에 이상달입니다.
1: 아이고야. 청주에 계시는 예. 이상달님. 예.
2: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맨날 보고 방송에만 듣다가
1: 예.
0: 아, 이렇게 저 전화통화하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2: 애청자시군요.
0: 네네.
2: 아우, 감사합니다.
1: 야,
2: 정말.
1: 저희 이름까지 다 기억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2: 네. 아니, 그나저나 일단 이상달님, 청주의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0: 아, 지금 날씨는 맑은 편이에요.
2: 맑아요?
0: 예.
2: 아, 서울은 약간 비가 오려고 약간 어둑어둑한 것 같습니다, 지금.
0: 네네.
1: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상달님, 끝번호가
0: 네.
1: 2242. 저희에게 아주 친숙한 끝번호거든요.
0: 아, 예, 아, 문자 많이 했죠, 그동안.
1: 예.
2: 감사합니다.
1: 네. 아, 아니,
0: 애청자예요.
1: 뭐, 그러니까 애청자이신 것 같은데, 네. 항상 네. 바쁘실 테고, 그럴 텐데도 바투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문자도 아, 보내주시고, 애정을 쏟아주시고 계시거든요.
0: 네,
1: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그, 청주에서.
1: 네.
0: 청주 시립국악단 그 공연을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1: 네.
0: 아, 그 보고 났더니 저 엄청 그 저기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1: 수박이라는 게.
0: 아,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가락을 사랑하게 됐고,
1: 네.
0: 아, 국악을 좀 사랑하게 됐죠.
1: 아.
0: 전에는 배제했죠.
1: 아니,
0: 그럼 뭐 노래
1: 몰랐으니까.
2: 그러면 여기 충주 시립의 네. 공연은
0: 청주.
2: 그러니까, 청주. 시립.
0: 예.
2: 우연히 보셨다 했잖아요.
0: 네.
2: 어떤 우연입니까? 뭐 지인이 데리고 간 겁니까?
0: 아, 그렇죠. 뭐 친구가 네. 한번 가보자. 네. 그 공연하니까 한번 구경하자 해서 가게 된 거죠.
1: 그러면 그때 봤던
0: 사진은 가기 싫었는데.
1: 가기 싫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럼 그때 보셨던 네, 시립국악단의 네. 어떤 곡에 가장 매료가 되셨어요?
0: 그 뭐 잘은 모르겠고 지금 아. 한 4-5년이 지나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
2: 그냥
0: 뭐
2: 그냥 좋았다
1: 합주곡, 그날 그냥 좋았다
0: 합주곡 정도로 8형 정도로 미니오 같은 거
1: 그러셨구나. 미니오 같은 거
0: 네, 예, 예.
1: 이야.
2: 그러면 지금 오늘 청국장
0: 네
2: 참여해 주시려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노래이실까요?
0: 아, 그렇죠. 뭐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국악에 대해서는
2: 네네네 네.
0: 그래도 뭐 기본적인 뭐 그 민호라든가 그런 건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1: 아, 예.
0: 네.
1: 배우시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시잖아요, 그죠?
0: 그렇죠.
2: 아,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민요 뭐 어떤 거 오늘 보여주실 계획이세요?
0: 아, 제가 처음에는 그 저기 제 이름이 이상달이라 달 타령을 하려고 했었는데.
2: 아, 달 타령. 달
0: 타령은 뭐, 너무.
2: 예.
0: 네. 아, 달 타령은 너무 힘들어.
2: 아, 힘들어. 그럼 더 쉬운 걸로. 네, 어떤 거요?
0: 그런데 도라지 타령으로 하려 했었는데 이건 너무 밋밋하고요.
2: 아, 도라지는 밋밋해. 그러면 이제 조금 괜찮은 걸로요.
0: 그래서 새 타령으로.
2: 아, 새 타령.
1: 땅이죠. 새 타령 어려운데.
0: 아,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2: 아, 그래요.
1: 좋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약간 그 너무 막 잘하는 거 말고 하시다가 약간 박자도 좀 잘 안 맞고 음이탈도 좀 나고 막 가사도 마음대로 지어서 부르시고
0: 잘 못해요.
1: 네,
2: 좋아요.
1: 그런 걸 저희가 원해요.
0: 예,
1: 자유롭게 부르시는
0: 대로.
2: 네네.
0: 제 스타일대로 저기 잘 못하니까.
2: 그렇죠.
0: 이해해 주시고.
1: 아, 그럼요.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2: 네.
0: 예.
1: 마음대로 하십시오.
2: 가볼까요? 그러면 가볼까요?
0: 예.
2: 자, 세타령
1: 네.
2: 가보겠습니다.
0: 새가 날아든다, 헤이. 원가 잡새가 날아든다, 헤이. 새 중에는 봉황새, 헤이.

0: 들이 농촌 화답에 짝을 지어 생긋생긋 날아든다. 저수국새가 더 해야 돼요?
1: 네,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이 완전 뜨겁거든요. 지금 뜨거워요. 뜨거워.
0: 온다. 울어 울어 울어 운다.
2: 아,
0: 이산

0: 좌우로 타오른 닭.
1: 이삼달래! 우리가 찾던 그분이에요!

0: 이상달 이상달
1: 이렇게 마음대로 부르는 거 너무 좋습니다.
0: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이상달 이상달님. 아, 어. 저 살짝 지금 아, 약간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불안한 네. 게 왠지 저 집안 사람 아닐까 싶. 왜냐면 이 씨의 아. 상자 돌림이세요?
2: 네네.
1: 어? 어디에 이 씨십니까?
2: 경주요.
0: 정주?
2: 예.
0: 정주이시요?
2: 경주.
1: 아니죠?
0: 예, 네, 아니에요. 예. 아, 그렇군요. 아, 그건 그렇고.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1: 아, 너무 매력적이야. 아.
0: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것 같아요.
2: 네.
0: 중간중간에
2: 네.
0: 예를 들어서 새가 달아든다. 헤이. 이 헤이는 어떤 걸까요? 이게 궁금해요, 이상달님.
2: 아니요, 이거는 저기 뭐 아무 의미가 없고요.
0: 네.
2: 제가 그냥 추임새적으로 이렇게 좀 흥적으로
0: 아,
2: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제가
1: 아, 이거 너무 좋은 거. 이거 특허 내셔야 될 것 같아. 네, 이상달째.
0: 독창적. 네. 진짜 아, 독창적이고 네. 저는 이거 네. 너무 좋다고 봅니다.
1: 아주 좋죠.
0: 왜 꼭 추임새를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1: 그렇죠.
0: 스스로
1: 네, 네. 자체 추임새.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상달님.
1: 아, 너무 매력적이신데. 네.
0: 자, 아, 지금 뭐 이 새 타령 짧게 부르고 지금 목이 쉬거나 목이 아프진 않죠?
2: 아이고 아주 스무스해요.
0: 그죠?
2: 예.
0: 자, 하나 더 갑니다. 노래 하나 더 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추임새, 자책 셀프 추임새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 더 될까요?
2: 아유,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것 같아요.
0: 하나만 더. 하나만 그, 더.
1: 밋밋하다고 했던 도라지 타령 한번 가볼까요?
2: 아, 도라지 타령.
0: 예. 여기 도라지에도 지금 자체 셀프 추임새 들어갈까요?
2: 뭐 한번 해봐야죠.
0: 해야죠.
1: 근데 막 그걸 억지로 막 일부러 하시려고는 네. 하지 마시고 네,
0: 지금 네, 세타령은
2: 네. 자연스럽게.
0: 세타령은 자연스러웠어요. 네, 좋았어요.
1: 마음대로. 자 네. 마음대로.
0: 네.
1: 예. 네. 가볼까요?
2: 예.
0: 도라지. 네. 도라지 갑니다.
1: 대충 하세요. 대충.
0: 도라지.
2: 네, 대충 해야죠.
1: 네, 네. 대충
0: 갑니다.
2: 도라지 백도라지 헤이 삼선 단천에 백도라지 헤이 운율 금산포 백도라지 헤이 한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 반실만 대노나 헤이
0: 아~ 이겁니다 이거
1: 아 너무 좋아
0: 저희가 찾던 아, 귀인입니다 귀인
2: 아, 참
1: 팬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0: 이상달님 아, 이상달님
2: 예예 예.
0: 안 그래도 요즘 막 더워서 습도 높고 더워서 힘든데
2: 예.
0: 많은 분들께 어... 웃음과 그 어떤 용기, 희망을 예. 주셨어요.
1: 지금 문자창은 아, 난리가 그렇다면... 났습니다.
2: 아, 제가 감사하죠. 예.
0: 진짜로 이야, 좋아요. 지금.
1: 너무 예. 재밌으시다고 2390님도 막 예. 크크크 보내주셨고
0: 예. 예.
1: 아, 기호님께서도 다음 주도 해주셨고 상달님 짱이래요.
2: 아, 예,
0: 이상달님.
2: 네.
0: 그 이제 뭐 본업이 있으실 거고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 네.
0: 일하시면서도 이렇게 민요를 흥얼흥얼 이렇게 좀 부르시나요? 어떻습니까?
2: 아 항상 뭐 저기 이 국악 방송 항상 듣고 있고요 이어폰으로 아,
0: 예.
2: 일하면서도
0: 아.
2: 항상 뭐 즐겁게 살라고 많은 노력을 하죠.
0: 아, 아하. 실제로도 네.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유머가 있으실 것 같아요.
2: 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말투나 예. 이런 게
1: 맞아.
0: 되게 유쾌하시고
2: 네.
0: 현명하고 지혜롭고 약간 그러신 것 같고요.
2: 예, 예. 잘 보셨습니다.
0: 6855님이 예. 순수하시고 재미있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2: 예, 예, 예. 아, 순수하죠. 예.
0: 네. 2390님도 너무너무 재밌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2: 예, 예, 예.
0: 오늘 아. 어떻습니까? 방송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2: 아, 너무 떨리고요.
1: 떨리죠.
2: 아. 아, 저기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또 칭찬해 주셔서 제가 또 감개무량합니다. 어떤 분하고 이상환님, 저기 김봉영님 이렇게 목소리 직접 들으니까 제가 가문의 영광이고요.
0: 헤이!
2: 국악방송 파트의 상사디야 만세!
1: 헤이! 헤이! 요 헤이 이제 나오면은 무조건 이상달님 딱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0: 너무너무
2: hey.
1: 아, 이 맛을 어떻게 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0: 이상달님만이 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상달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 네네.
0: 또 저희가 선물도 보내 드릴 거고요. 항상 즐겁고 네.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1: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진심으로 또 새로운 곡 익히

0: 쉬시게 되면 네. 혹은 새로운 추임새가 발견이 됐다. 그럼 네. 저에게 꼭 제보를 해주세요.
1: 연구해서.
0: 아, 연구까지?
1: 예, 예, 예.
0: 감사합니다.
1: 방송을 좀 재밌게 해야죠.
2: 그렇습니다.
0: 아, 너무 네. 좋아요.
2: 역시. 역시. 네. 네. 이상달님 최고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헤이. 헤이. 아우, 난 진짜 이상달님 너무 좋아요. 네,
2: 이런 순수성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통을 막 뭐라 그래야 되지? 기술적으로 잘해야 전통 예술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좀 탈피하고 네. 이렇게 놀아야 돼요.
2: 기술적으로 하는 네. 그런 전문 영역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고 그분들은 이제 그 일을 하면 되는
0: 근데
2: 거고.
0: 근데 꼭 우린 잘해야지만 된다라는 압박이 있는데 아 이렇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우리 본질 아니겠습니까?
2: 그 취지입니다. 네. 이 코너는.
0: 아 진짜 이상달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아 너무 웃겼어요. 진짜.
0: 자 여러분도 들으셨죠? 이게 마음대로 부르시면 돼요. 네,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내 목소리 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것도 괜찮고 오늘 것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1255님의 신청곡으로 오봉녀 외 여러분의 소리로 서도민요 싸름타령 듣고 돌아올게요.

0: 1255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복녀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로 서도미녀 쌀음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언제나 참 행복합니다.
0: 헤이! 헤이! 자, 두 번째 청국자 주인공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누구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2: 아,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천영화라고 합니다.
1: 오, 천영화님.
2: 네.
0: 네. 자, 오늘 저희에게 해주실 소리는 어떤 소리실까요?
2: 아, 제가 요즘 수군가를 배우고 있는데요.
0: 수군가요? 네. 아, 배우고 계세요?
2: 네, 이제 앞에 조금 배웠어요.
1: 네.
0: 오.
2: 그래서 그 수군가 중에서
0: 네네.
2: 어전회의 부분을 부르고 싶습니다.
1: 어전회의 부분을.
2: 네네.
1: 그나저나 언제 한번 저희랑 통화하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2: 네네, 기억하시네요.
1: 예예.
2: 저기 저 작년 그 국악의 날 2001의 네. 국악의 날 때 그때 연결을 해서 한번 뵀던 것 같아요. 전화로.
1: 아, 그렇구나.
3: 보영 씨 진짜 머리 좋네요.
1: 아니 조남도 그렇고 정읍도 와. 그렇고.
0: 와.
1: 기억이 납니다.
0: 이야.
1: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2: 네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어떻게 그러면 작년 국악이 날 때 이제 통화하고 뭐 1년이 넘어서 지금 통화하는 건데 그간에 좀 어떻게 생활은 어떠셨는지 소리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2: 아, 네. 그 전에는 이제 단가하고 민요를 배웠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쯤 그 무렵부터 해서 지금 이제 수군가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뭔가 지금 보니까 되게 열정을 가지고 지금 막 배우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2: 네.
0: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혹시 뭔가 배우시고 나서 대회도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2: 아, 그렇지 않아도 올해 6월달에 처음으로 대회를 한번 나갔었어요.
1: 신인부로
0: 어떤 대회예요?
2: 그 전주 대사습 신인부 나갔었습니다.
0: 와, 그래가지고요?
2: 거기서 처음 나갔는데 한 뭐 네. 딱 중간 정도 종수를 했거든요.
1: 어, 네. 잘하셨네.
2: 아, 진짜 너무 기분 좋았어요.
1: 아, 그러니까요. 신인부가요. 요즘 신인부가 네네. 경쟁률이 세요.
0: 아, 그래요.
2: 아, 이거 뭐 장난이 아니던데요.
1: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2: 네, 거의 수준급이 있어요, 아주.
1: 맞아요. 아유, 이런 분이 왜 신인부에 나왔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아, 근데 그렇게 좋은 성적을 또 거두셨고.
0: 대회 때는 어떤 소리 하셨어요?
2: 대회 때 말자 오늘 부를 거라고 똑같이
1: 어전회의
2: 중에서 어전회의 부분 했었어요.
0: 야, 그러면 지금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소리겠네요.
1: 부담을 줘요.
0: 기대가 돼서.
1: 예. 아니 그러면 민요만 배우시다가 이제 판소리 딱 들어갔었을 때는 어떻게 느낌이 좀 다르시던가요?
2: 완전 달랐어요.
1: 네, 그렇죠.
2: 저는 소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0: 네네.
2: 이제 저 선생님한테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0: 네.
2: 그 소리가 너무 어려워요.
0: 어렵죠.
1: 그쵸, 네.
2: 우리 소리는 위치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느닷없는 데서 막 소리가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1: 한 소리가 그래요.
2: 그걸 알아가는 재미가 지금 요즘은 쏠쏠합니다.
1: 민요는 계속 그래도 반복 구절이 있는데
0: 네.
1: 한 소리는 갑자기 여기서 막 목소리가 확 튀었다가 또 확 닫았다가 네.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서.
2: 네네. 서양 음악은 그래도 어떤 틀이 있는데 네,
1: 맞아요.
2: 네, 이거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정확하게 판소리 특징을 잡으셨네요.
0: 그러면 정읍에서 배우시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세요?
2: 아, 저 명창 정상희 선생님입니다.
1: 아, 정상희 명창.
2: 네, 네.
1: 오, 그렇군요.
0: 제 얘기 안 하던가요?
2: 아, 자주 듣습니다.
0: 뭐라고 하던가요? 욕은 안 하던가요?
2: 아, 무슨요?
1: 정상희 씨 그런 분이 아니에요.
0: 아니 왜 이 질문 드렸냐면 정상희 네.

0: 선배가 정읍에서도 소리 지도를 하는 걸로 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혹시 그러신가 해서 여쭤봤었습니다.
1: 예, 우연히 그 선생님하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소리를 알게 됐어요.
0: 그러셨구나.
1: 네.
0: 아, 오늘 기대가 됩니다.
1: 아,
0: 자,
1: 네.
0: 그러면 우리 천영화님께서 오늘 해주실 귀한 소리, 수군가 중에서 어전회의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1: 정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온유월 생선전 도물주가 되었구나. 정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잡아다가 짐의 병을 구할 송고 면면 상고 묵묵부답이었다. 왕이 다시 탄식은다.

하여 정은 잉어가 여짜오대 승강

세상에 나가오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그럼 방참사 조개가 어떠하뇨? 방참사 조개난 철갑이 꿋꿋 방신 지도난 조사와도 예끄레 이르기르 관 방열지세하고 좌수어인지 봉이라 출조라는 새가 있어서 추르르 벌벌 날아들어

0: 이거 진짜 좋으시다.
1: 엄청.
2: 아유, 감사합니다.
1: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그러게요. 그러셨네요, 진짜.
0: 예.
1: 와, 대단하십니다.
2: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1: 아니요, 아니요.
3: 아, 근데 이미 타고나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목소리도

0: 타고나셨고 박자 감각도 좋으시고 아우 게다가 그 음색이라 그러죠.
1: 맞아요, 이제 맞아요.
0: 성음 한술에서 성음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1: 맞습니다.
0: 아주 좋은 음성을 타고나셨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그 스승님도 그런 칭찬 안 하시던가요? 칭찬 들으시면 어떤 내용으로 들으세요?
2: 네, 소리가 저기 저는 처음에는 좀 기어 들어간 소리였거든요.
1: 아, 그렇죠.
2: 예, 못 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1: 그렇죠.
2: 예. 네,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소리 크게 내니까 스님이 좋아를 하셔요.
1: 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천영화 님.
2: 네.
1: 판소리 미녀부터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배우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잖아요.
2: 네, 네.
1: 그러면 그 3년 그 전에는 국악을 별로 뭐 이렇게 관심은 없으셨었어요?
2: 관심이라기보다는 아예 몰랐어요.
1: 아, 그럴 것 같아요.
0: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2: 어렸을 적에 그 시골 살아가지고 TV에 KBS만 나왔거든요.
1: 네.
2: 거기에서 국악방송 한 거, 그 정도 듣는 것만 했었어요.
1: 아, 이렇게 직접 배워본다든지 내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2: 네, 전혀요.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소리를 이렇게 배우시고 대회까지 나갔다 올 정도로 지금 빠져 계시는데,
2: 네.
0: 그 국악을 접하기 전과 후,
1: 맞아요.
0: 차이점이 있습니까?
1: 그게 궁금해요.
2: 네, 국악을 하면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0: 자신감이.
2: 예, 무대에 설 때라든가,
1: 그렇죠.
2: 그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예전에는 그런 거 잘 못했거든요. 부끄러워서.
1: 아, 그러셨어요?
2: 네. 근데 요즘은 소리를 한 이후로는 그런 게 좀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0: 이야. 이렇게 전화까지 주셨으면 진짜 보통 네. 자신감은 아니거든요. 대단하신 거예요.
1: 옛날 4, 5년 전에 천영화님이었으면 전화는 아예 엄두도 못 내셨겠네요.
2: 그럼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죠.
1: 이야. 그러면 확실히 삶이 열정이 넘치고 뭔가 뭐 매일매일 뭔가 좀 행복하고 약간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2: 네
1: 나중에 완창도 목표에 두고 계십니까?
2: 네.
0: 진짜요?
2: 제 목표가 수군과 완창하는 겁니다.
1: 와. 그러면 향후 몇 년 뒤를 내다보고 계십니까?
2: 70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1: 70전 지금요?
2: 이제 70세 전에 64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이거 환갑을 네. 오셨어요.
1: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2: 목소리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이제 수정을 했어요.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1: 네.
2: 한번 도전해보려고 그래요.
1: 와.
0: 가능하죠. 지금 일단 수군가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2: 지금은, 지난 시간에 고고천변까지 배웠어요.
0: 고고천변.
1: 그래도 많이 나가셨어요.
0: 3분의 1 정도는 네, 하신 거죠.
1: 많이 나가셨어요.
2: 네네.
0: 그럼 가능하겠네요. 3년 안에.
2: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보려고요.
1: 또 이게 정읍하면은 또 공기도 좋지만 또 그 내장산 다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공부해도 되고. 그러니까 공부 소리 공부할 때는 많죠. 정읍.
2: 네, 많아요. 가끔씩 내장산 가서 소리 질러요.
1: 오미자 이렇게 또 이렇게 먹고.
0: 너무 좋죠. 내장산.
1: 네. 아우 좋죠.
0: 그러면 가족분들 반응은 네. 어떻습니까?
1: 진짜 그거 궁금하네요.
2: 예, 다행히 가족들이 아주 대환영이고 아주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1: 그래요?
0: 사모님이 네.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소리하다는 거 들으시면.
2: 아, 좋아라 하죠. 엄청 좋아라 하죠.
1: 진짜요? 함께, 네. 부부가 함께 배우지는 않습니까?
2: 예, 그럴 처지가 못 돼서 같이는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연습하면 같이 해요.
0: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대회 때도 그러면 사모님도 같이 가셨을 거 아니에요?
2: 네, 한 번은 못 가고 이제 두 번 갔는데 한 번은 더 가고 그랬어요.
0: 그때 약간 사모님이 눈빛에서 뭔가 하트가 뿅뿅 이런 거 없었습니까?
1: 내 남자 멋있다 네. 이런 거.
0: 무대에 딱 서면은 이게 빛나 보이거든요.
1: 맞아요.
0: 예.
2: 네, 우리 저 한복 전통 한복도 입고 나가서 무대에 서서 하니까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1: 아니 왠지 사모님을 북을 가르쳐 드려서 사모님은 북을 치고
0: 좋다.
1: 천영화님은 소리를 하고
0: 와.
1: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마을 어디에 또 봉사도 나가고
0: 네.
1: 그럼 좋잖아요. 네, 그런 생각.
2: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1: 네.
2: 그래서 요즘 저기 권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1: 실제로.
2: 네.
1: 와.
0: 저도 예전에 이제 교육할 때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1: 부부.

0: 부부인데,
1: 부부이신데.
0: 예, 부부이신데 서로 북쳐주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1: 아, 좋다.
0: 그분들 만족도가 진짜 높았거든요. 아. 천영화님도 꼭 그렇게 되시길. 완 완창 때 사모님이 북치는 건 좀 어렵겠지.
1: 아,
0: 3년 안에 그 아기 좀 힘들고 그 이후로 꼭 그러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1: 아무튼 그 천영화님,
2: 네.
1: 완창 날짜 나오면 연락 주세요.
2: 어,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홍보할게요.
1: 네.
2: 네.
1: 정읍의,
2: 네,
1: 정읍의 명창, 네. 천영화님의 아, 완창 소리. 네.
0: 그렇죠.
1: 그렇게 또 홍보해드릴게요. 자,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아,
2: 네.
0: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유, 기분 좋아지네요.
1: 오늘 정말 유쾌한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진짜. 네.
0: 아. 게다가 천용화님의 그 목표, 수군과 완창을 한번 해보겠다.
1: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0: 네.
1: 되게 좀 이런 거, 막 대외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게 보기 좋습니다.
0: 이렇게 네. 즐기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너무 흐뭇하고 감사드리고요.
1: 네.
0: 천용화님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수군가 중 고고천변 남의 성 명창의 소리로 듣겠습니다.
3: 그 말은 방불허나 뒤 진털발 남생이가 허밀세 총총이 작별하고 수정문바 썩 나서서 세상 경기를 살피고 나오는 뒤 고고 전변길 허농 우상은 호피떡 양보 찾은 안개 을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개짓공

잠자고 철새는 훨훨 날아든다. 동정 여천 오파신 조금 수초 파가여기야.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겨 뒷발로 장난근 탕탕 우리 저리 저리 우리 엉금도 실떡 사면을 바라

가는 집에 조각들 무가 속 그 초에 왕이 어른이요 오래 속어 참신하야 천복 만악을 바라보니 안개영 때 구름 속 학서지 흘러 꽃을 본 삼필봉어 허공의 손사 계산 밤을이 울채 산놈 칭칭 칭동 꼬경 수봉어의 아자파 물론 푸푸 꽃만산을 우르르르르 가론 점점 닦아는 동동 장송한 낭낭 떨어진 잔목 펑 퍼진 떡 깔타리 몽둥 칭넉줄 머르다리 그름넉 줄등 수버들이 뻔난기 오미자지작함디 추가진가무얼 그러시고 뒤떨어져서 무보진진 감겼다 어서는 돌아들고 백군한 분비 갈매기 해월이 목포리 원앙색 강산두루미 수마

사랑 거다고 권한세 7월 질서은 아수 다리로 트노자이 목포리 해운

출주어 시내 온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이 괄과 예리여 또 골물이 간태로 합수고 첫방자 지방자 월떡정 우부정 방울이 벗거금 적헌너 병풍석에 담마주 꽝마주 세려대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벗금이 저 굴렁거리 뒤때려 와르르르 콸콸 뒤둥거려가자 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메로 가자느냐

0: 남해성의 소리로 수근가 중 고고천변 듣고 왔고요. 아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1: 좋았어요. 네.
0: 헤이.
1: 기어님께서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흥으로 채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국장 참 좋네요 하셨는데. 네. 이렇게 저는 다채로워서 좋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저희가 여기가 대회가 아니잖아요.
0: 아, 그럼요.
1: 저는 그리고 대회의 막 결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0: 아하.
1: 그냥 진짜 나의 목소리를 내고 또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같이 추임새 넣어주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다면 네. 우리 소리의 본질을 바로 지키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고요. 기어원님이 네.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참여할까 말까를.
0: 연락 드릴게요. 푸시를 해야 돼요, 그럼.
1: 아, 그렇죠.
0: 예, 이렇게
1: 밀어주셔야 돼요. 예,
0: 마음이 움직일 때는 예, 탁 이게 해야죠, 또. 예.
1: 아, 지금 저희가 또 일부에 다 소개 못 해드렸던 예. 메시지들도 많은데 남은 시간은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 좋을 것 같네요. 1255님, 예. 지금처럼 조금 전 일도 잘 기억 안 나고 약은 챙겨 먹었는지 맨날 우리 마눌님께 물어봐야 할 때. 똑똑했던 청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0: 아하.
1: 나도 옛날에는 나름 천재 소년이었는데 암 하셨는데
0: 그렇죠.
1: 다시 젊어지고 싶을 때
0: 기억력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1: 맞아요.
0: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또 문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네.
0: 소리 헤이 해주셨던 우리 2242님
1: 네.
0: 다시 젊어지고 싶을 때는 허연 머리 염색할 때 주름이 슬슬 그어질 때 그리고 약주 한 5병 먹어도 끄떡 없었었는데 지금은 힘듭니다 가지고.
1: 맞아. 헤이에서 소주 냄새가 약간 나긴 했어요.
0: 나 저는 헤이를 듣는데 네. 이 사회 친구예요.
1: 네.
0: 같이 학교 다녔던 적이나 아니고
1: 네.
0: 사회 친구인데 지금은 아마 워싱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오,
0: 네, 판소리를 했었었고.
1: 네.
0: 근데 그 친구가 연습을 할 때 길 가면서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0: 선생님이
1: 땡.
0: 땡.
1: 아마 바닥을 이렇게 심사표를 보시다가 고개를 일제히 들었을 네. 것 같아요.
0: 땡.
2: 바로.
1: 아. 네. 왜냐면 그건 소리 없거든요. 네. 네.
2: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미국을 가서 거기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1: 헤이는 마음에 드는데.
2: 헤이 마음에 들어요.
1: 우리는 그를 수... 기분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2: 에이. 에이.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청곡장입니다.
1: 너무 좋습니다. 1255님. 이거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볼게요. 4635님. 내일 초복 앞두고 삼계탕, 초계탕. 손이 참 많이 가지만 밖에서 일하는 가족들을 위해 준비합니다 하시면서 가족 사랑을 또 문자로 남겨주셨고요.
2: 아이고, 삼계탕 먹고 싶네요.
1: 그리고 6855님 네. 잘하시고 못하시든 간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6855님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1: 아니 이 지금 반응만으로도 이미 또 행복을 그렇죠. 같이 공유하고 네, 있는 거예요.
2: 맞습니다. 네. 아 재현 씨 빨리 또 한번 만나고 싶네요. 재현 네? 씨, 재현 씨,
1: 판소리 씨.
2: 네. 네. 삼계탕이 또 먹고 싶네요, 진짜.
1: 네. 어휴, 어떻게 그쪽으로 가지? 아 이야기가 그렇게 점프를 하네.
2: 아 미안합니다.
1: 아 이사희님 답장이 왔네요.
2: 뭐라고요?
1: 아까 헤이에서 네. 약간 약주 냄새가 난다. 낮술 네. 절대 안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쌓여왔던 내공이 느껴진다.
2: 아 그렇죠.
1: 네, 회의에서 그 공력이 느껴진다. 네. 요거였었습니다.
2: 그 판소리 안일이 서술에서도 네. 취흥이 도도하야.
1: 취흥이 도도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 레벨이 있거든요.
2: 그렇습니다.
1: 그게 이제 딱 기술화 되신 네. 거지.
2: 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뭐 자유로운 무엇인가가 있습니다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1: 맞아요.
2: 네, 보여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아, 오늘...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2: 그렇습니다.
1: 자 앞으로도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진짜 자기만의 목소리 누구한테 막 꼭 배워서 혹은 누군가를 네. 흉내내서 하는 거 말고
2: 네네.
1: 진짜 그냥 내가 즐기는 나의 목소리, 나의 노래, 나의 소리, 악기 다 좋습니다.
2: 다음
1: 항상
2: 주가.
1: 문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라도 신청해 주세요.
2: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고요.
1: 네.
2: 지금요. 서울 하늘이 좀 흐려지고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1: 네.
2: 오후에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또 밤까지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또 비 저 우산 놓고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1: 그러게요.
2: 걱정이 되네요.
1: 8833님께서는 두 분께서 두 시간 제일 항상 최고이십니다 하시면서 저희 칭찬해 주셨고요.
2: 네.
1: 그리고 보존에 여러분들도 방송 듣고 계시다면 우리만의 문화재 진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1: 네.
2: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투의 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0: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옛사람들은 봉황이 벽오동 나무에 앉아서 청아한 소리로 울면 세상이 태평해진다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벽오동 나무를 즐겨 심었고요. 시조 중에도 벽오동 나무에 머무는 봉황의 모습이 담긴 작품이 있습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해서 임인 줄 알고 뛰어나가 보니 그 그림자는 벽오동 나무에 앉아서 긴 목을 구부려 깃을 다듬는 봉황이었죠. 그러자 주인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하여라. 기다리던 임이 아니었던 허탈함과 슬픔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이 시조처럼 더위도 지친 일상도 웃음으로 넘기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으로 남창가곡 얼락 벽사창 준비했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이동규의 노래로 남창 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보내드렸습니다. 이 벽사창, 짙푸른 빛깔에 비단을 바른 창이라고 하고요. 벽오동, 벽사창, 벽오동 같은 벽자가 나오죠. 이 푸른색을 뜻하는 말인데요. 나무의 줄기가 푸른색의 이 오동을 벽오동이라고 합니다. 봉황은 벽오동이 아니면 앉지를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도 않으며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도 않았다. 장자에 담긴 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천은 나라가 태평하면 단물이 솟는다는 셈을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천이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박석티 대목을 보내드릴 텐데요. 박석티, 박석치, 박석고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치나 티, 이 말이 이제 고개라는 뜻입니다.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이 춘향이를 구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데 옛날에 춘향이와 함께 지냈던 이 남원 고을로 넘어서는 장면. 영화로 치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참 이 대목을 흘려서 들었었는데 어떤 이 대목의 장치를 알고 나서는 이 대목이 나올 때마다 뭔가 영화 속에 나오는 그 히어로가 된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상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방야를 보낸 후에

대방곡은 올드 내강 동향 물색이 더욱 좋다. 전도

만 하양돌이 좋은 후예경 반하이기 두 번 왔네 황하루에 자리 야, 교동 무사.

나. 나. 화지행어 저건대로운 초청한 민세기 어대로를 갔느냐. 나상불 푸여

0: 황혼을 승시하여 춘향문전을 당도하니 행랑은 찌그러지고 몸체만 담았는데 대문은 내 손으로 서부친 부명서 중성중자를 붙였더니 가운데 중자는 바람에 떨어지고 마음 힘자만 뚫려
1: 춘향가 중 박석티 대목을 조상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공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랑씨 오늘은 집에서 집안일하고 휴식 중에 노래가 좋다 방송시간 기다리다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부부 아주 아주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방송에 사연 소개되어서요. 문어 만선에서 네. 신청곡은 저도 닷배 노래 조오환 선생님의 곡 신청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공연을 아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가서 즐거운 아내와 또 문어를 잡느라 힘든 남편의 사연을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덕분에 예,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예. 행복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신청하신 곡은 저희가 생방송 아마 2부에 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곡을 할 수 있게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민요 양산도 먼저 보내드릴 텐데요. 이선영의 소리입니다.

경기민요 양산도를 이선영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이제 슬슬 황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오늘은 시나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원은 사실 저도 이제 아는 지인에게 그 저의 아쟁 스승님이신 배런 선생님께서 요거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음원을 주셨었는데 그때 들은 정보로는 박종선 아쟁의 명인이시죠. 박종선 명인께서 일본에서 녹음을 하신 음원이다. 딱 그 한 줄만 듣고 이제 그 음원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음원을 듣고 다니다가 이제 국악 LP 음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 명인들의 음반은 뭐 어쩔 수 없이 중고로 사야 되니까 중고 LP를 파는 매장에 갔다가 우연히 시나위 산조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앨범을 봤는데 샀어요. 일단 보이는 대로 국악 음반은 사실 무조건 사야 되기 때문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서 집에서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받았던 그 음원의 실물 음반이었던 거죠. 이 음반은 처음 들려주는 사람마다 다 이거 뭐예요?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음반인데 기본적으로는 아쟁의 명인이 박종선 명인을 필두로 해서 이 여러 명인들이 함께 시나위를 연주한 곡 그리고 이 산조 음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음반의 어떤 정보를 보면 이 JVC라고 되어 있는데 이 JVC가 바로 일본 빅터 레코드 음반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음반은 일본 JVC가 녹음한 마스터 테이프를 한국의 서울 음반이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국내에 발매한 음반인데요. 그래서 음반을 보면 독특하게도 국내 그 음반 번호와 일본 원반 번호가 동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 JVC죠. 빅터 뮤지컬 인더스트리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던데 세계 귀중한 전통음악을 고음질로 기록하기 위해서 기획한 사운드 시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CD 에스닉 사운드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 시리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오늘 들려드릴 음반 음원이기도 합니다. 1988년 9월 21일에 오리지널 CD로 먼저 발매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 LP로 다시 발매가 된 것인데요. 1988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녹음 기술이 아직 그 옛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거나 디지털 녹음 방식으로 바뀌는 과도기였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일본은 당대 최고 수준의 디지털 녹음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전통 음악을 녹음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JVC는 한국의 그때 당시는 인간문화재라고 보통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인간문화재급 명인들을 도쿄 아오야마 스튜디오로 직접 초청을 해서 녹음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이 음원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악기 간의 소리, 그러니까 악기들이 서로 모여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악기 간의 소리들이 서로 간섭이 없이 제어를 하고 또 그 제어가 되는 와중에도 시나위 특유의 현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아쟁이나 해금 같은 경우에는 활을 쓰는 악기잖아요. 이 활이 이 현을 이렇게 문질러서 소리가 나는데 그 문지르는 찰현음 같은 것들 그리고 대금의 울림 이런 것들이 대단히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깊이 있게 담아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자 면면이 대단히 화려하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종선 명인을 비롯해서 한세현의 피리 그리고 김방현의 대금, 홍홍미의 해금 그리고 박종설의 장구 장단이 함께 하는데요. 이 시나위 음원은 여러 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스타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나위를 저희가 이제 늘 그 즉흥의 음악, 부조화 속의 조화, 서양의 재즈와 비교할 수 있는 음악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긴 하는데 특히 주악이라고 하죠. 음악을 이끌어가는 선율을 담당하는 악기들. 요즘은 이제 보통 아쟁이나 대금이 그 역할을 많이 맡습니다만 이분들이 늘 시나위를 연주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길, 이 선율의 어떤 그 선율을 만들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박종선 명인의 길을 보면 기본적인 포맷을 장단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박종선 명인의 어떤 아쟁에 즉흥성이 너무 강한 대금이 붙으면 오히려 좀 그 어우러짐이 좀 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박종선, 김방현 두 분의 그 조합이 저는 상당히 좋은 조합 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방현 명인의 대금 연주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유장하게 저희가 보통 쭉쭉 밀어서 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박종선 명인의 아쟁 가락과 이 궁합이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홍홍미 명인의 해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떤 정석적인 흐름을 가지고 늘 시나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하면서 듣다가 불현듯 여기서 이렇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또 음원이기도 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예, 그만큼 좋다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종선의 아쟁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시나위 합주 함께 들었습니다. 대금의 김방현, 피리의 한세연, 해금의 홍홍미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추천해드린 음악인데요. JBC가 한국의 이 명인들을 도쿄 아오야마 스튜디오로 직접 초청을 해서 진행한 녹음이었습니다. 아, 음악이 상당히 깔끔하게 녹음이 잘 되어 있죠. 아마 들으시면서도 야, 이때도 1988년이니까요. 이때도 이런 깨끗한 녹음, 깊은 녹음이 가능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앨범 타이틀은 시나위, 영어로 시나위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988년 6월 28일에 녹음이 된 음원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아오야마 스튜디오에서 녹음이 되었는데요. 한국에는 1992년 7월 30일에 서울 음반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음반을 샀으니까 이걸 가치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더니 이 음반은 단순한 민속음악 기록을 넘어 80년대 한국 최고 명인들의 소리를 일본의 최첨단 오디오 기술로 박제해놓은 문화재급 음반입니다. 이걸 읽는 순간 저는 이 음반으로 무너진 가세를 다시 일으킬 수 있겠군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CD가 아닌 LP 버전은 당시 발매 수량도 적어 현재는 구하기 매우 어려운 희귀반에 속합니다. 아주 소중히 보관하셔야 할 가치 있는 명반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잘했군, 잘 샀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음반들 발견하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1부 끝곡 경기잡가 선유가 준비했는데요. 이창배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사중 쓰고 남은 철퇴 천하장 사항우를 주어 깨치리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은 뒤 평소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만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조금 보소. 동기스딸 꽃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1: 아리당다고 서리당다고 아라리.

양목 접조거리 연분홍 점화 열두 번 죽어도 못 나겠네.

명주 당소가 널려야 좋아 홍당 옥치마는 볼가야 좋다 아리당가 고공설이다.

0: 뭐 가마를 타는데 우리 집에 저문니는 콩밥골만 탄다.
1: 아리랑다 공, 서리랑다 공, 아라.

0: 방 늘려줘고 보리방 물고라놓니 생각이 난다.
1: 아리당다 봉서리당다 봉

0: 미량아리랑 들었습니다. 미량아리랑 보존회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저희가 또 이렇게 음악 듣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더 보내기 전에 신청곡을 빨리 준비를 하셨네요. 피디님께서 조도 닷배 노래 준비했는데요. 조오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피디님이 마음이 대단히 마음의 곳간이 대단히 여유로우신 것 같습니다. 길게 준비하셨네요. 16분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 동들! 아, 오늘 좋은 날 받아서 종잡으러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있겠는가? 한번 놀다 가세! 에이!

0: 어이야 술비야
1: 어이야 술비야
0: 어이야 술비야
1: 어이야 술비야
0: 어이야 술비야
1: 어이야 술비야
0: 어이야 자술비야
1: 어이야 술비야
0: 술비야 술비야
1: 술비야
0: 앵피리도 하고

0: 어여 자솔비야 어여 자솔비야 솔비야 솔비야 아 쌍물 간다
1: 아이가 솔비야
0: 니들 아뱅겨라
1: 아이가 솔비야
0: 솔비 솔비 솔비야 솔비야 어이야 솔비야
1: 어이야 솔비야
0: 아 이제 그물 다 실었으니 이제 칠산 바다로 소기잡이 가게 자 노를 쳤세 어기야
1: 어기야
0: 어기야 티

따르는 게 배가 잘 간다. 아, 이렇게 해서 칠산 바다에 도착하여 그물을 놓고 고사를 지내고 조기 그물을 올렸더니 거기가 조기가 칠산 바다에서 아주 있는 조기는 싹 다 들어서 들물어도 천냥 썰물어도 천냥 아람팡 너물에 사오천냥 실어서 하 우리 배가 여 도장원하였구나.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냐. 자, 재밌게 놀다들 가세.

조오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조도 닷배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신청하셨던 고흥 이한식님께서 금을 땡기는 기분, 어깨에 힘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일할 때 듣는

0: 그래, 신명도 납니다만 사실 이제 힘을 더 북돋워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인데 조환명인의 소리 들으면 그 두꺼운 성음 때문에 고흥 이한식님 말씀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성난 등 근육을 떠올리게 하는 뭔가 광배근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지 않나라는 생각. 성난 승모근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도 닷배 노래 보내드렸고요. 이어지는 곡은 광배운동 후에 천천히 걷는 유산소 운동 같은 노래죠.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김경성의 소리와 물허벅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아니 아니 아니 놀린 못하리라.

경기민요 창부 타령 들었습니다. 김경성의 소리와 물허벅이었는데 이게 둥둥 하는 물허벅 소리가 녹음이 참 이렇게 신기하게 잘 되었네요. 2775님께서 처음 듣는 창부 타령인데도 역시 민요는 신나고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탈춤 동아리 했었거든요. 통영호황대 했었는데 그 국거리 장단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반복되는 춤사위로 막 그 누가 한 명 쓰러질 때까지 선배들이 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명을 올리는 의미도 있고 노래를 틈틈이 따로 연습할 시간은 없으니까 선배들이 이제 그 탈춤 추게 하면서 국거리 장단의 노래를 이제 막 불렀어요. 뭐 성주풀이 그다음에 뭐 뱃노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불렀었는데 그 중에 이 노래가 나오면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예아가며느라가 이렇게 진주난군이라는 노래인데 지금 들으신 노래에도 진주난군 가사가 들어있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 노래가 길거든요. 뱃노래는 두세 소절 하면 끝나서 수고하셨습니다 10분 휴식 이렇게 되는데 자 진주난군 이렇게 나오면 와 노래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엄청 그때 그 당시에는 엄청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또 김경성 명인의 창부타령 들으니까 그런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후에 마련하고 있는 오늘 이 음악,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논 매는 소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노래 제목이 재밌습니다. 덩어리 소리를 준비했는데요. 보통 벼 이삭이 필 때까지 세 번 정도 논을 맵니다. 이것을 각각 초벌, 두벌, 세벌이라고 부르고요. 덩어리 소리는 초벌 매기를 할 때 부르는 소리입니다. 호미로 논 바닥을 찍는 순간 흙이 둥글게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덩어리 소리 혹은 댕이 소리라고 부르는데요. 호미로 흙덩이를 떠넘기는 모양이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길쭉길쭉하게 뜨는 흙덩이는 갈치댕이, 짧게 뜨는 흙덩이는 동그리댕이라고 했고요. 삼간댕이는 호미질 한 번에 벼 세 폭이 길이를 파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갈치댕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길쭉길쭉하게 뜨는 흙덩이 중에서도 아주 긴 왕갈치댕이가 된다고 합니다. 일의 어떤 노동 강도에 비해서 용어는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덩어리 소리는 알카 덩어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얼카라고도 부릅니다. 얼카란 호미로 잡초를 푹 파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덩어리 소리는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일부와 경기도 서남부 지역 등에서 불렀는데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충청남도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의 논 매는 소리인데요. 길쭉길쭉한 갈치댕이로 뜨자는 가사가 등장을 하고요. 얼카덩어리를 노래한 뒤에는 얼카댕이를 부르는데 박자가 조금 빨라집니다. 윤병호 외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0: 질쭉짤쭉이 갈치쟁이로 얼가댕이 문들 까라게 질쭉짤쭉 너무나 봅시다 얼가댕이 얼가댕이 얼가댕이 아하댕이야
1: 윤병호 외 여러분의 소리로 충청남도 당진의 논 매는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뭔가 그 평소에 논 매는 소리도 상당히 신명나는 편입니다만 예, 이분들의 얼카댕이 할 때 나오는 그 그루브 바이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예, 호흡, 예, 호흡세 예, 이런 것들이 대단히 예, 다른 지역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신명나는 듯한 힘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어지는 곡은 고사덕담 준비했습니다. 평조, 반맥이 두 가락을 모두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어제 월요일마다 이제 이채연 씨와 함께 경기 소리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휘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제가 뭐 소리로 흉내는 낼 수 없어서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탁 말려 들어가는 소리. 예. 제가 봤을 때는 연희 쪽에서는 이분이 그 휘갑 소리에서는 대가가 아니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영 명인의 소리로 고사덕담 보내드립니다.
2: 장봉일경에 부글부글 만재수로답 만재수야 아헤이

동참어 시방하고도 어진 시주님은 평생 신주기자 없으신 바 평생 소원이 바로진데 가자 공병은 효자 충신이여 열부 열여가바로니인데 인논하기는 수명장소 없는 아흑키는 탄생바로 열자순 곱게 길러 자손 장성의 부기로만 영화로다 야복이야 아헤헤헤헤라하느려 상하사시송

질비로 푼 집에 입이 옥식으로 연담 쌓고 남전 북다 우러를 삼어 마루비를 거느리고 태평성대로 잘 싸시면 후세극 낙토를 가면 어진 군자가 쓴 남자가 되시려다 남장에 사실지라도 여서 상례만 사실 없어.

덕담가요. 큰 벽에 누이대 가정 축원 갈 때 나무대 동정 나무대 가정 이러지 저러지 할지라도 건구 건명 이대 가정으로 들거들랑 바임이 되면은 거울이나 말급시구요 낮이나 되면 불이나 말급 불과부르는 다 상구이기라 어리사수입격이 두 구명갔으면은 승도각각이요 본도각각 가진 각성 사실적에 내정 내정 취정 말고 잔나무 것만 눌린 듯이 건구 건명 이정 이대 가족 이정 석을 디린 뒤로 까를 베기면은 용마되고

먹이면 약대 되고 돼지를 먹이면 거북이 돼야 개를 먹이면 내 눈배기 삽삭살이 호박개가 태어나서 그 헌명에도 이대 가족 만구 복록 제수 대통을 청원하라고 걷는 산천억을 바라다 보면서 저게가 어리겅커겅컹 어리겅커리겅컹 다진 눈소리로 그나

0: 살지만 44살이로다.
1: 이수영의 소리로 고사덕담 들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휘갑이라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목을 쓸 때 이 가락을 붙이는 방식, 이렇게 휘감아서 붙이는 이 따라할 수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이럴 때 참 그 진행자로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소위 그래도 나름 전공자라고 앉아가지고 저것도 흉내를 못 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아, 들어보시면은 노래가 이렇게 따글따글따글하게 굴러가는 게 아마 그대로 들리실 텐데 학교에서 이제 이 운이 좋게도 이수영 명인께 이 지금 들으신 고사덕담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참 그렇죠. 사람 사는 게 꼭 그 수업이 아니더라도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데 대학생 때 뭐 2학년, 3학년 막 이때였었는데 그렇게 선생님께 선생님 오늘 저희 휴강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할아버지셨으니까 저희가 하자고 하는 대로 많이 해 주셨었는데 그래도 그런 게 있으셨어요. 요거 딱 할 때 니네가 한 번에 잘해가지고 성공하면 내가 쉬게 해줄게. 정말 이를 악물고 예,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이 노래를 그대로 이제 연습하면서 간직을 해야 하니까 녹음을 이제 저희가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기 세대니까 녹음하려고 했었는데 녹음기 꺼낼 때마다 소리를 신나게 하시다가도 뚝 끊었던 예. 그 녹음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예.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약간 매몰찬 그런 선생님이기도 하셨었는데 오늘 노래 들으니까 예. 참 그 호랑이 닮으셨거든요. 예.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화초사거리 가야금 연주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사실 화초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악 연주곡으로 연주할 때 상당히 그 생색이 덜 나는 예, 열심히 다 맞춰서 연주해도 생색이 덜 나는 곡이라 그렇게 인기 있던 곡은 아니었는데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기악 연주자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해금의 원나경 씨나 오늘 들려드릴 이제 가야금의 이준 씨의 연주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악기의 어떤 성음으로 듣는 화초사거리 노래로 들을 때는 대단히 남성적이고 약간 이렇게 건듯건듯한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가야금으로 들을 때는 오히려 더 섬세한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의 가야금으로 화초사거리 황민왕의 장단이 함께하는데요. 오늘 생방송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악기라고 불리는 해금. 애절한 선율부터 힘찬 가락까지 한 대의 악기가 들려줄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잇따라 마련됩니다. 먼저 7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엔 제27회 해금 연구회 정기 연주회 보잉온이 열립니다. 현재 해금 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금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연주 단체인데요. 공연 제목인 보잉온은요, 해금의 활을 긋는 연주법인 보잉과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의 온을 담아 해금 음악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처럼 이번 공연에선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해금의 폭넓은 표현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엔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회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지영이 명인은 해금은 물론 피리와 대금, 전통 악무까지 두루 섭렵한 예인으로 특히 해금 산조를 악보로 정리해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우리 전통음악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죠. 지영이류 해금 산조 보존회는 이러한 음악세계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전문 연주단체로 이번 공연에선 보존회 회장 홍옥미를 비롯한 연주자들이 지영이류 긴 산조와 짧은 산조를 선보이며 지영이 명인의 음악세계를 깊이 있게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대표 창작곡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만춘곡도 무대에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웅장한 군악의 울림 속에서도 우리 전통음악은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40년 동안 이어져온 국방부 전통악대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됩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헤리티지가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공연 제목인 헤리티지, 우리말론 유산이라는 뜻이죠. 130여 년에 이르는 우리 군악의 역사와 전통악대가 걸어온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 소중한 유산을 오늘의 무대로 잇고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는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처음 세계 무대에 소개된 이후 취타를 비롯한 우리 전통 군악의 맥을 이어오며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알려왔는데요. 우리 군악의 역사와 품격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은 오래된 것이지만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예술이 되기도 하죠. 7월 25일 토요일,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하며 관객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두 국악인의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먼저 오후 3시 전주 한병문화관 실내공연장에선 소리꾼 고영열의 피아노 병창, 춘향, 불과 눈물이 펼쳐집니다. 고영열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까지 폭넓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온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별, 기다림의 이야기를 한층 더 입체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 강원 원주 치향예술관에서는요, 경기 소리꾼 이희문의 공연 오방신과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희문은 경기민요를 바탕으로 늘 파격적이고 새로운 무대를 선보여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에선 오방신으로 변신해 관객들과 함께 번뇌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는 특별한 여정을 펼쳐냅니다. 전통음악의 밴드 사운드와 화려한 무대 연출, 퍼포먼스를 더해 마치 한편의 의식극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올여름 색다른 국악 공연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두 공연 모두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한병문화관과 원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랑. 받침 하나 차이지만 그 차이가 꽤 크죠. 사람. 미음 받침을 발음할 땐 입술이 꼭 닫히며 끝나지만 사랑. 이응 받침을 발음할 땐 그 글자 모양처럼 목구멍이 동그랗게 열리니까요. 받침 하나 차이에 닫힘과 열림의 거리가 숨어있는 것처럼 진짜 사람과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지만 그 닫힌 문을 열게 하는 건 결국 사랑이죠. 오늘도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다면 굳게 담은 입술처럼 마음을 닫기보다 조금은 숨이 드나들 틈을 남겨두면 어떨까요?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도 사람을 통해 찾아오니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우정의 맛있는 라디오.

네, 조선블루스의 사람과 함께 들으면서 7월 14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가 부른 노래를 테마로 작가님께서 특별히 오프닝 멘트를 써주셨는데요. 2019년에 발표한 조선블루스의 사람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친 이들의 마음이 공감하고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전까지 훨씬 익숙했던 사랑가라는 제목에서 사람가라고 받침 하나 바꾸니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 속에서 무너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다친 마음을 다시 열 수 있게 사랑을 주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속에 살아가며 사랑을 배우고 베풀 줄도 알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도 아마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 그렇지만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났던 기억 모두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사람 때문에 무너진 기억, 사람 덕분에 일어난 기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풍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벌써 이렇게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1790님, 처음 보는 티보치나 꽃입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꽃이 눈에 들어와 찍었더니 티보치나로 남미가 원사지인 열대식물이라고 하네요. 꽃색도 화려하지만 꽃 속의 수술 모양이 정말 특이합니다. 옆에서 보면 낚싯바늘 걸어놓은 듯한데 아마도 가루바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번의 새로움을 간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그렇네요. 정말 그 꽃 수술이 낚싯바늘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티보치나 꽃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0750님 채널 고정 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인설님, 맛있는 라디오는 사랑이죠.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280님, 안녕하세요. 하늘이 흐리네요. 내일부터 비 온다고 하던데 장마 시작이네요. 네, 맞아요. 하늘이 지금 벌써부터 흐려지고 있는데

청담동은 조금 전까지 흐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939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오전 근무 마치고 병원 다녀오면서 장모님 건강센터까지 다녀오느라 바빴는데 버스에서 만나 출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967님, 드디어 비 쏟아져요. 서울 신당동 하루 종일 끈적끈적. 네, 오늘부터 정말 이 기운이 아주 끈적끈적하니, 네, 그렇습니다.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우디, 사람 냄새와 사랑이 넘치는 만나, 비오는 화요일 만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517님, 우디 오셨네요. 네, 왔습니다. 6시 정각에 만나 서울 교육 후 달리는 SRT에서 핸드폰으로 들으며 광주 갑니다. 6시 만날 생각에 하루가 즐거웠는데 첫 소리가 그대 것이어서 참 좋습니다. 척박한 돌바닥에서 자란 옥샘풀처럼 자란 듯한 바람에서 치며 나는 청명한 소리 짱이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국악방송은 복받은 줄 아세요? 이런 소리꾼을 찾아매시다니 작가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저를 초대해 주신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6714님, 이틀째 우디하고 인연입니다. 네, 그렇네요. 금요일까지 함께하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3033님, 저는 사람 때문에 하는 기억은 뭔가 복잡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 관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6714님, 사람 때문에 빚논 주의였는데 마누라 만나 새 삶을 살고 있어요. 베푸는 것을 가르쳐준 우리 마누라라고 해주셨네요. 어우, 정말 감사한 분이시네요. 네, 아, 빚논 비혼주의였네요. 네, 6624님, 어머나, 며칠 바빠서 출석 못했는데 낯선 목소리네요. 네, 보미님께서 체코에 이제 공연을 하러 가셔서 반짝 DJ 우디가 금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꼭 해주세요. 네, 8085님, 우디 우정님 목소리 들으면서 저녁 맞이하니 너무 좋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415님, 만나의 오랜 친구들이 출석 인사를 하니, 출석 인사를 하니 저도 인사합니다. 새로운 여신님과 함께하니 또 새롭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9151님, 23년 지기 친구한테 배신당했어요. 사람이 무서워요. 이제 나만 믿어요. 네, 저 또한 네,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고 한데, 또 사람 관계가 틀어지기보다 틀어지면서 다시 이어지고 그런 게 사람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김민기의 노래로 저희 아름다운 사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의 노래로 아름다운 사람 듣고 왔습니다. 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합니다. 우리 옛 노랫말에 담긴 표현들을 특별히 돌보듯 알아가며 퀴즈도 함께 푸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네, 그동안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3517님, 사람 때문에 무너진 기억, 갑자기 연락이 끊겨 못 보게 된 30년 지기 친구, 그리고 사람 때문에 살아난 기억, 그 친구 붙인 상 부고장으로 미안하다 한마디에 풀린 오해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사람 사이에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울고 웃게 하는 네,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902님. 안녕하세요, 우디님. 오늘도 반짝이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6902님. 아, 네, 유진님께서 우정님 소리할 때 목소리만 듣다가 라디오 DJ로 멘트 해주시는 것 들으니 또 너무 색다르고 좋네요. 행복해요. 아우, 네. 행복하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금요일까지 네, 고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624님, 아하, 반짝이는 DJ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짝이는 DJ 우디입니다. 네, 갓난이님, 우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정말 더운 날씨에 잘 보내시고 저녁은 드시고 오셨는지요? 저는 친한 언니 만나서 마트 가서 쇼핑하고 놀다가 왔네요. 오늘도 신바람 나게 잘 들을게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우유모치님. 우디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방문합니다. 보미님이 고기 선양하시는 동안 우디님 자기 라이브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아마 내일 오프닝 무대로 작야가 흘러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채널 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42님, 늦은 밤에 비 많이 내린다는 오늘 하루의 일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길동무 같은 정겨운 만나와 길동무하며 즐겁게 어울립니다. 하늘선녀 같은 목소리와 하늘선녀의 발자국 소리 같은 악기 소리에 어울림. 조선블루스의 바람소리를 김우정님 계시는 동안 꼭 들려주십시오. 안 들려주시면 시일 야방송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이신예의 아름다운 사람아 듣고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2가사 중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가사 한 소절 만나보시죠.

네, 가사 환기사의 도입부였는데요. 중간에 갑자기 덩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 아우 뒤에는 못 따라하겠네요. 네, 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소리가 튀어나왔죠. 이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덩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 앞뒤로 어떤 노랫말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일조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덩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 하다. 이런 노랫말이었는데요. 우선 일조난군의 일조란 우리가 흔히 하루아침이라고 쓰는 표현의 한자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난군과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이것 하다. 이것에 들어갈 말이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런 노랫말이었어요. 과연 이런 맥락에서 덩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에 가려진 이것이 대체 무엇일지 여러분의 추측을 좁혀드릴 보기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돈절, 2번 돈벌이, 3번 돈가스, 4번 돈키호테. 네, 이 중에 무엇이 들어가야 말이 될지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들어보며 생각해 주세요. 가사가 느리니까 저희가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보았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지금 정답과 센스 있는 오답들이 속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유모치님, 꺄, 너무너무 좋아요. 내일은 피리 오프닝 일렬대기라고 해주셨고요. 1967님, 지화자 정얼씨구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얼씨구가 절로 나오죠. 3790님, 이것, 갑자기 소식이 끊어진다는, 이라고 대답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3790님, 참 오랜만에 동참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3033님,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을 절약하는데요. 돈을 쓰면 남은 돈은 투자적금에 넣습니다. 네, 아주 좋은, 네, 습관인 것 같아요. 김인설님, 이것 하다. 가사는 짧은데 문제는 너무 길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노래가 2배속으로 빠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느껴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9820님, 아유, 굉장히 진지하다가 아주 궁따궁. 웃겼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아유, 저도 이거 듣느라 웃음 참느라 혼났습니다. 네. 승승장군님, 이것하다, 손절하다는 뜻이군요. 하루아침에 연락이 없으면 슬프죠. 비 오니까 고소하고 바삭한 돈가스 먹고 싶어요. 아, 네. 아우, 저도 바삭한 돈가스. 아우, 침 고이네요. 네, 저녁 메뉴로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14님. 나도 직업 갖고 싶어요.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정답 2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7527님. 네, 이것, 오늘도 퇴근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3517님께서 돈 절약하는 방법인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6844님, 이것이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 문자 도움으로 맞춰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맞아요.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3790님, 힌트를 보내주셨어요. 손절과 비슷. 라고 해주셨네요. 네. 네. 이번엔 정답이 포함된 힌트를 들려드릴 건데요. 2배속 하이피치로 전해드리는 힌트.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덩 따궁 따궁 따궁 따궁 따궁 따에 가려진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 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한자어인데요. 판소리 춘향가에도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일장 수서가 이것하다. 춘향가에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장 수서란 한 장의 손편지라는 뜻이죠. 이렇게 편지나 소식이 뚝 끊겼다는 뜻으로 쓰이는 이 말. 1번 돈절, 2번 돈벌이, 3번 돈가스, 4번 돈키호테 중에 무엇일까요? 네, 저희 하이피치 버전의 음원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0624님, 센스 있는 힌트 덕에 참여해봐요. 네, 라고 해주셨어요. 네, 6624님, 이것하다. 편지나 소식이 끊어진 상태랍니다. 일조 난군 후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이 떠난 후 소식이 없다는 가슴 아픈 뜻이군요. 어서 다른 사랑을 만나 위로받기를 응원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진님께서 퀴즈 난이도 상당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상당.

하죠. 네. 1319님, 정답 이것. 역시 퀴즈는 문자로 풀어야 제맛. 돈 보면 일단 절해야죠.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네. 돈은 아주 좋습니다. 예. 아, 네. 여러분,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퓨전국악 이어랑의 연주와 노래로 갈까 보다. 네. 노래 속에 정답이 숨은 힌트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숨은 힌트송으로 퓨전국악 이어랑의 연주와 노래로 갈까보다 듣고 왔습니다. 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일부 코너 우리 노랫말 돌봄이 오늘은 가사 황계사에 나오는 노랫말을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을 뜻하는 한자어고요. 1번 돈절, 2번 돈벌이, 3번 돈가스, 4번 돈키호테 이렇게 보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주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네, 윤혜성님, 8085님, 2266님, 5205님, 4802님, 8078님, 네,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또 센스 있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3014님. 돈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난 빌려주지 않겠다. 아,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일부인데요. 아,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문자가 제 눈에 아주 확 들어왔지 뭐예요. 네. 5558님. 목소리가 새롭네요. 웬일인가요? 아, 네. 지금은 반짝이는 DJ 우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341님. 70평생

기껏 뜻을 이제 배우네요. 아우, 라인 댄스하고 40분 걷는데 신발과 바지가 다 젖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피해서 문자 보내네요. 오늘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해서 큰 손해를 입어서 종일 속이 상했네요.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정말. 얼른 댁에 들어가셔서 따뜻한 물에, 네, 아주 그득하니 샤워 한번 하시면 또 기분이 풀리실 거라 믿습니다. 8085님, 처음에 문제 들었을 때는 난이도 너무 높아서 충격 먹고 바로 포기하고 싶었는데, 우디님과 만나 가족분들이 힌트를 너무 잘 주셔서 드디어 정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답 이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라 믿고 이제 마음 편히 돈가스 튀기러 갈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돈가스. 네, 저도 정말 먹고 싶네요. 아, 그럼 아까 못 들었던 2배속 하이피치 힌트 한번 더, 그리고 힌트송 연결해 듣고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문의 양류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면 소식조차 이것하다라는 정답이 쏙 들리셨을 거예요. 1번 돈절, 2번 돈벌이, 3번 돈가스, 4번 돈키호테. 네, 김우정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들어볼게요.

네, 가사 환계사 일부를 문현의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1번, 돈절이었습니다. 한자로 조화릴돈에 끊을 절자가 쓰인 말인데요. 여기서 조화릴돈은 갑자기 단

0: 번에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별한 남군에게서 소식조차 돈절하다는 노랫말로 시작되는데 이 노래 제목이 왜 황계사인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간에 병풍에 그린 누런 달개 관한 노랫말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병풍에 그린 황개가 새벽이 되어 꽃기요 울거든 오시려나 라고 이미 오지 않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노래 가사 황계사를 우리 노랫말 돌보미에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충북 제천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우정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우정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제천 약초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제천에서는 복날 삼계탕이 아닌 황계탕을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누런 달구로 끓여서가 아닌 황계를 넣고 끓인 것이라 하여 황계탕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초복을 하루 앞두고 각종 보양식 재료를 구하러 온 손님들로 시장이 활기를 띤 모습입니다. 오늘은 더운 날씨 속에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밤사이 중부 곳곳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늦은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와 부산 31도, 강릉이 33도, 포항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우정 캐스터였습니다.
2: 그곳에 태양처럼 뜨겁던

승승장구님의 신청곡 서도밴드의 바닷끝 듣고 왔습니다. 네, 8852님께서 돈절하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빠른 치유라죠. 이별하고 떠난 사람 어서 있고 반짝이는 새로운 님 만나는 게 좋겠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람은 역시 사람으로 치유가 되고 잊혀지는 법이죠. 승승장군님께서 바닷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더 슬프게 들리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유독 그렇게 들리는 네, 오늘이네요. 저도 바닷끝 아주 좋아합니다. 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아름다운 사람 세상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사람과 꼭 닮았다. 하윤주의 노래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우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사람 때문에 무너진 혹은 일어난 기억. 글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자들이 또 이렇게 속속이 도착들을 했는데요. 1512님, 우디 목소리로 태교하고 있어요. 덕분에 너무 편안한 저녁이에요. 우디 화이팅! 애용맘이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애용맘님,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까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홍천 집 나온 남자님. 지도 듣고 있지요. 저녁 준비하느라 오늘은 그냥 두부 한 모, 계란, 청양고추 썰어놓고 볶아서 덮밥 해먹어요. 처간단 메뉴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돈가스에 이어서 덮밥까지. 아, 정말 오늘 메뉴들이 아주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3790님, 세종시 날씨는 비를 몰고 바람이 심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 3790님, 아, 또 한 번 보내주셨네요. 김우정님, 음반 찾아봐야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8738님, 분식집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매장에 방송 크게 틀어놓고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빨리 학비 모아서 복학하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매장에 저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다니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자들도 한번 볼 텐데요. 아, 갓난이님, 저는 돈 때문에 돈절됐어요. 진짜 아닐 경우는 돈절해야 되네요. 님 그리워 소식이 끊기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그렇죠. 님이 그리운데 소식이 끊기면 정말, 네,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네. 4939님, 오늘은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 이것의 뜻이 소식이 끊어진 거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살다 보면 소식 끊어지는 사람도 많지만 부부간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3517님께서 떨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잘하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떨리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덜덜덜덜덜. 네. 아, 6902님. 정답 돈절, 문제가 어려워요. 얼른 검색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 기회에 돈절이라는 단어를, 네, 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372님. 저는 30대에 좋아했던 사람에게 차이고 2년 넘게 사람을 안 만나고 드라마 보면서도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아,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저는 20대에 좋아했던 사람과 이별을 하고 노래방에서 엄청나게 울면서 노래를 불렀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김용우와 김여진의 노래로 어이 얼어 자리 듣고 우디의 세상 맛보기로 넘어갈게요.

네, 잠시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19시 10분 인천 강화 옹진 인천 영종 지역에 강풍 경보 발효가 되었습니다. 공사장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자제 부탁드리겠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금지 하시길 바라겠고요.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건강에 해롭다는 보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반대로 앉아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도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스포츠건강과학저널의 논문을 발표한 중국 연구진은 중국 12개 성의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35세에서 70세 성인 4만 1,733명을 모집해 11.9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 약 4시간 앉아있는

있는 사람들의 건강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반대로 하루 2시간 미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상당수가 농업, 건설업 종사자 및 도시 육체 노동자라는 점에 주목하며 육체 노동자에게는 추가 운동보다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장시간 앉아있는 것의 해로움도 이번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하루 4시간 넘게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 앉아있는 시간 30분을 신체 활동으로 바꾸면 사망 및 주요 심혈관 질환 복합 위험은 3에서 4%, 전체 사망 위험은 6에서 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앉는 시간을 줄이도록 권장하고 신체적으로 힘든 일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앉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우정이었습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으로 유진님께서 독거 청년이라 대부분 혼밥 신세인데 우디 덕분에 혼자가 아닌 즐거운 저녁 보내고 있어요. 신청곡 조선블루스의 여울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울은 며칠 안으로 저희 오프닝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서요. 대신 조선블루스와 김수인이 함께한 사랑을 잃었네 들려드렸습니다. 아, 네. 벌써 선물 당첨 자, 발표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 9820님, 3517님 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2628님입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려요. 네, 7월 14일 화요일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이네요. 대금이 누나의 대금 연주로 희망가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우디 김우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영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호학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 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 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가곡을 듣다 보면요, 유난히 자주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꽃인데요. 매화와 국화, 난초와 제비꽃, 진달래와 동백까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꽃을 마음을 대신 전하는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속 꽃 한 송이에는 그리움도 기다림도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음표마다 사연을 주렁주렁 달고 피어난 아름다운 꽃, 우리 가곡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정환호가 시를 쓰고 직접 곡을 붙인 꽃피는 날 테너 김성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같은 꽃이라도 담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 다릅니다. 매화는 추위를 견디는 절개를, 진달래는 떠나는 이를 향한 마음을, 국화는 깊어가는 계절에 대한 단상을 노래하기도 했죠. 그래서 꽃을 노래한 시로 만든 우리 가곡을 듣는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담긴 마음을 함께 만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담긴 꽃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도종환 시 박지훈 작곡 흔들리며 피는 꽃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소월 시 김동진 작곡 진달래꽃 테너 오상택과 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이 부른 흔들리며 피는 꽃, 테너 오상택과 타레가 함께 연주한 진달래꽃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임상섭 시인의 시 해바라기에서 뽑았습니다. 햇살 따갑거나 거센 바람 불어와도 잊지 못할 사연 안고 산동네 오솔길 옆 서 있다.

소프라노 서활란이 부른 임상섭 씨 한정임 작곡 해바라기 들으셨고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이가희 씨 김규태 작곡 민들레꽃 테너 박현재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꽃은 오래 피지 않죠. 그래서 더 아름답고 그래서 더욱 찬란한 슬픔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 밤 꽃향기 같은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반우 반개 반엽 남하여입니다.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 고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은 지난 4월 16일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 오른 이문의 남창전집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요. 특별히 이문 소리꾼을 어제 이어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모셔가지고 이 공연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 남창전집 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경기 소리의 오래된 레퍼토리인 노래가락과 창부 타령을 중심으로 오늘의 무대 위에서 다시 발화되는 경기 소리의 색다른 가능성을 살펴본 무대였습니다. 공연이 크게 세 개로 나눠졌는데요. 1부 남창 발동이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2부는 남창 발견, 3부는 남창 발발 이러한 흥미로운 제목이 붙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문 소리꾼이 전통음악 집단 셋과 함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의 오래된 말맛부터 선율의 결 그리고 장단 속에 녹아들어가 있던 흥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펼쳐낸 시간이었습니다. 이 공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자 오늘도 FM과학당 초대석에 소리꾼 이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또
1: 내일도 뵙고
0: 좋습니다. 공연 제목이 남창전집인데요.
1: 네.
0: 제목에 담긴 의미가 좀 궁금한데 저는 사실 전집이라고 해가지고 전집으로 읽었습니다.
1: 예. 네. 무엇인가, 그것도 새로운 발상이네요.
0: 예, 무엇인가를 붙여서 먹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었는데 전집이라는 말에는 뭐 수집하다 정리하다, 기록하다, 총람의 느낌이 있는데
1: 총망라의 의미가 있죠.
0: 그렇죠. 네. 이 공연을 통해서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다시 꺼내보고자 하셨나요?
1: 일단 이게 전집이라는 단어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음반으로 남아 있는 그런 예전 선생님들
0: 네.
1: 보면 이제 뭐 노래가락 전집, 창부타령 전집 해가지고 그런 음원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 그 노래가락 창부타령 전집을 가지고 음반으로는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공연으로는 사실 그런 것들이 행해지질 않았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경기소리 프로젝트 그룹 나비라는 팀을 통해서 다섯 네. 명의 여자 소리꾼을 데리고 이제 전집이라는 공연을 처음 했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예전 그 선생님들을 다섯 분을 오마주 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공연을 만들었었었는데 그래서 과연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분량의 공연을 했었을 때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근데 해보니까 아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더라.
0: 네.
1: 라는 걸 이제 경험치로 이제 얻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언젠가는 남자 소리꾼들로만 가지고도 이 전집 공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계속 이제 마음을 품고 있었죠.
0: 그래서 이번 공연에는 이문 소리꾼 외에도 이채연, 정준필
1: 네네네.
0: 예, 이렇게 또 두 분이 함께 했습니다.
1: 사실 이제 뭐 더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경기 소리하는 남자 소리꾼이 정말 없었어요. 없었고 다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각자 이제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가지고
0: 네.
1: 이걸 모아서 같이 모아서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남자 소리꾼들이 경기 소리한 남자 소리꾼들이 젊은 친구들이 좀 눈에 띄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저한테 배우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잘하는 친구들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0: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원래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제 제자들을 데리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못한다라기보다는 아직
1: 이런 공연,
0: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봤던 그 친구들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이제 공연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의향이 있냐. 그래서 이제 하고 싶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죠.
1: 예. 이 공연에는 곡이 딱 제목으로 본다면은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이 계속
0: 그렇죠.
1: 예, 다른 스타일로 흐르는데 일단은 한번 음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식스센스를 통해서 아주 아방가르드하고 좀 색다른 음악이었다면은 오늘은 좀 고즈넉한 분위기의 음악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먼저 노랫가락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무반주로 이희문 소리꾼의 노래만 나오고 또 중간을 넘게 되면은 단소, 생황, 장구 이렇게 함께 하는데 좀 이러한 구성을 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이제 아무래도 이 전통 그 수성 반주라 그래서 이제 그 노래하는 사람의 그 멜로디를 쫓아오는 그 연주 방식이다 보니까
1: 네.
0: 사실은 이제 어쩔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게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런 공연 그러니까 전통 공연 문화가 되게 많았기 잦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춘희가 한다, 뭐 김혜란 소리꾼이 노래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공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스타일을 접하게 되고 연주자들이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게끔 연주가 같이 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네. 그런 포맷이었다면 사실 지금 시대는 그런 수요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위해서 만나서 연습하는 그 기간이 그 기간 안에 사실 그런 것들을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기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타일을 물론 잘 캐치를 해줘서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1: 네.
0: 이제 그게 어쩔 때는 서로 물리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방해가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리하는 사람들이 그 식임새라는 거를 열심히 테크닉을 열심히 본인 스타일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연주를 할 때 그것들이 약간 좀 부딪히는 스파크가 좋은 쪽으로 튀면 좋은데 이렇게 어긋날 때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 공연 자체가 저는 이 노랫가락 창부타령이라는 노래가 이 소리꾼의 그 역량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래적인 스타일을 잘 표현하는 걸 이제 들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은 그 노랫말이라든가 그 노래를 그 소리꾼이 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순간들을 정말 그 민낯을 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무섭지만 무반주로 시작을 해본 거죠.
1: 네, 그래서 뼈대를 한번 싹 보고 그 다음에 살이 붙은 네. 노랫가락을 네. 듣는 순서로 흘러갑니다. 지난 4월 16일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 오른 이희문의 남창전집 노랫가락 듣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의 공연이었고요. 전반부에서는 이희문의 무반주로 흐르고 이어서 단소의 변상엽, 생황의 이찬우, 장구 이민영이 함께합니다.
2: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

0: 지난 4월 1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오른 이희문의 남창전지, 그중에 일부 남창발동 첫 곡으로 노래가락 들어봤습니다. 이희문의 노래 단소 변상엽, 생황 이찬우, 장구 이민영이 함께했습니다. 이 기악 연주자들은 모두 전통음악 집단 세세 멤버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경기 소리와 작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무대에 만들어 오셨는데 새롭게 바꾸는 일보다 오래된 것을 다시 제대로 부르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역시 저는 사실 동시대성을 만들어가는 초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남창전집이라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어떤 신작을 만들었을 때 과연 관객들하고의 어떤 그 소통이 어느 만큼 될 것이냐, 어느 만큼 반응이 올 것이냐라는 게 훨씬 더 저는 기대가 됐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0: 또 함께한 전통음악 집단 셋의 멤버들이 한 명 한 명 보더라도
1: 기량이 뛰어나죠.
0: 예, 뛰어난 솔리스트들인데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장구 이민형, 피리 이찬우, 대금 변상엽, 해금 김승태, 아쟁 배호영, 가야금 추연타인데 사실 한
1: 여기서,
0: 명만
1: 네 맞아요 해금만 네 객원으로 네, 들어왔어요 이번
0: 네. 네 사실 한 명만 무대 위에 올려도 하나의 공연이 오르는데 이번에 여러 악기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좀 본인의 내 노래랑 잘 맞는다, 이 악기를 쓰긴 잘한 것 같다, 뭐 그런 악기들도 있었나요?
1: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원래 이제 대금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0: 네.
1: 근데 이 노래가락에서는 제가 그 상엽 씨한테 단소를 좀 불어달라.
0: 단소를.
1: 네.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김옥심 명창의 음반을 들어보면,
0: 네.
1: 그 단소하고 장구만으로 노래가락을 한 게 있어요, 창부타령.
0: 네네.
1: 그걸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0: 물론
1: 김옥심 선생님 노래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단소가 주는 그 뭔가 이렇게 허젓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여운이 있는
0: 네.
1: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한번 단소를 해주면 어떠냐. 근데 처음에는 못한다.

0: 이랬는데 잘하면서 일단 못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연주자들은. 근데 역시나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소소리가 탁 전주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무반주에서 탁 넘어갈 때 단소가 이제 탁 차고 나오는데 네. 그걸 딱 들으니까 저도 확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몰입했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1: 네. 다음은 창부 타령 준비하고 있는데 노랫가락이 무반주로 시작했다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소를 다리 삼아서 이제 기악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면은 창부 타령은 또 이렇게 커집니다. 예, 처음에 노래, 양금, 아쟁, 피리로 시작했다가 전통음악 집단 셋의 멤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 곡의 구성이라든지 흐름을 좀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0: 그러니까 일단은 창부타령은 이제 국거리의 그 장단의 곡인데,
1: 네.
0: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는 이제 그 국거리 장단의 그 사면육각들이 다 나와서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였다면, 근데 이제 그 창부타령이 그냥 리드, 리듬이나 어떤 멜로디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경토리여가지고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좀 경쾌하고 그런
1: 네.
0: 빛깔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막 처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다 있거든요, 희노애락이.
1: 네.
0: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남도소리의 뭐 육자백이나 막 흥타령이야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이 창부타령의 가사로도 그런 거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때 예전에 그 경기소리 프로젝트 나비로 이걸 음악을 편성할 때도 이제 진양을 만들었어요. 그 프리템포로.
1: 네네.
0: 그래서 그 앞부분이 이제 그렇게 제가 프리템포로 제가 그 정서만 가지고 그 이제 양금과 어떤 아쟁이 뭔가 분위기만 만드는 거죠.
1: 네.
0: 앰비언스처럼.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 가사를 정서를 가지고 이제 프리템포를 이렇게 발현해 나가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장단을 이제 계속 뭐 국거리로 갔다가 나중에는 뭐 휘머리 장단까지 동살풀이 장단까지 이렇게 좀 변화를 줘서 조금 이렇게 극적으로
1: 네.
0: 좀 전개시키는 음악적 구성을 해본 거죠.
1: 네. 중간에 듣다 보면은 양금 소리가 약간 뭐 한숨 섞인 눈물방울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부타령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희문의 노래와 함께 양금 추연탁, 아쟁 배호영, 피리 이찬우가 함께하고요. 후반부로 가서는 이희문과 전통음악 집단 셋 여러 멤버들의 보다 풍성한 연주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창부타령 듣고 가겠습니다.

버려라.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0: 이문의 소리, 전통음악 집단 셋 멤버들이 함께한 창부타령 들어봤습니다. 그 소리꾼 이문 씨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기악 음악가들도 뭔가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현장에서 배우는 서로에게 또 이렇게 주는 스파크가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이번 남창 전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좀 전통음악 집단 셋과 함께 중요하게 나눈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이건 좀 긍정적으로 고수해보자. 또 이런 부분에서는 확 틀어보자. 뭐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단소라는 악기도 그랬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찬우 씨가 원래 필인데 이제 생황도 연주하는 친구여가지고
0: 네.
1: 이제 생황도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같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단소와 생황이 또 짝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하던 거 하면 좋은데 자꾸 제가 이제 귀찮게 좀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처음에는 이러다가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면 뭔가 이제 좀 좋은 시너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생각으로만 했던 거를 일단 해봐야 아니까 이제 해보길 권유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그게 했었을 때 좋으면은 가고 또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좀 이제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봤을 때 좋았던 것들이 이제 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막 아쟁하는 그 배우형 같은 친구도 본인이 이제 막 작곡도 하고 그런 친구라 가지고
0: 네.
1: 뭔가 이렇게 딱 아쟁을 사실은 원래 저는 아쟁을 그렇게 그 경기 소리하는 데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은 아쟁을 경기민에서는 뜯는 악기로만 사용하지 이렇게 써는 악기로는 잘 사용을 안 하니까
0: 네.
1: 남도 그 계면조가 나오기 때문에
0: 그렇죠.
1: 자칫하면은 그쪽으로 가니까 잘 제가 사용을 안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작곡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 앰비언스 차원에서 뭔가를 구현해내는데
0: 네.
1: 똑똑한 친구가 또 하나 있었네. 이런 발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네. 아쟁 괜찮네 또 약간 이런 새로운 발견도 하게 되고
0: 네.
1: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거문고하는 재하 씨랑 거문고를 많이 사용했다면 이 친구도 되게 센스가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0: 네.
1: 그런 그런 게 생겼죠.
0: 네. 내일도 FM과학당 초대석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1부 남창 발동
1: 네네.
0: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2부 남창 발견, 3부 남창 발발
1: 네.
0: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 네네.
0: 발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제목 직접 지으신 거죠?
1: 그렇죠.
0: 네. 말장난 참 좋아하세요.
1: 비슷하지 않나요?
0: 그렇죠. 예.

0: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뭔가요?
1: 아, 일단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 국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들이어가지고
0: 네.
1: 그 사업의 내용에 이 작품에 신진 육성도

0: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발견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1: 예, 예.
0: 그러면서 이제 1부 3부를 발자에다 맞춰야 되겠다.
1: 어.
0: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제가 남자 소리꾼으로서 이제 경기 소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건드려보고 뭔가 여러 가지 샘플들을 사람이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발동 제 일부에 제가 이제 혼자서 끌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발동을 제가 걸고 그래서 이제 발견을 한 다음에
1: 정준필과 이채연을
0: 그렇죠 발견을 했죠.
1: 네.
0: 그런 다음에 3부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이거를 발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발화라고 할까 하다가 아니야 이거는 발발이 더 나을 것
1: 발발.
0: 같아.
1: 발발. 네. 4부가 있었으면 발작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텐데 4부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저는 이희문 소리꾼을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은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배들이죠.
0: 네.
1: 또 시내 후배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FM과학당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또 이 공연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함께 들려주십시오.
0: 네.
1: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1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오른 이희문의 남창전집 공연 함께했습니다. 전통음악 집단 셋도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같은 노랫가락 창부타령인데 이 선율들이 내일 또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롭게 발견된 두 젊은 소리꾼의 목소리도 함께 흐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이희문 소리꾼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내일 만나요.
1: 네, 내일 뵙겠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말 못해도 괜찮아. 잘 잘린 수박은 밀폐 용기에 잘 담기고 용기 바닥에는 수박 국물이 흥건해지고 수박을 제일 좋아한다고 웃으며 말할 때 너의 얼굴은 수박처럼 커다래 보였네. 저의 졸시 수박의 꽃말은 큰 마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시원한 수박이 생각나는 밤이죠. 수박의 꽃말을 생각하면서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7월 14일 화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그림의 쿨러닝 전해드리면서 7월 14일 화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저의 시, 좀 부끄럽네요. 수박의 꽃말은 큰 마음에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수박의 꽃말, 이게 큰 마음이라는 이 점을 생각하면요. 어쩐지 좀

0: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비가 와서 더위는 좀 가셨지만 너무 습해서 또한 괴로운 그런 여름밤 지금인데요. 상암은 지금 그러한데요. 아, 이렇게 습하고 꿉꿉하고 이런 날씨일 때야말로 우리에게는 수박처럼 크고 시원한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김정구의 노래로 수박 장수 전해드리겠습니다. 1939년 발매 음원인데요. 1939년의 감성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1: 야, 이건 참 싸구나.

모자 자 둥글둥글 수박이라구려 자 먹기 좋은 수박이여 보기 좋은 수박이여 노인네가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젊어지고 처녀총각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사랑일세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싸구나 아?

하고 술할 때 잡수시면 동글동글동글 배가 불러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춤 넘어가누나 동글동글 동글동글 굴러가는

어른에겐 어른 수박, 아이에겐 아이 수박. 우락부락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아들 낳고, 야금야금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딸을 낳고.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축 넘어가누나. 둥글둥글, 둥글둥글, 일깔 맞은

네, 김정국의 노래로 수박 장수 듣고 왔습니다. 뭔가 진짜 거의 100년 전 음원인데, 아, 뭔가 약간 시대가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이 100년 가까운 시간 사이에서도 뭔가 어깨를 들썩 이기하는 흥겨움이 있기도 한 그런 곡이었어요. 네, 난나님, 수박 완전 좋아해서 올해 두 통째인데 너무 커서 좀 남고 있어요. 부지런히 먹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두 통이나 드셨다고요? 너무 대단하신데요. 근데 진짜 수박은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지금 비가 또 오기 시작을 했죠. 전 지금 수박 타이밍을 약간 놓쳐서 아이고 어쩌지 어쩌지 하는 느낌으로 지금 수박 진즉 사 먹을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971님 새싹 사연인데요. 오늘은 수박 특집인가요? 날씨가 너무 더워 표지에 시원한 수박이 담긴 시집 다가올 시간에 윙크 윙크 읽고 있었는데 눈독이도 즐겁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새로 나온 이제 시집인 앤솔로지 시집이죠. 여러 시인들이 청소년 시를,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며 쓴 시가 모여있는 시집인데, 아주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시또 읽는다고 얘기 보내주시니까 또 아주 반가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현미님, 내일 도시락 싸느라 그런도 오프닝을 놓쳤는데, 시인님의 시를 읽으셨다니, 그냥 한끼 굶을 걸 그랬어요. 아쉬운 마음에 시집이라도 꺼내봐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래도 한 끼가 더 중요하죠. 제 시를 아마 읽은 게 5년 넘는 방송 기간 동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망한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네. 아무튼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3033님은 취업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었다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참 어떻게 새 직장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저희 그런도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희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상암에는 지금 비가 엄청 후두둑 후두둑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암을 비롯해서 인천, 경기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비 피해 또한 없기를 바랍니다. 네, 늦은 귀가하시는 분들 모두 다 안전하게 조심조심 귀가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비 오는 밤길 운전 진짜 스트레스인데 지금 이거 요즘 도로가 잘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지금 또 있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안전 귀가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프리의 비나리 가운데 일부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리의 비나리 가운데 일부 듣고 왔습니다. 3677님, 지금 여기 부천엔 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네요. 기분이 별론데 그런데 들으니 좀 위로가 됩니다. 라면서 또 아주 예쁜 수련 사진 함께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맞아, 이제 슬슬 연꽃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더워서 더위가 말도 안 돼. 딱 이때가 수련 그 연꽃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연꽃 참 예쁘게 필 텐데 저도 그럼 조만간에 또 연꽃 한번 더 보러 어딘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꽃사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콩콩이 수희님은 인천님 안녕하세요. 대구는 바람이 엄청 부는 밤이네요. 그래도 날씨는 정말 덥습니다. 시원하고 편안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대구는 비가 오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33님도 경북 포항 지금 비 안 오지만 내일 아침에 비가 올 것 같다고 그럴 예정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아유 참 비가 와도 안 와도 곤란한 날씨예요. 요즘 정말 아우 너무 덥고 괴롭고 막 그렇죠. 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밤 공기가 진짜 심상치가 않죠. 낮에 더운 거야 뭐 여름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밤이 돼도 이 열기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잠깐 창문을 열어보면 시원한 바람 대신에 미지근한 공기가 들어오고요. 새벽이 가까워져도 이 뜨거워진 몸이 또한 쉽게 가라앉지도 않기도 해요. 서울에서도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고요. 전국 곳곳에서 밤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열대야로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처럼 이렇게 비라도 내리면 더위는 좀 줄어들어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고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가 온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습기 때문에 한층 더 더운 밤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정말 보통 곤혹이 아닙니다. 열대야 탓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지친 몸이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저도 밤마다 너무 더워서 도무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혼자 지내는 분들, 노약자 등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아무쪼록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이 중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의 열대야 어떻게 잘 나고 계신가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심박서클의 밀실의 선풍기 듣고 돌아올게요.

네, 심박서클의 밀실의 선풍기 1부 듣고 왔습니다. 이밤의 단상, 오늘은 열대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 이 괴로운 열대야, 다들 잘 보내는 나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됩니다. 아, 뭐 옛날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이불을 들고 밖에서 자기도 했다고 옛날 뉴스를 보면 나오기도 하던데요. 아, 뭐 요즘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저는 실외로 나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거실에 베개와 이불 들고 나와서 그냥 바닥에서 잠들고는 하고 있습니다. 침실보다는 그나마 거실이 조금 더 낫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선풍기를 몸쪽이 아니라 벽 쪽으로 가게 틀어서 실내의 공기를 순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보냉팩을 수건에 감싸서 베개 옆에 두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과도한 전기 낭비를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냉방장치를 활용하는 일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덥다고 짜증을 내지 않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여름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정말 쉽게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니까요. 날이 덥다고 우리 마음까지 불쾌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아유 뭐 그래 이런 게 여름이지 이 여름도 결국 버티면 지나간다. 아, 이런 태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필요한 요즘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은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해요. 너무 더워서 정말 요즘에는 쉽게 마음이 지쳐버리더라고요. 이런 계절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시절과 조금 타협하는 일, 이 계절을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는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갓난이님, 내일이 초복이네요. 작년엔 이 정도 덥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진짜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 주 토요일부터 에어컨 개시했네요. 갱년기 있어 힘든데 더군다나 날씨까지 안 도와주니 돌아버려요. 우리 인찬님 수분 섭취 잘 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셔요. 내일은 초복이라니 삼계탕 해먹고 기운 내야겠어요. 삼계탕 하니 노래가 생각나네요. 삼계탕 노래 신청해봅니다. 삼계탕 노래가 있나요? 뭐 살펴보고요. 또 가능하다면 뭐 네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7426님, 인찬씨님, 식구들 챙기느라 출첵 늦었어요. 저는 8시 58분에 그론도 알람 맞춰놨습니다. 오늘은 남편 휴무여서 딸과 함께 세 식구가 함께 그론도 들어요. 습한 무더위와 열대야 때문에 하루 해가 너무 기네요. 그론도 덕분에 정신줄 붙잡아요. 아니 어떻게 또 세 식구가 함께 듣는 그론도라니 진짜 또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론도와 함께 지금 시원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다들 열대야 때문에 너무 고생이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그론도가 좀 시원한 시간 되면 좋을 텐데. 네. 아, 3911님은 무조건 샤워하고 얇고 짧은 옷 입고 선풍기 쓰고 있으면 아직은 괜찮더라고요. 몇 도까지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는 밤에 선풍기 틀어놓고 그냥 창 살짝 열어놓고 이제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작업실에 앉아갖고 있으면 컴퓨터 열기 때문인가? 하여간 몸이 계속 점점점 뜨거워져가지고요. 또 그거 아시죠? 선풍기는 온 몸을 감싸는 게 아니니까 선풍기 틀어놓은 한쪽 면은 점점점 그래도 좀 차갑고 반대쪽 면은 또 컴퓨터 쪽에 있거든요. 열기가 점점점 올라요. 약간 일종의 태극 상태 같은 게 되어버리는 그렇습니다. 아유 참 그래요. 그래도 선풍기 있으면 한숨 좀 돌릴 수는 있죠. 그리고 밤산책님, 더울 때 얼음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밀었던 대나무자리 깔고 좀 시원하게 보내야겠습니다. 냉방병 그리고 더위 다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얼음을 여름에 또 먹는 게 또 큰 도움이 되죠. 사실 저는 근데 얼음 와그장 먹는 게 뭔가 이시려가지고 잘 못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입에 조금 물고 있으면 또 아우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요. 아, 또 어서 들어보니까 더운 여름에 오이가 그렇게 도움된다고. 시원한 오이 싹 먹으면 또 너무너무 시원하고 수분 보충되고 뭐 갈증 해소되고 뭐 배도 차고 여행에도 좋고 그렇다고 하대요. 아, 네. 오이든 수박이든 뭔가 시원한 과일, 시원한 과채류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시원한 시간 보내시라고요. 이번엔 아예 겨울 노래 준비해봤어요. 하윤주의 노래, 잭 리웨이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하는 스노우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윤주와 잭리가 함께한 스노우폴즈 듣고 왔습니다. 베베르 소크라테스님, 저는 커피를 따뜻하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더울 때만 아이스커피를 1년에 서너 번 마시는데 어제는 아이스커피가 당기더라고요. 하지만 더 더운 날을 위해 아껴두며 참았습니다. 더위에 장마에 정신없는 날들이지만 큰 재해 없이 무탈한 여름 보냈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아이스커피를 참으신 거죠? 전 요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두 잔씩만 먹게 되기도 하고요. 계속 틈만 나면 음료를

계속 찾게 돼요. 근데 원래 물을 생수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뭔가 아 갈증나 이러면서 이렇게 음료를 마시니까 더 갈증나서 더 음료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음료 뭔가 달거나 카페인 많거나 이런 거 먹게 되고 네, 아, 여름으로 쉽지 않은 여름입니다. 이 건강하게 지내는 여름 진짜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 없이 무탈한 여름, 네, 건강한 여름 우리가 잘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여러분 그렇게 그런 여름, 무탈한 여름도, 무더운 여름도, 혹은 뭐 괴롭거나 힘든 여름도 여러분들과 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 더위하면 뛰어들고 싶은 것, 바로 시원한 물인데요. 오늘은 이 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통음악 판소리 수군가를 전해드립니다. 수군가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유일하게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오가면서 펼쳐지는데요. 동물의 모습을 빌려 우리 삶을 풍자와 해악으로 재치 있게 담아내죠. 그리고 이 수군가는 올해 5주년을 맞이한 대전 국악방송의 지역 충청도가 원산지라는 설이 있습니다. 수군가의 바탕이 되는 설화가 전해지고 충남 태안은 별주부 마을, 토끼섬, 자라 바위 같은 것도 있어요. 경기 충청에서 전승된 중구째 수군가는 지금 전승이 끊겼지만 수군가의 원형은 여전히 충청도에 숨쉬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은 수군가 가운데 별주부 호생원 부르는 대목을 전해드립니다. 토끼간을 구하러 육지에 간 별주부가 호생원하고 토끼를 부른다는 것이 한 끗 차이로 호생원이라 잘못 말해서 호랑이가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박동진의 소리, 주봉진의 북반주로 만나보시죠.
1: 호랑이가 딱 버티고 앉았으니 좌우의 짐승들이 죽을까봐 주건감 돼가지고 한편 조금도 쭈그리고 고개 팍 숙이고 있는디 그때여 별주부란 놈은 저 밑도랑까지서 목을 조금 내놓고 가만히 바라보니 오목한 골짜기에 여러 짐승들이 모여있는디 붉고 희고 노리고 검고 제동이도 있는디 그 가운데 호랭이란 놈이 덜렁하니 앉았단 말이오. 아, 별주부가 그것을 딱 퇴끼로 알았던 모양이요. 화상을 내서 보았으면 그럴 리가 없는디 건방지게 화상도 안 내보고 지가 제 손시 파악을 하던 것이었다. 마, 나 참말로 퇴깽이라고 하길래 조막댕이만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크고 음악에 생겼더라면 내가 무단히 나왔네요. 그러나 내가 저를 몰라고 나왔는디 저놈이 저 발톱하고 저 이빨하고 저 눈구녕 엄마 저놈 저 꼬리 좀 보소. 아따 그놈 참말로 험하게 생겼다. 그렇지만 죽더라도 내가 저를 한번 불러볼 것이다 하고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원의 산만리를 그 찬 바닷물을 아래턱으로 밀고 차고 오느라고 아래 택조가리가 딱 굳었네 그려. 첫 번이 잘 나오다가 토자를 말여 다 살짝 늦춰놓은 것이 호자가 돼버렸단 말이야. 여러 짐승들 중에 한가운데 덜렁하니 앉은 짐승이 그 눈구녕 크고 발도 길고 꼬리 크고 토토토토토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놓으니 호랭이란 님이 벌레가 육식을 하는 님이라 짐승들을 쏵 잡아먹어서 사람으로 치면 인심을 잃었단 말이오. 야가 어디 지나가기만

0: 말하면 쥐 새끼도 저 시에대 죽일 놈 호랭이 호랭이 흐는 판인디. 아 느닷없이 존칭을 돼갖고 호생원자가 딱 들어갔거든. 드야지고 그냥 여시고 너구리고 퇴깽이고 쑥 내버리고 내려닥치는디. 험 내려온다 험 내려온다 송인계 부산권에서 한짐 세게 내려와 저짐성어 동안을 보관하 두개는 째째째고 버리자 어떡한 말이라는 땅 동계가 드났다니 전동같은 뒷다리 못마을걸 농들농 뒤에 머리를 흔들며 재랄같은 말로 잔디뿌리 왕부리를 검동설한 백설각으로 자르르르르르르 뿌리고 주홍이 딱 벌려고서 호행왕 하는 소리산 천지 그근 그근 땅에 두꺼지는 자라가 깜짝 놀래 보고로 주려고 가버리가 없었구나. 호랭이가 쫓아내려는 바람에 별주부란님이 으뜩이 겁이 났는지 그냥 모래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것이 죽 떠먹은 자리가 됐네요. 호랭이란님이 턱 내려갖고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지. 아 여기서 금방 나보고 호생원 아니오 허거 불렀는디 무엇이 나를 불렀는고 마? 아 이렇게 보인 게 그냥 뒤야 지금 너구리고 여시고 노르고 싹 다 도망가버렸네. 호랭이 기가 막혀. 허허. 나 참말로 배때지가 고플라니까 별 더러운 놈의 일 다 생겼네요.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디 무엇이 불렀는고? 이거 참말로 귀신 잡아먹고 도깨비 똥 살 일이 생겼네요.
1: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별주부 호생원 부르는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 주봉실의 북반주로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수군가는 동편소리 유성준 바디로 김현수, 임방울, 박초월, 박동진 같은 명창에게 전승됐습니다. 바디란 스승에게 받은 소리를 다듬어서 새로운 소리로 구성했을 때 명창의 이름 뒤에 쓰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또 중고째를 대표하는 이동백 명창의 세타령 준비했습니다. 이동백 명창은 중고째 명창 김정근, 동편제 명창 김세종, 서편제 명창 이날치를 사사한 후 독공으로 판소리를 연마한 명창입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아 정삼품 통정대부를 지낸 바 있습니다. 특히 세타령과 백발가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그럼 남도잡가 세타령 이동백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2: 이때 마침 어릴 때 모금방 소주 올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신사 기산 주양의 봉황제 무한기에 무침 풀풀 부담은 몽여이 초선제병 심으랴 아련제 명맥하이 초선제병 심으랴 아련제 명맥하이기 유불교인의 새끼라 소식전통행무제 생명자박의 수고라 의호불사 차례세 금자라는 귀가 저는

요 소문 올라가야 내 조지 상에 그 꼬래도래 주공도 부정도 나더니 과연 황제 비업 심상 백성과 왕사당연이 저지기 8월 변풍된 빛다 백리 조홍을 보라네 양유지당 담단봉 둥둥 저징계 출애연월 타불상

차하면 숟가물이요 여천대오의 소리지 정부의 몬자 챙겨놨다 장치강당까지 세주는 공항에 세주 근로를 보아 정부 신세가 오네

0: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철경 이경 삼다 불경 바라보간 약들이라고 부두새가 울물라 전북한 장들이라고 부두새가 울물라 이러누게나 뽀.
1: 네, 이동백의 소리로 남도잡가 세타령 듣고 왔습니다. 난나님, 잡음이 마치 빗소리 같고 듣기 좋아요. 옛소리가 이렇게 남아 전해진다니 참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네요. 또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직지직거리는 잡음, 비 오는 이 여름밤이랑 또 뭔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오늘 소리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는데 다 너무 소리가 좋지 않아요? 너무 참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 생각하면서 저도 속으로 아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네,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이번엔 유태평양과 박주원이 함께하는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감상하시겠습니다.

유태평양과 박주원이 함께한 유라시아 익스프레스였습니다. 2026년 7월 14일 21시 45분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바라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또한 자제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갓난이님, 인차님 경쾌한 음악 즐겁게 잘 들어요. 삼계탕 노래는 없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일 초복인데 잘 드시고 몸 모신 잘 하시고 내일 잘 보내시고 또 뵐게요. 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또 배워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근데 신청하시는만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이 상황상 구성상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못 전해드렸는데요. 내일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민님, 아까 전해드렸던 음악 들으시고 뻐꾹 소리 사람이 낸 거 맞나요? 명창이란 이런 거였군요. 정말 놀라워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도 정말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 조선소 커피 드립백

스페인에는 소브레메사라는 문화가 있대요. 식사를 마친 후에 빈 접시를 앞에 두고 천천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소브레메사를 즐기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식탁을 바로 치우지 않아도 되는 여유, 대화를 나눌 소재들,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사람들. 그렇게 거창한 조건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에 사람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언제였더라 싶으시다면 노래 한 곡만큼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재훈의 제주도에서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밥 먹고 난 후에 사람들과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 언제였습니까? 제가 여쭤봤는데요. 사실 이 바쁜 일상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좋은 사람들과 약속해서 만난 자리라면은 아주 드물지는 않을 것 같고 모쪼록 그런 좋은 시간들 자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민트소다님, 예, 저는 함께 식사할 때는 맛집을 찾아가다 보니 식당에서는 여유를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식기 정리까지 해놓고 후딱 나와요. 아, 그러니까 요즘은 이 맛집 탐방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웨이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 다 먹고 나서 거기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얘기하는 게 민폐처럼 느껴지죠. 예, 사장님이 아이고 저것들 다 먹었으면 좋겠지 설마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저 손님들께서는 언제 일어나시려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 이런 여유를 느끼려면 진짜 비싼 데 가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 많이 안 올 때 그럴 때를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그냥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한울지구님, 새콤했던 하루 달콤한 마무리를 위하여 이음밤에 옵니다 해주셨고요. 0707님, 분위기 있는 밤이에요. 날씨가 촉촉합니다이. 6700님, 저희 집은 아직도 마당에 빨랫줄 있어요.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매일 하늘과 눈치 게임 중인데 오늘은 아침 일찍 빨래를 널었더니 대성공. 뽀송뽀송하게 잘 말린 뒤 걷고 나니 저녁부터 폭우가 쏟아지네요. 오늘은 제대로 타이밍 맞췄어요. 럭키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지대로다 진짜. 예, 센스 뭐 운도 좀 맞아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난 촉이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비가 많이 내린다는 소식이 있는데 예, 기왕 오는 비 뭐 제대로 한번 맞아보죠. 예, 언제까지 오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와야 그래도 장마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예, 우리에게 피해를 줄 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준의 노래입니다. 물결이 내리는 밤.

0729님께서 손주들 잠깐 봐주는 게 이제는 뼈를 갈아야 하는 일이네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해요. 이제는 날 위해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이세준의 물결이 내리는 밤 신청하려고 했는데 들려줘서 반가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많이 힘드셨나 보다. 예. 어지간해선 이런 표현 안 하시는데 예. 뼈를 갈아 넣어야 할 만큼 아무리 손주들이 이쁘고 내 새끼들이어도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러게요. 이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

자식들 가족들 위해서 사셨으니까 이제는 좀 본인만을 위해서 사는 살아도 될 법한데 그거 참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아 애들이 빨리 자라줘야 되는데 예. 어떡하죠? 예. 기운 내십시오 0729님 5558님께서 며칠 전 내려온 둘째 딸이 엄마 집 앞에 맛집이 있다고 전화해서 전화하면 우라해서 갔더니 바로 아파트 앞이더라고요. 어찌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막 누군가가 야 거기 진짜 맛집 있어 그래가지고 막 딱 갔는데 예전에 어떤 형님이

왔어요. 그 사장님이 막 그렇게 우동의 달인 그집 딸, 따님이, 중학생 따님이 나와가지고 막, 아, 아빠가 맨날 새벽부터 나가서 속상해요. 막 이런 인터뷰하고. 그러고 나니까 또 먹고 싶대. 그래가지고 다음날 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고 그냥 왔어요.

주면 되겠어요. 2부에는 K클래식 한 장도 당연히 언제나처럼 자리 잡고 있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들어오세요. 사연 보내실 곳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0302입니다. 덩덕궁 앱은 무료로 열려있는데요. 네, 출석, 오랜만에 출석 한번 갑시다. 우리 덩덕궁 덕궁이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할게. FM으로 들어오세요. 사연 보내실 곳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0302입니다. 덩덕궁 앱은 무료로 열려있는데요. 네, 출석, 오랜만에 출석 한번 갑시다. 우리 덩덕궁 덕궁이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할게요. 10cm입니다. 아메리카노.

예전에 진해라는 도시에 가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막 신청곡을 이렇게 봤는데 여수 밤바다를 누가 신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뭐 대충 아는 만큼 딱 부르고 나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진해는 여수 밤바다처럼 이렇게 진해를 대표하는 노래 없어요?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제가 하나 빨리 찾아볼게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불렀잖아. 아메리카노 진해 진해 진해.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지금도 부르고 계실랑가 모르겠네. 자, 1476님, 비도 내리고 있고 커피송 듣는 밤 너무 향긋하고 운치 있네요. 노래로 잘 마실게요 하셨는데, 아유, 또 너무 야심한 밤에 많이 노래로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잠안올수 있으니까. 아, 우리 저기 뭐야, 덕궁이들 만나봅시다. 예, 출석 부르러 갈게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와서 지켜주고 계실지. 1등은 옥토끼님이십니다. 예, 2등은 물결세준, 그 뒤로 넌 나의 햇살, 일편단심세준. 우리 세준이 맞냐? 토닥토닥. 자몽에이드, 산세베리아, 김인설, 사랑빛, 푸른달, 불고기 버거 땡큐, 오키오키, 금은동, 민트소다. 날 위해서 갓난이, 새 스펜서, 사랑, 박은영, 사랑, 아니, 안 되면 되게 화나. 안 되면 되게 화나. 웃는 식, 콩콩이 순이, 안잘레나 졸려.

여름아이, 금빛 노을, 안개꽃, 클로버 지화자, 시카고몬, 안 맞는 프라다를 입는다. 우리 개꾸리꾸리, 최선아, 모란, 푸들푸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 예. 김인설, 늦둥이, 꽃땡강나무 향기. 오늘 새로운 아이디들이 많아가지고. 봄마중, 팥빙수. 조금만 더 봅시다. 서쪽들, 지원이, 샤이닝스타, 나무님도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시까지 예, 되는 만큼 잠들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좀 안내해드리고요. 다이아 로고송 듣고 노래 퀴즈 가져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푸짐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건 어떨까 국리에서 재미있는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 가수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오늘도 정답 오답 포함 총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예, 통기타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약간 여러분 참여 의지를 꺾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팝송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벌써 핸드폰 내려놓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덜커덕 덜커덕 막. 아니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예, 완전히 알만한 그런 아주 쉬운 노래를 준비했어요. 예, 세계 최고의 밴드라고 역대 세계 최고의 밴드라고 불리는 지금은 현존하지 않지만 예, 그런 영국 출신의 4인조 유명한 밴드가 부른 아주 유명한 대표곡이고요. 오늘 비가 많이 오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목에 비가 들어가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제목에 비가 들어가는데 신기하게 rain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국말 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처음 들려드릴게요. When I find When I find 네 글자나 불러드렸네. 단어로는 세 단어입니다. When I find When I find When I find 나 찾을 때 모르겠다. 뭔가 좀 이렇게 풍뎅이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름을 가진 팀이고요. 폴 매카트니, 존 레넌, 링고스타, 조지 해리슨 이렇게 네 명이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고 우리나라의 지금 그 BTS가 방탄소년단이 이들의 막 그 당시에 인기만큼 몰이를 하고 있다 막 이런 비교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수긍하시는 분도 뭐 아니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비교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 참 진짜 국가적인 경사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밴드입니다. 마지막에 B로 끝나는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대신 영어로 쓰다 틀리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한글로 쓰시든가. 근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긴 합니다만은 자, 요 정도면 되겠죠? 예.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노래 끝나기 전까지 예. 팀 이름과 노래 제목을 잘 맞춰주세요. 보내실 곳은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덩덕쿵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박상민 씨 해바라기 예,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다가 이 노래 그 아까 그 팝송 부르다가 살짝 이 노래 섞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다음 곡 선곡을 봤는데 이 노래가 딱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멈춰가지고 그냥 노래 안 부르고 기타로 한 네 마디인가 지나가 버렸는데 예, 좀 흡사한 부분이 있는 예, 코드 진행이었죠. 자, 노래를 중간에 좀 내린 게 빨리 제 알려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요. 기상특보입니다, 여러분.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입니다. 2026년 7월 14일 22시 20분 경기, 특히 김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우리 음방 가족 가운데도 김포에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 들어주세요.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왠지 예, 생방송 2시간 진행해드리는 동안 예, 여기 재난경보가 몇 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꼭 필요한 정보 들어야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퀴즈 정답 많이 맞히셨나요? 7706님 본조비의 It's My Life. It's My Life. 땡. 아, 푸들푸들님 비틀비틀의 Let's Get It. 배롱나무님은 비틀즈의 장대비. 5205님 레드비. 물보라님 우리 집 고양이 나비야. 기차와 소나무님 비틀즈의 자린고비. 아, 노래 한 소절 부르고 한번 쳐다보고 예. 뭐지, 굴비인가? 예. 농부님 비지스의 Let It Be. 아, 요거는 장난 아니고 진짜 틀리신 걸지도 모르겠다. 비지스, 비틀스 좀 비슷하지요. 한 글자네, 우리나라 따지니까. 우리나라 글자로 따지니까. 우리 아들 요즘 말 배우느라 다 따라해요. 천재 아닐까요? 예, 천재 맞습니다. 예. 몇 살까지인지가 문제인 거지. 그때는 다 천재 맞아요. 천사 같은 천재지요. 자, 정답 문자 골드미스님 비틀즈의 Let It Be. 우리말로 하면 냅둬 유 아니에요 하셨는데 맞아요. 냅둬요. 내비둬 되겠죠. 똥글님께서는 비틀즈의 Let It Be. 기타도 못 치면서 폼만 잡던 저의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우, 폼이 중요합니다. 기타도 골프도 뭐든 다 아무리 잘해도 폼이 별로면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폼은 멋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7558님 예, 잠깐만 불러주셔도 음색이 너무 멋져서 고막이 호강하네요. 비도 오는데 성공 누가 한 거야, 아주 칭찬해 주셨습니다. When I find, 여기까지만 딱 좋았던 것 같아. 9414님 비틀즈 Let It Be. 쭌디 음성으로 듣는 Let It Be, 분위기 굿 해주셨고요. 지원이님께서 비 올 때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다행히 아는 팝송이에요 하셨는데 예,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실 거라고. 는개님께서는 고음불가인 우리 집 가족들 Let It Be만 주구장창 따라해요. Let It Be, Let It Be. 거기가 제일 높은데? 고음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자, 많이들 참여해 주셨어요. 노래가 좋은 노래라서 그런가 참여자 수가 평소보다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덩덕쿵으로 당첨되신 분은 기차와 소나무님이십니다. 기차가 가기 전에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십시오. 문자로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입니다. My Story.

권진아 씨의 목소리로 Lonely Night까지 듣고 왔습니다. 원래 부활의 노래죠. 부활의 그 당시 보컬이었던 박완규 씨의 Lonely Night은 진짜 말 그대로 넘사벽인데, 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또 권진아 씨의 이런 감성적인 목소리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989님께서 그 옛날 어지간히 먼 그날의 추억에 한없이 잠겨봅니다. 감사해요 라고 혼자만 간직하신 추억을 아주 약간 부끄러운 듯 건네주셨습니다. 안되면 되게 화나님께서 퇴근길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작은 3단 우산을 썼는데 우산 뒤집어질까 조마조마 했어요. 지금도 폭우가 내리는 중인데 내일은 튼튼한 우산으로 챙겨야겠어요. 예, 특히나 이렇게 바람 많이 불고 비 올 때는 우산, 예, 예쁜 우산, 편한 우산보다 예, 튼튼하고 큼지막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저기 남부지방은 비가 아예 안 오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참 우리나라 은근 크다니까요. 예, 더우면 더운 대로 힘들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팥빙수님, 요즘 더위와 습도를 피해 가까운 도서관을 자주 가요. 조용해서 집중도 잘 되고 누워서 책 볼 수 있는 공간이나 개별 책상도 있어서 더위 피하기 딱 좋더라고요. 책으로 가득한 공간에 있으니 피톤치드 대신 묘한 안정감도 느껴집니다. 올여름 무더위 쉼터로 도서관 적극 추천해요. 아 맞다. 저 한동안 도서관 거의 매일 갔었는데 요즘 까맣게 입고 살았네. 도서관 가면 일부러 책을 등지고 앉지 않고요. 이렇게 고개

책만 들면 책이 많이 보이는 그 자리를 선호합니다. 뭔가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상을 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것처럼 안 읽어도 안 읽어도 만족스러워. 아, 약간 팥빙수님 저랑 비슷한 과이신 것 같아요. 0982님 일손을 물리고 쭌디님과 소통하는 시간 오늘도 감사히 잘 들을게요.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신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로이킴의 아주 멋진 목소리,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까지 듣고 왔습니다. 꽃댕강 나무향기님, 준디는 요즘 외로울 때가 있으신가요? 어떨 때 가장 외로우신가요? 외롭다고 느낄 때 뭘 하실까요? 글쎄요, 저도 외로울 때가 있겠죠? 딱히 또렷하게 생각나지는 않는데요. 외롭다 싶으면 밤 10시를 기다리죠. 밤 10시가 되면 저와 함께 밤 10시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다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외로움이 예, 저를 엄습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와주세요. 꽃댕강 나무향기님. 예, 왜 이런 걸 하셨지? 외로우신가? 7706님, 내일이 초복이라 오늘 큰맘 먹고 연게 4마리와 씨름하며 삼계탕을 만들었어요. 주방은 한여름 열기로 후끈했지만 완성된 냄비를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이음이분들은 1인 1닭 가능하시죠? 하면서 한 통에 4닭 들어있는 찜통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어이구 세상에. 사우나하고 있네 아주 닭들이. 1인 1닭 내일 초복이구나. 얼마 전에 그 야외에서 유리상자 공연을 막 마치고 제가 그날 땀을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저는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고 승화영은 잘 안 흘리는 편이라 항상 승화영이 불만이 많습니다. 같이 했는데 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주 너 땀질

그만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누가 흘리고 싶어서 흘리나 그러면서 무대 내려오면서 야 너 어디 가서 삼계탕 그릇 먹어 그래. 왜 그랬더니 너 몸이 허한 것 같아 땀을 너무 흘려.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속으로 삼계탕 한 그릇 사주면서 그런 말 좀 하지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 제 생일이었잖아요. 예, 삼계탕은 아니고 그 휴대폰으로 쇠고기를 소기를 보내줬어요 한우를.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랑이지 갑자기. 예.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예, 2부에서 여러분 고민 사연 같이 결정해 보아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원래 노래를 들려드려야 하는 타이밍인데 역시나 그 재난방송 관련해서 안내해드릴 이 소식이 또 와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4일 22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우리 목감아싸님. 예,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예,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또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들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

0에서 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정해 드립니다 코너를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여러분의 고민 소개해 드리고 우리가 같이 투표로 결정해 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고민 바로 갑니다. 골드미스님께서 아버지 팔순을 앞두고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흰 티에 청바지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요? 각자 보유한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는 게 좋을까요? 야, 이것도 재밌는 고민이네요. 자, 여러분, 흰 티에 청바지로 통일? 그게 낫다 싶으면 통일. 이라고 아니면 아유 각자 그냥 아우 그날 위해서 또 준비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날만 기다린 사람도 있을 텐데 각자 통일 혹은 각자 키워드 하나를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또는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 너튜브는 집계가 안 된다는 거 알려드려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듣는 동안 모으는 동안 0729님이 청해 주신 노래 듣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이정현 씨의 노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듣고 왔습니다. 이정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가수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이 이분이고 한 분은 저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완전히 색깔이 다른, 성별도 다른 두 분인데, 이분은 호주에서 생활하다가 오셔서 한국에서 가수 생활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호주는 남반구니까 크리스마스 가 있는 12월 달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막 해외 경험 많이 해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을 때라 정말 되게 특이한 노래라고 생각됐었는데 이제 지금 들으니 뭐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자, 결정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골드미스님이 아버지 팔순을 앞두고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흰티에 청바지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요? 각자 보유한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통일파이십니다. 물보라님, 흰티에 청바지 통일. 우리도 그렇게 찍었는지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구나. 흰티에 청바지. 능소아님, 통일이죠. 의미 있는 가족사진이니까요. 2923님, 가족사진은 같은 옷이 최고. 뭔가 끈끈해 보인다랄까? 9414님, 각자 옷 따로따로 입고 찍으면 어수선하고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님 팔순 때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도 이쁘긴 해요. 칠순 팔순 잔치 때 다 한복으로 입을 수 맞춰 입을 수 있으면 그거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흰티와 청바지를 많이 애용하시는 모양입니다. 자, 각자 입는 게 낫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지원이님, 각자 옷 색깔 정도만 맞추고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통일성을 보일 수 있겠다. 자, 위에는 흰색으로 통일하고 밑에는 청바지색으로 통일. 그러면 안 되겠지? 3496님, 각자 사람마다 어울리는 옷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옷을 입고 찍으면 모두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흰티 청바지 안 어울린단 말이야. 체형이 별로라서 막 나는 이렇게 여기 그럴 수도 있겠네요. 4178님, 흰 티셔츠에 청바지 너무 많이들 그렇게 하셔서 이제는 각자 스타일대로 입는 게 더 신선해 보여요.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의 의견을 집계하여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득표율 70%로 통일 결정됐습니다. 역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군요. 골드미스님, 청바디랑 흰티로 예쁘게 맞춰입고 사진 예쁘게 찍으세요. 변진섭 씨의 노래입니다. 희망사항.

자, 화요일 2부 코너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3456님.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 있는데 아들이 200만 원을 입금해주면서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비상금으로 쓰라네요. 아, 이거 남편한테 그냥 말하고 김치 냉장고를 살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비상금으로 갖고 있을까요? 자, 남편 혹은 혼자 키워드를 하나씩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예. 아니, 에이, 김치 냉장고 고장나 있으면 그거 같이 사는 게 낫죠. 남편한테 얘기하고 같이 사세요. 남편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니, 아들이 혼자 쓰라고 줬는데 그걸 왜 같이 써요? 혼자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또는 예. 덩덕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덩덕쿵은 무료입니다. 노영심 씨 아직 안 가셨죠? 예, 그 끄트머리 노래 끄트머리 잡으신 김에 한 곡 부탁드립니다.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노영심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결정해 드립니다. 두 번째 고민. 3456님. 아, 문자 번호는 전혀 고민이 없으신데 3456 쭉 그냥 스트레이트로다가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 있는데 아들이 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서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비상금으로 쓰세요. 남편한테 말하고 김치 냉장고 살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비상금으로 갖고 있을까요? 자, 먼저 남편, 예, 말씀하자, 얘기하자는 의견들이십니다. 2923님, 함께 하시옵소서. 서쪽들님, 남편에게 말하고 김치 냉장고 사준 아들 칭찬해주면 200만 원의 행복. 오, 행복이 더 커질 수도 있겠군요. 돈디님, 부부가 왜 부부겠어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전부 공유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특히나 돈 문제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상금 하지 말고 남편이랑 같이 김치 냉장고 사세요. 해주셨고요. 자, 그에 반해 자, 혼자 요건 내 거 하신 분들은 오키오키님,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준 거니까 비상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용처까지 확실하게 지정을 해줬는데 굳이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755님, 소중한 돈 모았다가 아들 줘야지요, 결혼할 때. 에이, 이건 아니다. 아니, 준 거는 쓰고. 그 돈이 그 돈인가? 아이고, 우리 천상 엄마시네, 그냥. 9653님, 아들 말대로 혼자 비상금으로 쓰세요. 주는 아들 섭섭하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자, 요거, 야, 박빙이었습니다. 53대 47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혼자 가만있어봐. 얘기하지 말고 비상금으로 쓰란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돈이 이제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만약에 위에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돈을 주면서 아가 이거 애비한테 말하지 말고 네 용돈으로 써라 라고 주시면 그거는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보, 나 엄마가 이거 주셨다? 그러면 남편도 우리 엄마가 자기를 너무 아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돈 같이 써! 이런 밴댕이 남편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밑에서 올라온 돈이잖아요. 아들이 콕 집어서 이거 엄마 비상,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이거 엄마 비상금으로 써! 라고 드린 거니까 그거 쓰셔도, 예. 혹시나 나중에 아빠가 아셔도 그렇게 서운해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그 김치 냉장고만 아니면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당장 김치 냉장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일단 혼자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남편한테 여보 우리 100만 원씩 내서 김치 냉장고 사자 하고서 둘이 같이 사고 100만 원은 내가 쓰는 거. 예, 이상은 씨입니다. 비밀의 화원.

1279님께서 비향기가 담뿍 담긴 이음밤에 추억 색칠합니다. 아이유님의 개여울 신청해 보아요 하셨는데 들려드려 보았습니다. 잘 들으셨죠? 해바라기님, 여기 경기도 시흥시인데요. 한 시간 넘게 정전이에요. 지금 어둠 속에서 사연 보내요. 아이고 저런. 우리 시흥시에 목간압사님만 계신 게 아니고 해바라기님도 계셨죠 참. 예. 괜찮으세요? 요즘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불빛이, 예전에는 초 막 자꾸 난리 났었잖아요 정전되면. 근데 이렇게 불을 켤 수 있는 도구들이 예전보다는 좀 흔해져서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 집도 한 몇 주 전에 한동안 그 완전히 다 정전이 된 건 아니고 전등만 안 들어오는 상태가 한 며칠 이어졌었거든요. 와 진짜 답답하더라. 그래서 며칠 만에 불이 딱 들어오는데 어찌나 좋은지, 아니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싶더라고요. 예, 조치가 되겠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니까. 경기 강원 북부 쪽에 이제 특히나 비가 거세다고 하네요. 예, 차량 와이퍼를 최대로 해도 최대치로 해도 앞

잘 안 보일 정도라고 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서울 등 나머지 수도권 지역과 충청 전북 지역까지도 밤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댁에 계신 분들 물론이거니와 특히나 운전 중인 분들도 조심히 귀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좀 이따 운전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조심해서 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희는 아이고 이게 뭐야. 9903님 오늘 딸이랑 기분 좋게 드라이브 하다가 마주오는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엄청 식겁했어요. 다행히 제가 경찰을 몰고 가서 옆으로 피했는데요. 보니까 옆에 경운기를 추월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더라고요. 정말 놀랬네요. 아우 세상에 얼마나 놀랬을까. 솔직히 경차 타고 가는데 앞에 덤프트럭이 오면 집채만하게 보일 것 같은데 진짜. 그래도 큰 사고 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운전을 잘하시는구나 9903님이. 방어운전. 언제 어떤 차들이 나한테 달려들지 모르니까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한눈이라도 팔고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 세상에. 자,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K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우리 땅에서 살아온 토종 민들레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흰 꽃이 피는 흰 민들레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양 민들레에 밀려서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이 흰 민들레의 모습에서 흰 옷을 입고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꽃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충북 노인종합복지회관과 협업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작사를 하시고 국악놀이터 더 채움이라는 팀이 음악을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흰 민들레에 비유한 곡입니다. 민들레의 꽃말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에서는 왠지 감사만큼이나 깊고 진한 다른 감정들도 전해질 것 같지 않나요? 시니어 작사가 권호중 어르신이 노랫말을 쓰시고 국악놀이터 더 채움이 들려주는 노래 하얀 민들레입니다.

흰옷을 즐겨 입던 어머니, 하얀 꽃으로 피어난다. 저 너머 고랑에 김을 매던. 하얀 민들레가 피어있는 모습이 마치 흰옷을 입고 밭에서 일하시던 어머니 모습 같다고 노래합니다. 이 곡이 실린 앨범 제목은 다시 봄이에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젊은 국악인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담아놓은 음반인데요. 이것도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는 한 가지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544님, 노래 음률 가사가 참 곱네요. 국악 놀이터 더 체험이 들려드린 하얀 민들레,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장서윤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실버들.

정겨운의 해금 연주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가시리였어요. 1279님께서 빗줄기 보며 들은 음악이 왠지 모를 허전함으로 다가와요. 오늘 가시리 제목부터 그랬고 뭔가 더 평소보다 더 쓸쓸하게 들리는 해금 소리였던 것 같아요. 9653님, 멀리 타국에 가 살던 친구가 친정 온 것 같다며 피곤해 하더니 금방 새근새근 잠들었네요. 아, 그렇군요. 뭔가 또 거기 가면 그 나름대로의 뭐 안락함이 있겠습니다만 왠지 타국에 계시다는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릴 것 같은, 예. 한국 와서 자야지. 예. 얼마나 꿀잠을 주무시고 계실까요? 파도소리님, 내일 복날 만나고 시원한 음식 많이 드시고서 더위 이기시고 더 건강한 여름 되세요. 아자 아자 하셨는데요. 그래요. 뭐 비 소식에 뭐 정전 소식에 이런저런 좀 마음이 예,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지만 예, 우리 파도소리님 말대로 예, 건강한 여름을 위해서 우리 다 아자 아자 이밤중에. 자, 내일 좋은 밤은요. 좋은 밤 라이브가 있는 날인데 유태평양 씨가 나오십니다. 아, 언제쯤 우리 이음밤에서 만날까 기대했었는데 매력 넘치는 소리꾼이자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의 음악감독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분이죠. 네, 내일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아, 이소라와 슈가가 함께하는 신청곡이라는 노래 물보라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전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ia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바야흐로 연꽃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7월이 되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연꽃이 필 무렵이면 벗들을 만나 좋은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다산과 그의 벗들이 함께 모이는 중란시사의 모임 규약 중에 하나가 연꽃이 필 즈음 만난다입니다. 7월에 만난다는 표현 대신 연꽃이 필 즈음 만난다 하는 약속, 참 낭만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뜨거운 여름 진흙을 뚫고 나와 고요하게 피워내는 연꽃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다산과 그의 벗들은 함께 모여 시도 짓고 풍류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산 덕분에 이 7월은 낭만이 있는 계절이 돼 좋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은 시원한 산 풍경이 아름다운 노래 들으며 시작할까 합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업 진궁명산 이두원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열박 한장단, 편장단으로 엮어서 거뜬거뜬 시원하게 부르는 노래죠. 남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진국명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는 7월의 꽃, 연꽃과 다산의 모임 이야기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그의 벗들이 함께 모이는 중란시사 모임 규약 중에 하나로 연꽃이 처음 필 즈음 만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산 선생 말고도 지난날 우리 선비들의 취미 중에 하나가 연꽃 감상이었는데요. 연꽃의 미덕이 있죠. 진흙 속에 뿌리를 내렸지만 청정한 꽃을 피워내는 바로 그 미덕이 있기 때문에 연꽃은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끔은 연잎으로 술잔을 만들기도 했고요. 연꽃 속에 차를 넣어두었다가 연꽃 향을 머금은 차를 마시는 그런 낭만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연꽃이 피었으니 다산은 그의 벗들과 함께 연꽃이 처음 필 즈음 만나기로 약속한 중란시사의 모임을 가졌는데요. 바로 이 즈음이 되겠죠. 날이 덥긴 하지만 그 더위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낭만이 참 많구나 싶습니다. 7월의 낭만, 다산의 중란시사가 제대로 누리지 않았을까 잠시 상상해 봤고요. 우리도 이런 낭만의 시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령음 시원하게 듣겠습니다. 곽태규의 단소,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곽태규의 단소,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벌써 연꽃 볼 계절 7월이군요. 연꽃 필 때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혹시 아세요? 새벽녘 연꽃이 피어날 때 툭 하고 꽃잎이 터지는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선비들은 이른 아침에 조각배를 띄워 연꽃에 귀를 기울이며 이 소리를 듣는 청계화성을 풍류로 즐겼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연꽃 필 때 소리가 난다고 하죠. 정말 저는 못 들어봤어요.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툭 하고 꽃이 피어나면 거기에 차를 넣어둔대요. 그래서 그것이 다물고 다시 터지고 하면 차에 그 향기가 밴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마시는 풍류도 즐겼다고 하는데 마들제님께서 그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또 보뜰말님께서 문득 양평 쪽 연꽃 방죽을 10여 년 전 보고 온 기억이 나네요. 저수지의 연잎들은 기품이 느껴지더군요. 진국명산 잘 감상했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첫 곡을 진국명산 들려드렸고요. 저도 양평 쪽의 연꽃을 지나가면서 가끔 보는데요. 요즘 보니까 아직 많이 피진 않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떨지. 아마 꽃이 한참 피면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 제가 권해드립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평조회상의 첫 곡 상령산을 해금과 검은고 단소의 조촐한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 골랐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인데요. 안재숙의 해금, 윤혜성의 검은고, 문흥관의 단소,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안재숙의 해금, 윤혜성의 검은고, 문은관의 단소,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무더운 여름 국악산책과 함께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글동무님, 그 지초실님께서 유해란 LPGA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2회 연속 메이저 재패 기사를 공유해 주시면서 고향 출신 손녀 유해란 양 경하합니다. 15살 중학교 때의 국가대표로 25살에 세계 2번 우승 월출산의 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어요. 유혜련 선수가 정말 월출산에 정기를 받아서 골프를 잘하는 것 같네요. 저희 국악산책도 유혜련 선수의 우승 소식 함께 축하합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평시조 이화우입니다. 이화우는 조선시대 여성 시인 매창이 지은 시조시죠. 매창 본명은 이향금이고요. 계랑 계생으로도 알려져 있는 문제

때 넘치는 여성 시인입니다. 시조, 가사, 한시, 금성문에 두루 능했는데요. 그의 작품이 지금 매창집에 남아 있습니다. 매창과 초는 유희경 이 둘 사이의 일과 관련돼서 이 시조시 이화우가 지어졌습니다. 유희경이 의병으로 나가서 소식이 없는데요. 그 임을 그리며 지은 시입니다. 이화우 훗날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여라 이런 시조시입니다. 이 시조시는 여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의 아름다운 선율로도 노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시조 가락에 얹어 부르는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시조 이화우를 변진심의 노래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화우 훗날 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여라. 이화훗날 일제 이별했는데 추풍 낙엽이 질 때까지 아직 만나지 못한 거네요. 평시조 이화우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반가운 화요일 산책길입니다. 오늘도 함께 꽃길을 걷습니다. 하셨어요. 네, 봄봄님 꽃길 오늘도 계속 함께 걸어요. 또 9820님 요리조리 미도리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너무 바빴죠요. 우유유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우쭈쭈 해드려야 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좋은 일로 바쁘신 거겠죠? 지금 좀 나아지신 거죠?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그 바쁜 마음 잠재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궁중정재 반주음악 하나 골랐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말 무렵이면 반드시 이 춤을 추었고요. 조선 중기 무렵 이후부터는 왕실의 연향 때의 파연 악무, 잔치를 파하는 악무로 이 춤을 췄습니다. 바로 처용무입니다. 처용무 전체를 보면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춤은 볼 수 없지만 여러 음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음악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향악곡의 백민 수재천으로 시작이 되고요. 향당 교주, 또 관악 영산 회상의 여러 곡, 그리고 웃도들이와 같은 다양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용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창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처용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춤은 볼 수 없었지만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시작이 수제천이었고요. 신라성대 소성대사 그리고 향당교주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사면도들이 반년불 산하천리국사 그리고 읍도들이 일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동규의 창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밤섬에서 배를 모은 목수 함갑순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요즘 이 코너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이들 지난날 역사의 현장에서 중요한 한 몫을 하던 이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은 사라져가는 혹은 사라진 직업인 혹은 예술가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밤섬에서 배를 모은 목수 함갑순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배를 모은다는 건 배를 만든다는 말이죠. 밤섬에서 태어나 밤섬에서 배를 만들며 살아가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밤섬에 사람이 살았지만 한강을 개발하고 여의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섬이 폭파됐고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죠. 이 글 속에 바로 그 역사 이야기도 잠시 나오고요. 그 밤섬을 중심으로 해서 배를 만들며 살던 분의 이야기라서 중요한 역사의 현장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 1980년대 초반 밤섬 주변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어서 역사의 한 장면을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의 상황을 알려주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켠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가 켜로 잘려져 쌓여 있고 모으다 만 것 같은 배 몇 채가 흩어져 있다. 거기에 웬 할아버지 하나가 작업복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망치질을 하고 있다. 벌써 열 한 해째여 예서만 망치질을 하는 것이 아 도무지 심심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말이여. 그래서 집에다 마누라장이 내팽개치고 이렇게 날마다 나오는 게요. 강변도로 바로 밑이라 차소리가 꽤나 시끄럽지만 그래도 여기 걸터앉아 있으면 마음이 턱 놓이거든. 그 까닭을 잘 모르겠단 말이여. 머리가 희끗희끗한 올해 1980년 68살 난 이 할아버지 함갑수는 쉰 해나 배 목수 노릇을 해왔다. 그는 88살 때에 배를 모으는 곧 배를 만드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아, 처음 일 배울 때는 품삯이 다 모여 밥 한 그릇 못 얻어먹고 되려 구박이나 안 받았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어. 신식글을 못 배운 처지라 왔다 갔다 남의 집사리를 하면서 목수일을 배웠지만 그 고공사리를 무려 네 해나 했어. 명절 때나 돼야 수고했다고 조선 조끼나 하나씩 사주는 것이 고작이었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열두의 전만 해도 여의도와 서강과의 가운데쯤에 자리 잡고 있던 섬인 밤섬에서 함갑수는 태어나고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의 집안은 네 대째를 물려 밤섬에서 살아왔다. 지금은 밤섬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그것도 그럴만하다. 1968년 2월에 밤섬에 살던 사람들은 그 땅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모두 쫓겨나야만 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때 서울시장이던 김현옥이 장마 때마다 홍수가 일어나던 한강의 물을 다스릴 계획의 한 방법으로 물길을 막고 선 밤섬을 없애기로 했다. 그래서 밤섬에 다이너마이트를 묻어 폭파시켜 물 아래로 잠기게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살던 62집에 400명이 넘는 사람을 모두 서강의 와우산 꼭대기로 옮겨버렸다. 와우산은 그 바로 이듬해에 그곳에 서강 시범 아파트도 생기고 지금은 그 산 뒤쪽으로 홍익대학교와 신촌 쪽으로 빠지는 큰 길도 놓여졌지만 그때만 해도 외틀어진 소나무들만 어지럽게 자라던 곳이었다. 밤섬 사람들로서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으므로 그곳에 터를 닦고 집을 올렸다. 언덕배기 안쪽으로 알맞게 경사가 졌는데 거기에 나란히 줄을 맞추어 집을 지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언덕을 쳐다보면 지붕 위에 집을 올리고 그 위에 또 집을 올린 것처럼 보여서 그 마을 전체가 하나의 아파트 같이 보인다. 모두 다섯 줄이니까 다섯 층의 아파트라고나 할까? 그래서 거기에 사는 밤섬 사람들 자신들도 그곳을 밤섬 아파트나 밤섬 마을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맨 아래를 1층, 둘째를 2층, 그리고 맨 위에 다섯째를 5층이라 부른다. 함갑순의 집은 2층에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의 작업장은 와우산의 아파트처럼 생긴 그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서강의 강가에 있다. 밤섬 사람이 집을 와우산으로 옮기긴 했지만 모든 삶의 터까지 그곳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그들이 밤섬에 살 때도 영등포 쪽으로는 모래밭길을 다니기가 불편해서 그쪽에는 밤길이 뜸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연히 삶의 터는 서강 언저리였다. 함갑수는 밤섬에서 살 때에도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우산으로 쫓겨온 바로 이듬해에 또 한 대의 작업장을 마련했다. 해방이 될 무렵만 해도 한강에는 많은 배가 오르내렸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배가 밤섬의 배 목수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한강 1300리 굽이굽이 줄기를 따라 곳곳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밤섬만큼 큰 규모로 배를 만든 곳은 없었을 뿐더러 또 다른 여러 곳에서 일하던 배 목수들도 대개는 본디 밤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나 밤섬에서 일을 배워간 사람들이었다. 함갑순이 처음 배 목수 일을 배울 때에도 밤섬 사람들의 밥벌이는 대개 배 모으는 일이었다.

나 제 바닥인 밤섬에서 쫓겨나온 뒤로 일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거나 힘에 겹다고 일손을 놓았으며 힘께나 쓸 젊은이들은 모두 큰 배를 모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갔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밤섬 마을에서 아직도 배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10명쯤이다.

경기민요 뱃노래 들으셨는데요. 전태룡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날 밤섬에서 배를 만들며 살아갔던 분의 이야기였죠.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온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글, 밤섬에서 배를 모은 목수 함갑순이란 글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갑순은 어린 시절에 글방에 다니면서 천자문도 익혔다고 하는데요.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아서 글 공부를 그만

두고 배 목수 밑에 들어가서 배를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 목수 일을 하게 됐고 자신이 태어나 자란 밤섬에서 배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만 밤섬이 폭파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쫓겨났고요. 결국은 그 언저리에서 계속 배 만드는 일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차츰 기계 작업이 많아져서 1980년만 해도 손으로 배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1980년 무렵 밤섬 마을에서 여전히 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를 만드는 이들의 축적된 기술은 밤섬 마을의 여러 사람들의 중요한 기술로 발달했을 텐데요. 이분들의 기술이 지금 어디에 가서 쌓였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분들이 뿌려놓은 씨앗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한편 생각해 봅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온 책, 숨어 사는 외톨박에 나온 배를 만드는 사람 이야기, 밤섬에서 배를 모은 목수, 한갑순이란 글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서용석류 아쟁산조 들려드리면서 이 서용석 명인과 그의 아드님이 이 서용우 두 분이 함께 연주한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 음원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한번 감상해 보자 했는데요. 오늘 그 음악 준비했습니다. 아버님과 아드님이 함께 연주하는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입니다. 서용석, 서영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님과 아드님이 함께하는 아쟁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어진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 서용석, 서용호 두 분의 아쟁 연주였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아쟁, 뭔가 아드님의 아쟁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연주에서 들리고요. 또 아드님은 아버님의 연주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그 마음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아쟁이란 악기의 역사를 보면 대아쟁이 고려시대에 유입됐기 때문에 무척 긴 역사를 살아왔는데요. 이 아쟁산조를 연주하기 시작한 건 20세기 중반 무렵이라서 이 아쟁산조란 음악의 역사는 아주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르익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건 바로 명인들의 치열한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용석, 서용호 부자가 함께 연주한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의 특별한 조화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서용석류 아쟁산조 부자의 연주를 듣는데 전화가 와서 방해를 받네요. 이 귀한 음원을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곡을 재방송 때나 다시 듣기로 해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아드님을 앞에 두고 연주하는 서용석 명인의 그 몰두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잠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어서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농부가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이렇게 연곡으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같은 음악이네요. 오늘 이 음악을 연주한 분들 모두 명인들 모이셨는데요. 오정숙, 성창순, 성우향, 한농선, 남해성의 소리고요. 서용석의 대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한세연의 피리,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실을 부정하소.

뒤로 갈수록 더 신이 나네요. 마치 푸짐한 선물을 받은 듯 마음 풍성해지는 현장이었죠.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아리랑을 오정숙 성창순 성우향 한농선 남해성의 소리로 들으셨고요. 서용석의 대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한세연의 피리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으신 음원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4년에 있었던 일요 명인명창전 실황자료였습니다. 관객과의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진 그런 무대였습니다. 귀명창님께서 명인명창 소리에 귀호강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중난시사 모임의 만남 규약 중에 연꽃이 필 즈음 만난다 하는 규약이 있었단 말씀해드렸는데요. 다산 선생이 요즘 살고 계신다면 이맘때 그 벗들과의 만남을 서두르셨지 않을까 합니다. 바야흐로 연꽃의 계절이 다가와서 여기저기서 연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는 연꽃을 이번 해에는 아직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아무래도 조만간 연꽃이 좋은 곳을 다녀와야 할 듯합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으니 예로부터 우리 시인 묵객들이 연꽃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연꽃의 계절 7월 그 꽃의 향기 누리셔야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연꽃 향기 같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아동뱅이 군자지 규규어 의지뱅이라. 십실촌에도 충신이 있었고 삼척 유아라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쓰려마는, 요순의 시절에도 사흉이 있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찌 일동 여기를 인력으로 할 수가 있나. 전라도는 운병이 있고 경상도에는 함양이 있는데 운봉 함양 두 을품에 박씨 형제가 살았으되 형 이름은 놀보여 아우 이름은 흥보였다. 사람마다 다 오쟁이 육보인디 놀보는 오쟁이 칠보였다. 그 어찌 칠보냐 하면은 이놈이 밥꿈 먹으면 남한테 심술 부르는 보 하나가 왼쪽 갈비 속에 가서 장기 궁짝만한 것이 붙어가지고 병부줌치 찬듯 딱 이놈이 앵겨가지고 남한테 심술을 부리는디 꼭 이렇게 부르겠다. 똘보심사 볼짝시며 술 잘 먹고 쌈 잘 하기 대장군방 벌목시켜 오규방에 인사원구 삼설방에다 집 지키고 남은 오적에 불 지르고 불 붙는 뒤 부채질 새초분으로 불 지르고 생인 잡고 춤추기와 소대상의 주정내어 남의 지상

깨뜨리고 질까는 과갱양반 재고를 뜻이 붙들었다 해다지면은 내어 쫓고 이원 보면은 침도적질 지관 보면은 쇠감 주고 쇠갓 보면 땀때 뜨고 좋은 망근 핀작 끊고 세미 둘이는 납종 타고 만석 당이여 윤디 끊고 다 큰 큰애기 겁탈 수절과 무암 얕고 음려보면 칭찬하고 열려보면 해답하기 본세 난디 만묻기와 글씨는 니 엽수시고 사지병어 비상없고 지주병이다 가래춤 뱉고 옹구진 가래 뜨고 사긋기만 잣대기 자고 우는 애기는 발꾸락 빨리고 똥누는 놈 주잔치기 새암가상에 허방을 놓고 호박에다가 말뚝 박고 법사둥이는 뒤집어 놓고 안진뱅이는 택견하고 이런 육시를 올림이 심술이 되어놓니 삼강을 아느냐 어쩌노를 아느냐 이런 단정을 맞을 놈이 심술이 이래노니 삼강 오른을 알며 형제 윤기인들 알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이놈이 비오고 안개 다 붙인 날 와가리 성물 내가지고 제 동생 흥보를 부르는디 내 이놈 흥보야 흥보 깜짝 놀래 형님 저를 부르겠습니까? 오냐 너 불렀다. 너 이놈 네 자식들 장계를 보내시면 손자를 몇 살로 찍겠니? 너희놈 늙어가는 행만 믿고 집안에서 할 일 하나 없이 뛰어똥뛰어똥 슬슬 돌아다니는 게 내 눈꾼대야 시어 보아줄 수가 없구나 이놈. 오늘부터서는 네 계집사식 싹 다리고 나가보라라.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고 무엇이고 쓸데없어. 썩 나가. 넌 내 성질 알지? 만일 안 나가서는 이놈 사륙지함이 날 것이다. 썩 나가! 흥보 듣고 기가 막혀 놀보 앞에가 부럽죠. 아이고 여보 형님 피란간 나가라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니까 이검동 서른 봉어 어느 곳으로 가오니까 지리산으로 가오니까 배에 숙제 줄여 죽었던 수양산으로 가오니까 형님 한 번만 통촉하옵소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들어보 형님이 나가라 하니 어느 역이라 그 역으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겠소. 자식들을 챙겨보 큰 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너라. 이 사찜을 챙겨지고 놀보가 부가 늘어서서 형님 갑니다. 어디 간지 이게 없어서 잘 가가라. 울며 불며 나갈 적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부모님이 살아 생겨놓은 내 어디다 도모 없이 평생 그 후이 후시 먹고 있고 쓰고 남고 쉬고 먹고도 있고 남어 세상 분별을 몰랐더니 흥보놈의 신세가 일조에 뜰 줄을 귀신년들 갈렸느냐.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경상도는 태백산 전라도로는 지리산 산중어가 사자 언제게 백물이 귀하가 여기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로 갈까 서울 가서 사자 언제게 경호를 모르니 있다구만 맞고 충청

아니 말이냐. 그렁저렁 돌아다닐 적에 고을이를 찾아들면 객사 통대청도 좋아하기라 하야 보고 빈 물방아시리도 좋아하기라 하야 마누라식에 바보도 오면 고초장 아니 얻어왔다고 텐베대로 때려도 보고 흥보가 이렇게 풍마우십을 지킬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렁저렁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했는데 일간 초역입이었거늘 그 동네 사람들이 흥보 내외를 인권하여 거다가 몸을 잠시 으태가야 하실 적에 흥보 내외 근실은 좋던가 자식들을 낳았어도 깜빡이 하나 없이 아들만 또 구형제를 조롯이 낳겠다. 훈소를 막고 먹을 것이 없어노니 흥보 자식들이 배가 고파노니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저거 어머니를 조르는데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한님이 나아니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배고파나 죽겠어 밥 좀 주오 밥 좀 주오. 또 한놈 나아니며 어머니 나는 그 호박 시리떡 좀 해주시오. 그놈이 그 두 가지로 담는다. 따수면 따수하도 달고 식으면 식은 대로 호박 시리떡이 달지요. 또 한놈 나아니며 어머니 나는 그 육개장국에다가 큰 쌀밥 좀 말아주시오. 또 한 놈 나왔더니만은 어머니 나는 거 연계탕 생치구이 어만두 육만두 두누 산적 좀 해주시오. 먹어볼라요. 없다 그놈 입맛도 안다. 또 한 놈 나앉으면 없다 그놈들이 그 음식 타는 걸 해놓으니까 쇼기 니운니구나 죽겠구려. 나는 아무것도 말고 우유차나 한 그릇 뜨근뜨근 끼려주시오. 아이고 이놈은 나는 우유차 이름도 모른다. 흥보 큰아들놈이 쓱 나왔더니만은 어머니 아이고 이놈아 나는 왜 코 안 뚫은 코동부살이 목성음으로 어미를 부르느냐.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날 장가 좀 들여주시오. 어머니 아버지는 그 손자도 안 늦어가요.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만은 어따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듣거라. 우리가 형씨가 빚고 본변 네 장계가 여태 있으며 중원 가장을 헐베끼고 어린 너희들을 베끼었느냐.

이렇게 울고 있을 적에 흥보가 들어오더니만은 시끄러! 집안에서 옆에 내가 항상 양앙 울면 재수가 있어야지. 그 울지 말소. 나 오늘 읍에나 좀 갔다 내올라네. 아니 읍에는 뭐 들어가신단 말이오? 환자심이나 타다가 자식들 살려내야 할 것 아닌가? 아이고 우리 정상에 지금 환자 떼먹고 도망간다고 주저앉았더니 함부로 가지 마시오. 요망시럽게. 아 그 무슨 일을 꼭 믿고 다닌가 그런 게? 사구일생 잡고 다니지. 내 갓 좀 내어서 가슴에 따두었어요. 아 귀한 귀뚝 속에 두었지? 아이고 어찌 가슴 귀뚝 속에다 두신단 말이오? 그런 게 아니라 10년 전에 조대비 국생이 났는디 어떠한 친구 한 분이 백립 하나를 주며 바닥이 존존하다고 나달에 콘체실에 하되 그리요. 아, 이 사람아 내 정상에 지금 갑방에 몇 개 뜻이 있을 수 있나? 끄실려면 끄실려시려고 그 귀뚝 속에다 두었지. 내 도복 좀 내오소. 아이고 도복은 어디다 또 두었어? 아 장 안에 두었지. 아이고 우리 집이 무슨 장이 있어요? 지랄하고 있다 시방. 달기장은 장 아닌가? 덕석군에게 내 조대도 좀 내오고 흥부가 체림체림을 차리는디 절대 부러진 흠팔이 우세가 끈을 달아서 펜자 떨어진 흠만큼 과풀 관자 동덩줄 통나게 졸라매고 자락 떨어진 흔종초막 열두도막이 은뜨 흥복동 눌러뜨고 새살부채를 손에다 들고 복성씨로 선초달아 활활활활 붙이면서 주

삑삑 내려오다가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겄다. 환사오방하고 그 인사할 일이 걱정이요. 하쇼를 하자니 나는 반남박가 그 양반인데 내가 아직 미식하고 하소를 하자니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이오. 일을 어쩌고 하고 내려가다가 제 손에 자다 꿈 깨더더겄다. 옳다 생각했다. 내가 웃음으로 좀 따져볼 팍. 질청 안을 썩 들여시니 아전들이 우 일어나며 아니 이거 박생원 아니시오? 알아봤지 그 알아봤지. 그 네 아이라 가니 환사방 다 택내라 생활하시고 예 우리야 다 편수만한 박생원 백시장 기운 안녕하시오. 우리 형님이야 여전하시지. 아니 박시장은 어찌 오셨어? 환사방한테 문의가 있어 왔지만은 곁들이실지 아닌지 모르지. 무슨 문의요? 권설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환자심이나 주시면 갖다 먹고 가을이 착실히 갚아드리지만은 거치실지 아닌지 모르지. 아 박시장은 백시장이 부잔디 그 환자 자신한 말이 웬 말이오? 형님 것이라도 너무 여러 번을 갖다 먹고 오자니까 염치가 없더구만. 그러실 것이오. 박생환 그러지 말고 품 하나 팔아보실려오? 아, 돈 생길 틈은 팔고 말고. 박생환 곤장년 한번 맞아보실려오? 흥보가 곤장 말을 듣더니만은 썩바닥이 뺑도로 채토라다 뜯어갔다. 아, 여보. 고울이라 찾아오니까 그 별안간 권장말이 웬 말이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병역 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으로 권장일만 맞으면 몇 싹은 한 개의 성냥씩 열 개면 서른이에요. 여기 누구든지 말 타고 다녀오라는 마삭단장까지 제직이 놨으니 그 일 한번 해보시려오? 흥보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 돈 30냥을 가지시면 1년 유행이 풍족하고 돈 또 단냥을 가지시면 우선 호기가 될 뜻아야. 여보시오 그 일고 어긋나다게 하여 주시오. 내가 말 타고 다녀올 것 없고 정쟁이 말로 가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단냥 날려주시오. 아 굴란구리하오. 저아연 그 동을 보아라 괴문을 열컹 열고 돈

원래요 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시오. 박응보 좋아라고 실청 밖으로 얼성 나서며 얼씨구나 얼씨구나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되다 보여도

벌써 오라 돈 봐라 저 집으로 올라오며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도 반에 찢어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도너츠를 올라서 먹고 피지집으로 들어간다 여보 피지장수 피지를 돈 반어치만 주시오 부지런 음식을 사서 먹고

집을 간다. 저 집으로 들어오며 여보소 마누라 집안 가고 이제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 나와서 흔들어보는 게 노래 골채 이 집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서 저이 부도 어디 웬일인가 내라 이 사람 못쓸 사람 흥보 마누라 나온다 박응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래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뭐라 이 사람아. 잘 내가 이 돈 근본 알겠나. 잘난 사람도 몰라.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피해게 넘어는 돈 봐라. 이놈의 돈아 안아 돈.

장으로 들어가서 여봐라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우루먹에 좀 많이 끼래라. 그래서 객기 한 통씩 먹어보자. 자식 데리고 흥분 내외가 한 통씩을 막 먹어놨든지 배가 불러가지고 자식들 코끝에서 국말귀기 쇠주 후죽국 내리듯 댕강댕강 흐르며 고자백이 잠으로 모두 앉아서 자지. 그 틈을 타가지고 흥보 마누라가 아이고 여보시오 이 응감 대체 낮에 그 돈이 어디서 나시며 어디서 그렇게 약주를 많이 잡수고 오셨소? 시끄러 큰일 보통은 비불발설이었다잉. 내미 알면 큰일 날 돈이시. 낮에 그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백령 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으로 곤장열만 맞으면 몇 싹은 한 개의 성냥씩 열 개면 서른냥이요. 낮에 그 돈은 난 말 타고 다녀오라는 마삭단냥일지 자네 혼자만 할소이. 흥보마누라 이 말을 듣고 중원가장 폴지품을 팔아 생명

이르른다오니 하나리 피해 놀고 땡이 토까지 난도 떴다가 철컥 거꾸로 지며 어따 영감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부장 무명지 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공기가 있는 법이니 제발 덕분에 가지를 마오. 빈영영군 권장 한 개를 맞고 보면 총신 꼴병이 뜬답디다.

시끄러! 가난다고 가고 말란다고 말 것이 가디. 대장부가 한번 헌 일을 이렇게 울적에 흥보 자식들이 총소리 드는 겨우목 패드담에 일어나더니만 아버지 병원 가실래요? 오냐? 아버지 병원 가시거든 것 날 당분 앞 허리끈 하나 사다 주시오. 아 이놈아 당분 앞 허리끈은 뭐 들라고? 그놈을 배에다가 쏙 북두 매도 딱 메고 훌훌 뛰어보지요. 또 한 놈이 나한테니만 아버지 병원 갔다 오실 적에 날 그 풍안 하나 사다 주시오. 풍안은 뭐 들래? 그놈을 딱 문에다 들메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갈퀴질을 하야 보면 동풍이구나 서풍이구나 그 눈에 티가 안 좀 들겠소? 으따 그놈 눈간장은 단단히 한 놈이로구나. 한 놈이 나한테니만은 아버지 병원 갔다 오실 적에 그러면 날 그 조대 하나 사다 주시오. 담배 좀 나도 필라요. 에이 후리 아들 놈들한테. 흥보 큰아들 놈이 쓱 나왔더니 아버지 그 병원 가실래요? 뭐냐? 아버지 병원 갔다 오실 적에 나 각시 좋은 놈 예쁜 놈 하나 사다 주시오. 에이 이놈 쓸 놈은 한 놈도 없구나. 아침밥을 지어 먹고 흠노 배영을 내려간다. 허유허유 내려갈 적에 혼자 말로 군담 먼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좋은 집에 호가 사로 잘 사는디 나는 무슨 팔자가 안디 내 품이단 말이 웬 말이냐. 허명 폐명 내려갈 적에 백령 영혼이 무섭구나. 치어다 보니 대장 끼오 내려 굽어보니 숙정 배로구나 심산맹호 엄룡 같은 용자 부친 불로사령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갈 적에 그때여 파금보는 수던 사람비라 벌벌벌 떨면서 들어간다. 산문가래를 당도하니 그날싸 말고 죄인 취혈이 났던가 보다. 죄인 잡아들어라! 에이! 야단이 났지? 흥보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산채로 염내 대왕님을 찾아왔나 보다. 산문틈으로 가만히 들다 보니, 위엔 놈들이 너대장판이나 앞쪽 두드려 맞거늘. 흥보 안 마음에는 그게 다 돈 버는 사람인 줄 알고, 아따 그놈들 모녀와서, 고생하는 나만은 돈 수 여러 백냥 버는구나. 그 나도 한번 까고 업쳐볼 팍. 산문간에 가서 볼기를 딱 까고 업쳤지. 엊기지 들어온 필마사령 하나가 충충 나와보니 위원님이 볼기를 까고 업쳤거늘. 발질을 톡! 이게 뭐여? 매맞이로 왔구만. 매를 잘 맞나? 매라도 우스기는 매지. 아 이런 제기를 붙을 사서삼경 다 보아도 쪼쪼리 문자는 처음 듣는다더니만 아 산문간에 와서 볼기 까고 내 때려달라놓으면 변형 패판 중 재멸시. 그러고 있을 적에 사령들이 와 쏟아져 나와보니 그 중에도 흥부 아는 사령 하나가 있던가 보더라. 아 이거 박세훈 아니시오? 알아맞히고 알아맞혀 니 아이라 가디. 박세훈 이거 어쩐 일이오? 매 맞으러 왔지. 아 박세관 고라소 고라. 아 달가리 골지 사람 고라.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위엔놈이 박은보씨 대신이라고 했기요. 내 솜씨로 권장 열개 때려보내는디 흩다 그놈 탕착을 매잘 마시디다.
아이고 그놈이 어떡 그럼 생겼던가. 키가 땅짤막하니 모근은 주벅태기 쥐털 수염과 살이고 핀대코 발심발심하면서 헛다 그놈 몇잘 마시더라. 엇불까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가시오 마시오고 우는 바람에 우리 앞집 교수 예비라님이 알고 내 팔등거리를 해버렸구나. 번수네들 그리운가 수번이나 평안이어서 나는 간에 나는 간에 실청 밖으로 썩나서며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복은 너무 신세로다. 내 맞이로 오는데도 손재가 붙으니 이견이 웬일이냐. 내 집이라 들어가면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이 떡 싸주마고 달래지고 떡 달라고 우는 자식은 엿사주마고 달랜던디 돈지 있어야 바로 너지 금영 폐명 올라갈지 그때여 흥부 마누라는 영감 폐명 간지 후에 후원노 단어를 묻고 지성으로 비는 말이 비난이다. 하나님 전 비난이다. 평역 가신 우리 영감 내 한계도 아님 받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천만 축수도 비난이다. 비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널 바라보며 어찌하야 못 오는고. 배영령은 권장을 맞고 장도지나 서못 오나. 시대오다 욕을 보느냐. 아이고 어쩔 거나. 어찌가야 숨못 오느냐. 한참 일이 설리 울다가 막둥이를 업고 마중을 나와보니 흥보가

허멍 패명 울며 올라오지. 아이고 여보시오 영감, 어디 매맞으시면 장체나 좀 봅시다. 장체가 무엇이고 예편에 죽은 것이고 놔둬. 원 예편 내가 예지간이 밤새도록 방정을 떨어야지.

0: 시원하고 졸시고 지와자자 좋네 영감병영 간제 후거 후원 으라가 단어를 묻고 부대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하나님 전에 빌었더니 매안이 맞고 돌아오니 이런 정사가 또 있나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은데 얼씨구 얼씨구 졸씨구 흥보도 좋아라고 도구대 춤을 한번 추는디 얼씨구나 좋다 지워다 좋다 한참 이리 춤을 추고 놀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건 흥보 마누라의 말이었다 여보 영감 그런 그 허황한 소리 지혜발 믿지 말고 건너 말 가서 아주머니 댁이나 한번 다녀오시오. 형제간에 어찌 그리 보고 싶지도 않소? 아, 글씨 말씨. 어찌 형제간에 보고 싶지 않겠나마는. 만일 건너갔다가 형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전국 간에 다소간 주시면 좋으되 그 만일 보리를 주면 어떻겠는가? 보리라니까 흥보 마루라는 먹는 보리인지 알고 아이고 이 통에 보리 찾고 뭐 찾고 아무 것이라도 말만 주면 재택 아니요? 자네 그럼 보리 이름 다 알겠는가?
1: 알기를 이르겠어.
0: 어리 그러면 좀 주선기 해보소. 까보리, 통보리, 쌀보리, 늘보리, 범보리, 양찰보리. 이 지랄하고 있다시봐. 누가 그런 보리 말이가디? 자네 지리산 몽둥이 보리는 모르네 그리요. 그놈으로 날 탁 쐬리면 죽지 않겠는가? 속담이 내 맞는 것을 보고 보리 탄다고 그러니. 아이고. 형제간에 윤기가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대체 자네 말이 당연하니 나 한번 다녀옴세. 흥보가 차림차림을 차리고 건너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설이 아침 지운 날 발짝 쥐고 옆걸음 저 이리저리 건너갈지 혼자 말로 군다먼다 여러 해 못 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국 가는 주시더나 몽둥이로 때리려나 이리 생각 저리 근심 반단 의심 건너간다 놀보집을 당도하니 놀보 하인 마당쇠가 우르르르 나오더니 아이고 작은 서방님 아이시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오 나는 그대로 지냈다마는 너 고생이 어떠느냐 그러고 큰 서방님 성질은 전가로 어떠냐? 큰 서방님이요? 말씀도 마시오. 전에 서방님 계실 때보단 성질이 장리나 더 솟아십니다. 장리가 더 솟다니. 그 전에 서방님 계실 때보는 그 재앙을 모시면 걸대장만 오고 그러더니만은 지금은 재앙을 모시면 대전으로 바칩니다. 대전으로 바치다니. 돈에다 붓으로 쓰지요. 이것은 고기요, 저것은 배비요, 이건 떡이요, 술이요, 식혜요, 어동육서, 홍동백서, 좌포, 우효요. 싹 써가지고 울목에다가 줄러러니 늘어놨다가 새벽이면 영천순 맑은 물을 싹 씻어서 쬐엄지다 꿰빼듭니다. 아니 그럼 여태 선영을 굶겼더란 말이냐. 그렇지만은 내가 엊그제 왔다가 형님을 아니 배우고 갈 수도 없고 어쩌면 욕가 아내를 들어갔다 나갔다 한참 일이 할 적에 놀부가 영창을 가만히 바라보니 웬 그림자가 알른나는 어제 밖을 딱 내다본 즉 제 동생 흥보가 왔거늘 에께 이놈이 왔구나 시련 이놈이 나를 무얼 달라든지 무얼 얻으러 오든지 나를 괴롭게 하러 온 놈이니 내가 미리 앞 장문을 칠박고 개동굴령에 도둑지 신지침을 썩내가지고 대멧대로 제때를 부서지게 깨뜨리며 에헴 에헴 이런 때는 어느 놈이 날다리에 무얼 달라든지 무얼 얻으러 왔든지 나를 괴롭게 하러 온 놈이시면 이놈 능지 처참을 내리라 이런 사람 같으면 제사가 빗났으니 썩 나올 일인디 빌면 줄 줄 알고 빌로 한번 들어가 보는디 우르르르르 쫓아 들어가 영창 밑에 엎지며 아이고 형님 형님 동생 소인 무난이오.

똘보가 영창을 드르르르르르 열며 의관을 반드시 쓰고 견디시오. 아이고 형님 동생 흥보로소이다. 흥보 흥보. 작년에 쟁기지고 도망한 놈은 청보요. 또 꽹이고 도망한 놈은 홍보였다. 흥보 흥보. 금시 초문인디 나 과연 모르겠소. 아이고 형님, 형님 함자는 놀자 보자요. 아우 이름은 흥보 아니오 형님. 여보시오, 나는 5대차 독신으로 내려온 일을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디 날 보고 형님이라니. 당신 큰 망발을 해도 분수가 있지. 당신 질 잘 못 들었어. 이 놈의 똥으로 가서 물어보시오. 흥보 기가 막혀. 아이고 형님, 비난이다 비난이다. 형님 주전 비난이다. 인명이 제천이라. 설마 은돌 축설이 까만원 여러 끈이를 불모 논이 할일 없이 죽겠네다. 형님 슬하를 물러 나와 밤낮주야로 벌어서도 삼순구식을 할 수가 없고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점두로 그저 있고 그저께 하루를 문드러미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 이사오니 하지도 없이 다 죽겠소 형님. 쌀이 되면 탄만만 죽어 없이고 배가 뜨면 열말만 죽어 없이고 돈이 되면 삼십냥만 죽어 없이고 그 돈이어도 못하거든 찌갱이 남봉 운내라. 양단가르 주시거든면 지금 굶어서 죽을 처자 구원하여 살려낸 후에 이들한들 목 갚으며

0: 삼월이라 삼질날에
1: 강강술래
0: 소상강 기러기는
1: 강강술래
0: 올라간다 하적하고

0: 병이 들까 근심이요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술래야 마당에 장구가 놀고
1: 강강술래
0: 요랫집 마당에 기생이 논다
1: 강강술래
0: 또 새노새 젊어노라
1: 강강술래
0: 늦고 병들면 못 노나니
1: 강강술래
0: 젊어 청춘 놀아보세
1: 강강술래
0: 뛰어보세 뛰어보세
1: 강강술래
0: 억신 억신 뛰어

0: 만금산에 묻어놓고
1: 강강술래
0: 서푼짜리 너무 없네
1: 강강술래
0: 우리 정제 들으시고
1: 강강술래
0: 나무 빚 땅 이것만은
1: 강강술래
0: 세빚 땅이로

0: 각시선만 찾고 가네
1: 강강술래
0: 각시는 죽어져도
1: 강강술래
0: 골골마디 각시 이래도
1: 강강술래
0: 부모 형제 한번 가면
1: 강강술래
0: 우민할까 싸기 날까

0: 삼백한장 되길 안에
1: 강강술래
0: 나오던 3일 만에
1: 강강술래
0: 꽃생이가 내려오되
1: 강강술래
0: 새가 닦단 머리
1: 강강술래
0: 한 가닥을 찰나갔고
1: 강강술래
0: 생애띠에 전을 거니
1: 강강술래
0: 아리살살 잘 도나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을 합쳐 삼복이라고 하죠. 이때 더위가 얼마나 매서웠으면 엎드릴 복자를 써서 복날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라 더위를 잘 이겨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이었는데요. 오늘 뜨거운 삼계탕도 좋고 땀 흘리며 맛있게 먹고 기운을 돋았습니다. 그 한 그릇은 단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더위를 잘 이겨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이었는데요. 오늘 뜨거운 삼계탕도 좋고 시원한 콩국수도 좋습니다. 아니면 입맛도 드는 상큼한 초계국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로 한 그릇 천천히 맛있게 드시면서 스스로를 응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여름도 잘 지나가 보자 라면서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무령지곡 대취타입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무량지곡 대취타였습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 초복 아침입니다. 어릴 적 복날 아침이면 동네 어딘가에서부터 푹 고아낸 닭국물 냄새가 슬며시 퍼져오곤 했는데요. 큰 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닭을 삶고 마늘을 넣고 집집마다 방식은 조금 달라도 그 마음만큼은 비슷했습니다. 더위 먹지 말아라, 기운 차려라.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계절 먹을 것이 넘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더운 날 굳이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걸 먹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 말씀도 맞습니다. 복날이라고 해서 꼭 삼계탕만이 정답은 아니죠. 그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몸이 반가워하는 것, 그런 음식으로 한 그릇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늘 거창한 다짐으로만 버텨지는 건 아닌데요. 시원한 냉면 한 젓가락, 잘 익은 수박 한 조각에도 사람은 다시 기운을 얻지 않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에 대해서 좀 응원을 하시고요. 올여름 건강하게 이겨내자고요. 수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네. 이 시간 문물의 발달 이면에 남아있는 추억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밤매기 비나리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조윤희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 음반 속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하나씩 꺼내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명인의 시조 김영기 편입니다. 평생 시조와 가곡의 품격을 지켜온 김영기 명인의 목소리로 조선 후기 문신 신흠의 시조 노래 삼긴 사람을 함께 감상해 볼까 하는데요. 제목부터 참 인상적입니다. 노래 삼긴 사람. 말 그대로 노래를 만든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신흠은 이 작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를 처음 만든 사람도 얼마나 시름이 깊었으면 말로는 다 하지 못하고 노래에 마음을 실었을까. 그리고는 정말 노래가 시름을 풀어주는 것이라면 자신도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노래가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인데요. 오늘 노래를 들려줄 김영기 명인은 국가 무형유산 가곡 예능 보유자로 평생 우리 가곡과 시조의 정통맥을 이어오신 분입니다. 절제된 호흡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는 김영기 명인의 목소리와 노북래 명인의 대금, 홍석복 명인의 장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담백한 멋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기 명인의 노래로 조선 후기 문신 신음의 시조 노래 삼긴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대금의 노북래, 장구의 홍석복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노래에 실어 보내는 일.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검은고아쟁 산조 병주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은고의 원장현, 아쟁의 박종선,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검은고 아쟁 산조병주였습니다. 검은고의 원장현, 아쟁의 박종선,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여름철 장보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괜히 바빠지지 않나요? 생선이나 달걀은 얼른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야 할 것 같고 또 아이스크림 녹을까 걱정되죠. 실제로 여름에는 장을 보는 순서와 집까지 오는 시간이 식재료 신선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생선이나 어패류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편이어서 장보기에 마지막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채소나 가공식품을 고른 후 생선과 조개류는 맨 마지막에 담아 가능하면 빨리 집으로 오는 것이 좋습니다. 보냉백이나 아이스팩을 함께 쓰면 이동 중 온도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 집에 오시면 냉장이냐 냉동이냐에 따라 바로 재료를 구분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달걀을 주의해서 다루셔야겠습니다. 달걀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온에 오래 있었다면 상태를 잘 살펴야 하고 또 하나 조심할 점은 달걀을 만진 손과 조리 도구입니다. 날달걀을 깬 뒤 같은 손으로 채소를 만지거나 같은 도마와 그릇을

속쓰게 되면 오염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만진 뒤에는 손을 바로 씻고 그릇이나 도마도 바로 세척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삶은 달걀이나 달걀 지단이 들어간 김밥, 또 달걀 샌드위치 같은 음식도 여름철 실온에 오래 두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술상 차려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보와 북의 조순애입니다.

걸 어이 살구나. 내가 이리 사지 말고 두려운지 말고 피해 복을 빼어서 죽고

향단아 불쌍일이 가져오느라 술 한 잔을 부어들고 애소 도련님 약주 잡수 금일 송군 수진친이 술이나 한 잔 잡수시오. 도련님이 잔을 들고 천하의 모든

깊이 깊이 두었다가 날 본 듯이 두고

0: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과 술상 차려였습니다. 소리의 박보와 북의 조순애였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단가 영녀 과객인데요. 소리의 김소희, 북의 이정업입니다.
1: 영녀 같은 천지간음 손님 같은 광은이라 천지가 조판된 후 영혹을 문양채사

내 인생이 다를 순간 꿈 같은 진세명에 헌신같이 다 버리고 차라리 명산순회 해보

봉대류 그 손순 형세.

요. 도뻗드 열매기다 서북으로 말아

나뭘 바라보니 삼천리 굳은 산하 금굴 둘러쓰니 천보 금탕이 아니냐 죽장을 다시 짓고 산을

소중한 임장군을 배웁나든 송천강을 건너서니 백상 누가 여의 기록구나 웃노라 지르볼도야 고금산이랴리라 청천간기 잘 흘러 부르는데 수

내 애에게 시든 곳 역산동대에 흐르러진 방울과 꽃가그 살을 놓고 술을 무한히 먹은 후 묘향 사료를 들어 가니 산명수의 깊은 곳에 기화그조 조아립다워 배로 쳐 흔지

0: 보자.
1: 1부 마무리 곡 듣고 오셨습니다. 단가 영녀 과객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의 이정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풍경 소리 함께 하시고요. 수요일 코너죠.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를 통해서 지나간 추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어린 손주를 키우느라 바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아직 말도 서툴고 오래 앉아있기도 어려운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연 축제가 마련돼 있던데요.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26 경기 영유아 공연 페스티벌 엄마랑 아기랑입니다. 이번 축제는 어제 7월 14일에 시작돼 오는 25일까지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과 컨벤션홀, 갤러리 등에서 이어지는데요. 36개월까지의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가족 참여형 행사입니다. 일본, 벨기에, 체코, 리투아니아 네 나라에서 온 영유아 전문 공연단체가 참여해서 모두 네 편의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총 16차례 공연이 마련됩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권장 연령에 맞춰 소리와 움직임, 빛과 감각을 천천히 만날 수 있도록 꾸며진다는 점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공연뿐만 아니라 100% 재활용 종이상자를 활용한 체험 전시, 친환경 종이 놀이터도 마련되고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어린 손주를 키우는 아들, 딸, 또 며느리나 사위가 있다면 이런 행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생애 첫 공연의 기억이 될 테고요. 부모에게는 아이와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될 겁니다. 7월 25일까지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엄마랑 아기랑 소식,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작 노래 들려드리죠. 노래에 안정합니다.

안정아의 노래로 들려드린 자장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경기민요 는실타령을 주제로 한 가야금 중주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는실타령은 닭, 개, 봉황, 명맥이, 두견 등 여러 날짐승과 동물을 차례로 엮어가며 부르는 경기민요입니다. 이 곡은 그 는실타령의 흥겨운 타령조 선율을 바탕으로 25연 가야금의 맑고 풍성한 음색을 더해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초복 아침 복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닭 한 마리처럼 우리 소리 속에 담긴 생기 있는 울림을 가야금 중주로 만나보시죠.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는실타령을 주제로 한 가야금 중주곡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능실 타령을 주제로 한 가야금 중주곡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의 경기 가야금 앙상블이었습니다. 잠시 후엔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이어드리죠. 계림의 아침 듣겠습니다. 노래의 안수련입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땐 사치품이었고 이제는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 된 선풍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산책길에도 손에 조그만 선풍기를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온 식구가 선풍기 한 대 앞에 모여 앉아서 이제 내 쪽으로 바람이 온다 온다 하면서 선풍기 회전판만 바라봤는데요. 요즘은 그 바람을 각자 하나씩 들고 다니는 세상이니까 말입니다. 선풍기가 귀하던 시절의 여름밤은 지금보다 훨씬 길고 고단했었죠. 1920년대, 30년대 한여름밤 서울 골목엔 이런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원차를 돌던 순사가

길가에 누워서 자는 사람을 깨우는데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주무세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길에서 잤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더워서입니다. 정말 더워서 그랬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집은 방 하나에 서너 식구, 방 안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추위는 솜잎을 덮고 옷을 껴입고 화룻불 곁에 앉으면 버틸 수 있는데, 이 더위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여름철 집안 풍경을 떠올리면요. 아버지들은 흰 러닝 셔츠 하나 걸치고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서양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반복되는 부채질을 기계가 대신 해준다면, 그러한 생각이 선풍기의 시작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풍기는 전기선, 즉 전기부채로 불렸습니다. 특급 호텔, 고관대작의 사무실, 부잣집 안방, 극장 같은 곳에나 놓이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더위도 무섭지만 전기세가 더 무서웠거든요.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신민요, 어부사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노래의 선영숙입니다.

신민요 어부사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선영숙이었습니다. 겨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산 선풍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입니다. 처음 나온 국산 선풍기는 지금 눈으로 보면 꽤 투박했습니다. 소리도 크고 바람도 거칠고 무게도 제법 나갔습니다. 밤에 틀어놓으면 윙 하는 소리가 잠을 방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 바람 한 줄기가 한여름밤에는 구원이었죠. 아이들은 선풍기 앞에 얼굴을 대고 아 이렇게 소리를 냈죠. 그러면 바람에 목소리가 떨리면서 로봇 소리처럼 들리는 그 장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 선풍기는 더 많은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싼 물건이어서 한 집에 여러 대 있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한 대였죠. 그 한 대가 거실에도 갔다가 안방에도 갔다가 공부방에도 갔습니다. 선풍기 하나가 집 안을 순회 공연했었죠. 그러다 선풍기는 점점 똑똑해졌습니다. 타이머가 생기고 리모컨이 생기고 바람 세기도 부드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스탠드형, 벽걸이형, 천장형 모양도 다양해졌습니다. 사실 선풍기는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기계는 아니죠. 땀이 마르면서 내 몸의 열을 빼앗아 가도록 도와주는 물건인데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곳에서는 선풍기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그 시원한 공기를 돌려야 합니다. 부채 바람에서 전기 부채로, 전기 부채에서 온 식구가 함께 쓰던 선풍기로, 그리고 이제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손풍기. 참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오늘도 더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물도 자주 챙겨 드시고 또 아끼지 말고 선풍기 시원하게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바람 하나가 사람을 살릴 때가 있으니까요. 자, 음악 듣습니다. 바람이 분답니다. 연주의 한태주입니다.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연주의 한태주였습니다. 오늘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이 시간에는 여름철의 필수품, 선풍기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인데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람과 나뭇잎의 대화인데요. 이 곡에서 연주되는 악기 중 우리나라 소금과 소리가 비슷한 악기가 있습니다. 반수리라는 악기인데요. 이 반수리는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연주되는 대나무 필입니다. 가야금의 백인형, 반수리 연주의 밀란드 다테입니다.

바람과 나뭇잎의 대화, 오늘의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가야금의 백인형, 반수리 연주의 밀란드 다테였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면서 또 주문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밤사이 비가 무섭게 쏟아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긴장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워 죽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오늘은 이렇듯 사나운 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는 폭염 아니면 폭우,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극단적인 날씨 탓에 자연스레 서로의 안부부터 챙기게 되는데요. 지난 밤 다들 별일 없으신가요? 무엇보다 사람 다치는 일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구이임의 연주와 노래로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그래도 어젯밤 오늘 새벽보다 많이 비구름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호우특보도 해제됐고요. 내륙에는 약한 비구름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아직은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비가 오면 좀 덜 더워지려나,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려나 이런 거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았었는데 어젯밤에는 비가 너무 무섭게 내리니까요. 이야, 이거 걱정이다. 뭐 무더위 좀 뭐 꺾인다고 좋아할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계신 곳은 날씨는 어떤지, 밤사이에 별일 없으셨는지, 오늘 아침 눈 뜨면서 지금까지 궁금해했습니다. 짧게라도 안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잘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초복이에요. 삼계탕집 불나는 날인데 요즘은 또 뭐 꼭 초복날 삼계탕 먹어야 되나? 내일 먹지

뭐 이렇게 좀 유연성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또 복날에 뭐라도 챙겨 먹는 게 내 몸에 대한 의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철 과일 포함해서 초복인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음식으로 복다림 준비하고 계시는지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나눠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리 연주 오다네의 소리로 동백타령 듣습니다.

오다네와 두 번째 다리와 함께한 동백 타령에 이어서 써니힐의 노래, 하림의 아이리쉬 휘슬 연주가 돋보이는 만인의 연인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초복입니다. 초복에 뭐 드시는지, 복다림 음식. 4723님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초복이니까 삼계탕입니다. 어제 저녁 미리 끓여둔 것으로 오늘 아침 먹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밥상 사진도 찰칵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맛있겠네요. 밑반찬도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3472님 도봉구는 어젯밤 굵은 빗줄기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초복인 오늘 토종 닭백숙 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아주 아주 맛있게 하거든요. 백숙 먹고 저녁 때는 여우락 페스티벌 공연 보러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하림, 구이임 두 팀이 함께 공연을 만드는데요. 저는 어제 현장 가서 리허설 봤는데 와, 진짜 멋져요. 정말 멋집니다. 이 하림씨 아니면 구이임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런 아주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꼭 가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재미나게 즐겨주십시오. 일산멋쟁이님 어서 오십시오. 점심에 추어탕 한 그릇 해야겠네요. 복다림 음식으로 라고 하셨어요. 아, 추어탕도 맛있는 집 가면 끝내주죠. 저기 남태령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추어탕집 있는데 요즘 거기 장사하나 모르겠어요. 자, 계속해서 이런 사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난밤 비 많이 왔는데 여러분 계신 곳에

상황은 어떤지, 나 무사하다, 나 건강하다라는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곁들여서 복다리 음식으로 오늘 초복인데 뭐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동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손준호와 조화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은 꽃이 되고 듣습니다.

손준호와 조화의 연주와 노래로 사랑은 꽃이 되고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억수의 노래였습니다. 사랑가. 사랑가에도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청취자 여러분, 복날인데 뭐 무엇을 드시려고 하시나요? 그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신미숙님, 남편은 닭 볶음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주고 저는 삼계탕 그 봉지에 들어있는 거 따뜻하게 데워서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요. 자야 되는데 창호에 들은 햇살 안 들을 수 없어서 눕방으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계십니까? 왼쪽으로 누워 계십니까? 반드시 누워 계실 수도 있겠네요. 아, 5220님,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밤새 열대야로 뒤척이다가 새벽 월드컵 경기 보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더워서 불 안 쓰는 음식으로 주로 먹었었는데 오늘은 초복이니까 복다림 해야겠죠. 닭곰탕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자 썰어놓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에어컨 꼭 틀고 요리하십시오. 너무 더워요. 무덥습니다. 비 내리고 나면 또 그 습기 때문에 더 더위가 느껴지실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새벽 월드컵 경기 저도 봤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중결승전. 와, 근데 축구에서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물샐 틈 없는 수비를 해버리니까 세계 최고의 공격력을 가졌다는 그 팀이 너무 당황하고 결국에는 뭐 2-0으로 졌죠. 네, 수비 잘한 팀이 이겼고요. 자, 내일도 아르헨티나 그리고 잉글랜드의 4강전이 있는데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월드컵도 4년에 한 번인데. 자, 계속해서 이문의 소리로 돈돌라리 듣습니다.

이기문의 소리로 돈돌라리 함께 들어봤고요. 첼로 가야금의 연주로 한양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복다리 음식 얘기하고 있는데 7406님 저희 집은 복날 치킨을 먹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말씀하시는 거죠? 혹은 양념치킨. 초딩 입맛인 남편이 물에 빠진 고기를 안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좋아라 하죠.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0021님 복다리미 뭔가요? 그런 거 잊고 산지 오래됐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마트에서 파는 봉지 삼계탕이라도 사다 먹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남들 다 아는데 하는데 또 안 하기도 못하니까 요런 정도 드시는 거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58초 지났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대표 브랜딩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입니다. 올해는 판소리에다가 줄타기, 사자놀이, 판굿 등 다채로운 전통 연희를 더해서 더욱 흥겨운 놀이판으로 꾸며지는데요. 그 가운데 추담 홍정택 명창의 외손녀, 김세미 명창의 추담제 수군가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은 8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고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새싹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0: 응.
1: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셔요?
0: 알죠. 1부 내내 초복 복다리 음식 얘기했잖아. 창호도 이따가 삼계탕 먹으러 간다면서?
1: 네. 그래갖고 지가 오늘은 초복에 많이 먹는 삼계탕 퀴즈를 갖고 왔어요. 노래 먼저 들어보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복나람은 역시 삼계탕이쥬. 바로 문제 드려요. 삼계탕의 삼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번 세 가지 색깔의 삼, 2번 삼겹살의 삼, 3번 인삼의 삼, 4번 삼촌의 삼. 아, 진짜 피디님, 삼촌이 여기서 왜 나와요? 암튼 이게 들어가야 삼계탕이고 안 들어가면 그냥 닭백숙이죠. 이제 아시겠죠?
1: 네, 오늘은 창우가 초복을 맞아서 대표적인 초복 음식이죠, 삼계탕에 관한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아, 노래 좋다. 자, 노래 속 삼계탕 이름 속에 삼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것이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창호 말대로 이게 들어가야 삼계탕, 없으면 뭐 그냥 닭백숙인 거잖아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세 가지 색깔의 삼, 2번 삼겹살의 삼, 3번 인삼의 삼, 4번 삼촌의 삼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자, 흥보가 중 비단 타령을 듣는데 박근영의 북장단이고요. 소리 하시는 분 성함이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전인삼의 소리로 듣겠습니다.
1: 밤 두 채통이 쫙 벌어지니 밤통 속에서 왠가 비단이 나달아 나오는디. 비단이 어저께 많이 나달아 나오든지 비단 이름도 모르겠고 그저 흥보만우래가 되게 알았던가 비단 이름을 각가지로 한번 불러보겠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왠가 비단이 나와.
2: 할수고
1: 요감부 상삼백차 반뜻 떴다의 기왕단 고서대의 악영부 역성의 미가 월광단 서왕어여여여 신나거든 천도문 천하지옥 산천 조목 그려내던지 도문 풍진을 시르르르르니 탑평관 모느 대원단 등대상 소천하의 공부대하의대단이오 남양 초장하 경종은이 천하가 영웅의 와룡단 은불타령을

0: 대한 구강이 많다고도 우리 볼 수. 내번내과 헐렁한 기독수공방의 상사당 근방과 걸방 갑부다지 국화가 세금 완전 조화를 중풍의 공단이 심김상과 성김간에 무서웁다 호피라 석이종은이한테 인정 있는 조사 보기다나 목수자는 시그를 보초거공 초단 저하리게 좋은 송죽단 두드러 굽박은 말굽장단이요 서부렁성장 세세발 능단 봉거구름단 흑공단 백공단 한산모수 송아세기묘 저 사홍사 두거은요 우리 사주 방마주 해남포 봉기남성은 전남포까지 그저 구역 빛낯 피단이 따라와 아이고 영가 아이고 난 이제 숨이 가빠서 못 세웠어 대저 이 비단을 어쩔 것이오 가 마누라가 나한테 시집온 연으로 비단 옷 한벌 못 얻어 입어봤으니 그 무슨 색이 좋든가 한번 골라보시게 아이고 영감 그저 나는 송화색 저고리에다가 삼회장 지어 입으면 제일 좋아요 아그 촌뿐이라 어쩔 수가 그만 그려 아이고 영감도 아 영감은 어디 살갔대 나보고 촌사람이라 그래 그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디냐 그 나는 각근을 하나 망근색이를 하나 그 껌도 않는 흑공단이 제일 좋대. 존놈 챙겼어. 그럼 어디 영감부터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재려봅시다. 그래봅시다. 흑공단 망근, 흑공단 각근, 흑공단 두루메기,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바지, 흑공단 보석, 흑공단 머리끈, 흑공단 대인, 흑공단 얼로선 수건을 들고 땅에서 대호사. 영감, 영감은 말이오 글로 체내놓은 게 영악 없는 그 까마구 새끼 모양이야. 옛기사. 아 까마구면 까마구지 또 새끼는 뭐요? 어디 자네 한번 체내보소. 그래 봅시다. 흥부 마누라 재린다. 흥부 마누라 재린는디 송화색으로 재린다. 송화색 땡기 송화색 저거리. 송화색 정말 송화색 단 송화색 고산 송화색 속속과 송화색 그리고 송화색 주머니 송화색으로 손수건 흔들고 땅에서 대맵시
1: 전인삼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흥보가 중 비단 타령 들려드렸습니다. 창원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초복을 맞아서 대표적인 초복 음식 삼계탕에 관한 퀴즈를 드렸습니다. 삼계탕의 삼은 무엇인지 맞히시는 문제. 보기 다시 드리면 1번 세 가지 색깔의 삼, 2번 삼겹살의 삼, 3번 인삼의 삼, 4번 삼촌의 삼 이렇게 보기를 내게 드렸습니다. 7845님 오늘 점심으로 직원들과 삼계탕 먹을 예정입니다. 모두 삼계탕 먹고 몸보신해서 더운 여름 잘 이겨냅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니까요. 0897님 닭백숙을 너무 자주 해요. 식구들이 싫어하죠. 인삼을 넣은 삼계탕으로는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양가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닭백숙을 왜 싫어할까요? 그 맛있는 것을 아마도 식감이 너무 물컹물컹해서 그럴까요? 그냥 마셔도 되는 정도로 물컹물컹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막 누룽지 삼계탕 그런 걸 좀 응용해가지고 누룽지 같은 거 좀 넣어보시면 어때요? 아삭아삭 씹는 맛이 있으면 식구들이 좋아할 수도. 아까 앞서서 직원들과 삼계탕 드실 거라는 사연 주신 분도 계시는데 아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6823님 1번 삼계탕 정답이고요. 오늘 회사에서도 삼계탕 나온다 그러고 저녁에도 엄마가 삼계탕 한다고

0: 그러고. 그러네요. 다들 삼계탕 먹는 날이라서 준비를 많이 하실 텐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가도 그거, 저기 가도 그거 일 수도 있겠습니다. 0632님, 화물차에서 창어회들이 냇살 볼륨 크게 올려놓고 배송 도우러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그래도 빗길이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고 배송 잘 하시기를 응원드리고, 또 복다림 음식도 꼭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창어로부터 퀴즈 정답 무언지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인삼의 삼이었어요. 근데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이.
1: 엄마는 인삼이 몸에 좋다고 자꾸 먹으라는데 지는 좀 써가지고 좀 거식이에요.
0: 그지. 삼촌도 그랬던 것 같아. 인삼이 너무 써서 잘안 먹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있잖아? 크니까 더 먹을만 하더라.
1: 그류? 그럼
0: 그류.
1: 지는 한 20년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3123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7550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7845님, 유산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3123, 7550, 7845. 세 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빗길인데 조심히 가라.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이유나의 노래 삼계탕 타령 듣습니다.

그때요 몸보신 한 양으로 삼계탕을 끓일지 성!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어의 드리는 쌀 2부 첫 곡은 전병훈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사철가였습니다. 자, 청어의 드리는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8초 지났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남들과는 구분되는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 이 말이 쉽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예술가들,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도 딱 들었을 때 이건 누구네, 이건 누구 노래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소라 씨는 굉장히 특별한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딱 한 두 음만 들어도 이거 이소라 씨 노래잖아, 이소라 씨 목소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소라 씨가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드라마 OST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지리산, 스리생 이런 OST에서 가끔씩 새로운 노래들을 들려줬었고요. 매년 한두 번 정도 단독 공연을 하죠. 그 외에는 거의 창작곡 발표를 안 했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라는 한여름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요. 이 노래 만든 사람이 잔나비의 최정훈, 김도형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작곡과 편곡을 맡았고 이소라 씨가 작사를 했는데요. 이 잔나비도 대단한 것이 웬만한 노래 이소라 씨가 부르면 다 이소라화 되어버리거든요. 저도 뭐 이소라

씨 작곡해서 준 곡이 있지만 제 느낌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이 노래 들으니까 이소라의 곡은 확실하지만 잔나비 느낌도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자신들만의 작법을 완성해 놓은 팀이 바로 잔나비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잔나비 감성의 동화적인 분위기, 이소라의 가사가 만난 코끝 찡한 이별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듣고 왔습니다. 5220님, 요즘 라디오 DJ 하세요? 2시부터 4시라고 하셨네요. 찾아보니까 안영미 씨가 진행하는 그 N본부 프로그램 스페셜 DJ를 지금 하고 있네요. 이소라 씨가. 그러니까요.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바투의 상사디아 드려야 됩니다. 자.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만나볼게요.

0: 이들을 모아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직 또 비 와요?
1: 꽤 오는 것 같아요.
0: 언제 그치나.
1: 오는 길에 저 또 사고도 발견했는데.
0: 그래요.
1: 네, 진짜 오늘도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0: 맞습니다. 사고 나지 않게 안전운전 하시고, 또 사고 때문에 출근길 더뎌질 수도 있으니까요. 좀 일찍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RR뉴스 첫 번째 이야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두고 정부 차원의 논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건부 하향 쪽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조건부 하향.
1: 네.
0: 몇 세로 늦춰지는 건지 낮춰지는 건지 또 이 조건은 어떤 건지 살펴봐야겠네요. 네.
1: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하향이라는 거는
0: 예.
1: 연령을 낮추긴 낮출 건데 다 낮추는 건 아니고 어떤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이고요.
0: 예.
1: 지금은 만 14세 미만이에요.
0: 오호.
1: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이렇게 기준을 잡는데 요거를 예.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춘다라는 방안입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0: 예.
1: 이제 또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소년원에 세 차례 이상 송치되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한해서 촉법 기준을 만 13세로 요때는 한 살 낮추자라는
0: 예.
1: 내용입니다.
0: 오.
1: 그리고 그동안에도 원래 두 달 동안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가동이 됐었어요.
0: 예.
1: 그래서 여기서 막 토론을 열심히 했던 거죠.
0: 그랬군요.
1: 예, 그래서 나왔던 게 연령 기준을 낮추지 말자. 그대로 가고 대신에 이들을 교화하는 쪽에 계몽하는 쪽에 많이 신경을 쓰자라는
0: 예.
1: 쪽으로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내놓은 촉법 기준을 낮추는 게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는 협의체 권고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가는 건데
0: 예.
1: 아무래도 그 들끓는 시민 여론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론만 반영하기에는 어떤 현실적인 여건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충안을 마련한 게 연령을 낮추되 조건부로 간다라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때문에 그걸 악용한 범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는 촉법 기준 나이를 낮춰야 되지만 그 외에 고려할 것들이 이 토론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1: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0: 예.
1: 그런 거는 그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일부라고 하더라도 어떤 나 촉법인데 뭐
0: 그죠.
1: 이제 잘못해놓고
0: 예.
1: 촉법을 악용하는 그런 악질적인 경우들 이런 것들이 또 뉴스가 이제 크게 보도가 되고 눈에 띄다 보니까
0: 예.
1: 국민적으로 저게 저렇다고 봐주는 게 말이 되냐. 요즘 애들이랑 예전 애들이랑 연령 기준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
0: 그러네요.
1: 막 이런 여론들이 올라왔던 거죠. 그러나 또 연령을 낮추지 말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보면은
0: 예.
1: 덴마크가 이런 사례가 있대요. 연령을 낮췄다가
0: 오호.
1: 여기 부작용 나서 다시 올렸거든요.
0: 그래요?
1: 오히려 재비행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되돌린 그런 사례가 덴마크에서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연령 낮추는 게 실질적인 효력은 없더라라는 지적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 볼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소년원 과밀 수용 같은 것들.
0: 예.
1: 지금 어른이 들어가는 감옥도 구치소도 과밀 수용이 문제인데
0: 오호.
1: 소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근데 이런 게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령 기준부터 낮춰서 무조건 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0: 예.
1: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두 달간 수기 토론을 했다고 했잖아요.
0: 예.
1: 이걸 하면서 그 토론 전후로 의견이 바뀌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0: 처음에는 좀 감정적으로
1: 네.
0: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강경했던
1: 네.
0: 분들이 요모조모 살펴봤더니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네. 그런 입장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1: 맞아요. 그 우와. 비율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토론이 길어질수록 무조건 낮추자라는 의견이 옮겨갔습니다.
0: 예.
1: 그냥 그대로 가자. 혹은 조건부로 하향하자. 라는 걸로 간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뭐 전문가 설명도 듣고 토론도 거치고 하면서 좀 더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군요. 그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 거고, 그래서 현행 유지

0: 하자라는 의견이 토론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을 또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뭔가 기사화하기에는 이슈화하기엔 이게 쉬워요. 네. 뭐 숫자 만 14세, 만 13세, 만 12세 이렇게 하는 띄우는 건 쉽지만 연령이나 그런 숫자에 매몰될 게 아니라
1: 예.
0: 어떤 경찰 조사 권한이라든지 피해자 진술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지 가족치료 명령이라든가 뭐 가족 분리 이런 것들 어떻게 할지 촉법소년 제도 전반을 손보는 게 꼭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정부 안에도 이런 게 들어 있어요.
1: 그렇군요.
0: 이게 정해진 건 아니라서 또다시 수기 과정 거칠 건데 이 안건이 어떻게 상정되고 논의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함께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국내 대형마트의 한 축이었던 홈플러스가 창립 29년 만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희 RR 뉴스에서도 이 소식 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전국 주요 점포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고 해요. 직원들과 소비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0: 네, 뭐 저는 직원도 아니고 소비자일 뿐이지만 당장 아쉽긴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미 홈플러스는 지난 5월 달에 37개 점포가 영업을 멈췄고요.
1: 음흠.
0: 그나마 남아있던 핵심 점포들마저도 사실상 셔터를 내리게 됐습니다.
1: 예.
0: 홈플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됐다. 상품 대금도 못 내고 전기 수도같이 기본적인 매장 유지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1: 아.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0: 돈이 없다는 건데
1: 예.
0: 실제로 그 전국 물류센터 두 곳하고 배송 차량 운행도 멈췄어요. 그러면서 매장의 물건 공급 자체가 끊겼고 또 공과금 오래 밀린 일부 점포 같은 경우에는 오는 16일부터는 단전 단수까지도 예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1: 예.
0: 네, 이번 사태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은 아니죠. 우리 RR 뉴스에서도 뭐 다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홈플러스가 원래 그 1997년이었어요.
1: 예.
0: 삼성물산이 대구에 1호점을 열면서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IMF 오고 하면서 영국 테스코라는 곳에 경영권이 넘어갔어요.
1: 예.
0: 그러다가 그래서 이 테스코 간판 달린 것까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1: 기억나요?
0: 네, 네. 계실 것 같아요. 2015년에는 이 테스코에서 다시 MBK 파트너스라는 곳에 팔렸는데 이 MBK 파트너스는 유통기업이 아니고
1: 네.
0: 뭐 마트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사모펀드.
1: 전문성 없이 그냥 네. 돈 벌자.
0: 네.
1: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0: 좀 비약 넣어서 조금 얘기하자면은 네. 돈으로 돈 벌고 돈 놓고 돈 벌고 임대하고 뭐 돈 이런 식인 건데.
1: 그 다음에 돈 충분히 벌었다 싶으면 빠져나가고.
0: 네.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생각하면은 이 사모펀드에 대한 좀 그 안 좋은 기억이 아주 크게 남아 있죠.
1: 예.
0: 그래서 정서상 사모펀드는 나쁜 곳이야.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MBK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인수 자금 구조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1: 예.
0: MBK가 이제 처음에 사들일 때 홈플러스 사들일 때 조달한 돈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돈이 2조 2천억 원밖에 없었고요.
1: 오, 근데 매입 자금은 7조 2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0: 네, 그래서 5조 원 빚 주로 끌어당긴 거죠.
1: 아, 끌어당겨서.
0: 네, 네, 그렇게 한 건데 이후에 홈플러스가 어떤 식으로 요거를 메꾸냐면
1: 예.
0: 점포 팔고 현금화하고 그래서 빚 갚고 예. 그런데 뭐 부동산 자산 팔아서
1: 예.
0: 이득을 취하고 요게 맞을 것 같지만 홈플러스라는 곳은 정체성은 마트잖아요.
1: 그렇죠. 예.
0: 네, 유통기업인 오. 건데 자꾸 이제 사고 팔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트로서의 경쟁력을 잃었다.
1: 아, 경쟁력을 강화시켜도 이게 뭐 워낙 이제 또 유통 쪽에는 치열하니까요, 경쟁이.
0: 그럼요.
1: 예, 될까 말까인데 그 홈플러스 안에 있는 작은 점포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아예 팔아 버려.
0: 그렇게도 했고 예. 그리고 홈플러스 커다란 그 건물을 보시면
1: 예.
0: 다 목 좋은 곳에 있어요.
1: 아, 맞아요. 네.
0: 아주 입지가 중요한 곳에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걸 통째로 또 이제 파는 거죠.
1: 팔기도 하고.
0: 네.
1: 아이고.
0: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정말 입지가 아주 알짜배기인 곳들부터 좀 팔기도 했어요.
1: 예.
0: 근데 그 사이에 뭐 쿠팡 커졌죠. 뭐 이마트라든가 이렇게
1: 성장했죠.
0: 뭐 네. 네.

0: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홈플러스는 어떤 성장 기반을 전혀 닦아두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영업 손실이 이때부터 날로 불어나면서 지난해 3월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회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 예.
0: 상황이 더안 좋아져서 예, 결국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일까지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 마련해 오면 회생 이거 다시 검토해 보겠다. 법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1: 5일 남았는데요.
0: 네. 근데 MBK가 그럴 의지가 있느냐?
1: 아하.
0: 예. 없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요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소비자, 그리고 직원들. 예. 여기 매장 들어가신 분들.
1: 그니까요.
0: 이게 문제인데, 휴업 발표도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회사가 오전 10시쯤에 휴업을 발표를 했는데 10시면 이제 매장 문 열고 준비할 때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이것조차 모르고 출근을 한 거예요.
1: 와.
0: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얼얼하겠어요.
1: 당황스럽겠네요.
0: 그래서 문까지 열었다가 본사 지침 받고 막 손님 들어오고 손님도 모르고 갔으니까
1: 예.
0: 그래서 카트로 급하게 막 입고 막고 이런 점포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은 항의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홈플러스 상품권 갖고 계신 분들 이거 못 쓰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는 파산과 청산 수순을 밟게 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고요.
1: 예.
0: 그래서 국내 유통업계 지형을 다시 한번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직원들의 일자리, 또 협력업체, 지역 상권까지 이게 줄줄이 연결되어 있을 텐데 걱정됩니다. 요즘 따라 그 기업들의 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0: 네.
1: 또 사회적 책임, 뭐 거버넌스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고 화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인데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와 유가족이 함께하는 공동 추모식이 열린다고요.
0: 네, 3년 전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부실했던 제방이 무너졌고 지하차도가 침수됐죠.
1: 예.
0: 14명이
1: 어후.
0: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1: 너무 놀랐죠.
0: 오늘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열게 되는데요.
1: 예.
0: 그동안 유가족 생존자 협의회하고 시민단체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추모식을 해왔지만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예.
0: 이런 3주기 맞아서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그 충북대학교 심리학과하고 TVN 충북교통방송이 오송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 변화를
1: 예.
0: 3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했던 피해자 비율이
1: 예.
0: 참사 일어나고 넉달 뒤에 했던 비율이 거의 70% 나왔는데
1: 예.
0: 올해 지난 5월에도 60%대였거든요.
1: 어우.
0: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참사 일어나고 넉달 뒤에 너무 고통을 호소했던 분들이
1: 예.
0: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다. 뭐 이분들이 치유가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1: 네.
0: 그대로다라고 할수 있는
1: 아이고.
0: 거고요.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61%로 나타났습니다.
1: 이런 일에는 시간이 약 아닙니다. 네, 제대로 된 치료와 또
0: 네.
1: 그런 사고에 대한 뭐
0: 트라우마,
1: 사과와 이런
0: 예.
1: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0: 맞아요.
1: 생각돼요.
0: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1: 예.
0: 그 매년 폭우철이 올 때마다 이 참사가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1: 그니까요.
0: 그래서, 그럼 3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거 감시해 주셔야 돼요.
1: 맞아야 돼요. 아주
0: 네.
1: 그렇습니다. 네.
0: 잊지 마라. 우리가 항상 어떤 사회적 참사 이런 거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게 정치적 메시지 이게 아니고 국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달라라는 거죠.
1: 예.
0: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1: 예.
0: 좀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진입 통제 기준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1: 예.
0: 원래는 그 최대 심수심이라고 해서 15cm 기준으로 해서 그 차단을 하는 건데 5cm로 크게 줄였고요. 또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하차

0: 또 침수 사고 재발을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뭐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이제 중부 지역 수도권에 비가 되게 많이
1: 많이 왔잖아요.
0: 내렸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하차도하고 하상도로를 어제 퇴근길에만 선제적으로 통제를 한다고 했었고 지난주에 또비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들도 있어서 사전 점검 강화합니다. 또 상습 침수 지역의 빗물받이 배수로도 반복적으로 점검을 하고 물의 흐름을 막는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1: 네.
0: 이런 것들 뭐 공무원들, 지자체,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쓰레기 버리면 이제 배수로 막히잖아요.
1: 그죠.
0: 그런 거 항상 문제 되고 거기에 또 쓰이는 비용이나 인력도 많기 때문에 우리도 한명한명 이제 또 노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비 피해가 없도록 집 안팎으로 잘 살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RR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악뮤가 부르는 오랜 날, 오랜 밤 듣습니다.

0: 악뮤의 노래 오랜날 오랜밤 듣고 왔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알면 알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조현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는데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말랑말랑 주무를 수 있는 스퀴시 장난감이 인기잖아요.
1: 네.
0: 근데 폭염에는 절대 차 안에 이거 두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1: 예. 어디선가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랑이, 뭐 슬랑이, 스퀴시 이렇게 부르는데
0: 예.
1: 쪼물쪼물 하는 거예요.
0: 애들은 재밌어 하겠네요.
1: 저도 좋아합니다.
0: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요즘에 이게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0: 예.
1: 완구거리, 다 죽은 완구거리를 살릴 정도로
0: 우와, 그래요?
1: 예, 어른이고 애고 뭐다뭐뭐 저기 뭐 창신동 완구거리나 부산도 그렇고 시장에 문방구 다 찾아가서
0: 예.
1: 오래된 문방구의 어르신들 사장님들도 뭐 슬랑이 있어요, 뭐 말랑이 있어요, 뭐 정말 이게 커다랗게 뭐 자라난 그런 산업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인기 많거든요.
0: 겉 표면 보면 실리콘 같은 걸로 만드는 것
1: 네,
0: 같은데요.
1: 그래서 뭐 겉에 이제 쪼물쪼물하는
0: 아.
1: 말랑이 예전으로 치자면 뭐 만드기 같은 것도 있었고
0: 만들기, 네.
1: 그랬는데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0: 예.
1: 여성이 딸 태우고 이제 운전하려고 하는데
0: 어허.
1: 갑자기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0: 퍽!
1: 네,
0: 이렇게.
1: 그리고 그뒤 딸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0: 오, 예.
1: 보니까 뒷좌석에 이 스퀴시 말랑이 장난감이 있었는데 터졌고
0: 오오오오
1: 문제는 이제 딸의 양쪽 허벅지를
0: 아이고
1: 덮친 거예요.
0: 예
1: 근데 이제 그 딸의 허벅지 보니까 거기서 터져서 흘러나온 끈적한 그 뜨거운 실리콘 액체로 허벅지가 뒤덮였고
0: 오오오
1: 그래서 응급 화상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0: 예
1: 근데 요게 이제 의료진이 얘기하는 게 허벅지 아니고 눈이나 얼굴에 튀었으면 더 큰일 날수 있다. 눈이었으면 실명됐을 수도 있다.
0: 이야
1: 라는 거예요.
0: 위험하네요.
1: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워낙에 이걸 좋아하고 계속 만지고 하니까 차에서도 뭐 카시트에 앉아서 만졌다가 옆에 두고 내리고 이럴 수
0: 또
1: 있거든요.
0: 뭐 떼굴떼굴 굴러서 차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1: 에이, 맞아요,
0: 있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지난 5월에도 영국에서도 이건 차에서 그런 건 아닌데 10살 아이가 그냥 모르고 전자레인지에 이제 넣고 돌렸다가
0: 예.
1: 터져서 얼굴 전체에 중화상을 입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0: 조심해야겠네요.
1: 어린 아이들은 이게 전자레인지 넣으면 안 된다라는 그게 모를 수 있거든요.
0: 모르죠,
1: 네.
0: 모르죠.
1: 근데 요런 스퀴시 제품들이 특성상 당연히 겉에가 실리콘이나 고무 외벽인 거고
0: 예.
1: 말랑해야 되니까 그럼 그 안에 이렇게 꽉 채워져 있어요. 액체 젤이나 점토 성분 같은 걸로 꽉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분들은 다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0: 예.
1: 그래서 뜨거운 차안 같은데 요즘 너무 덥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데 두면은 뭐 생수병도 터진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슬랑이는 터지거든요.
0: 예.
1: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차만 좀 피해를 받으면 괜찮은데 요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그 물렁한 액체 점토가 꽉차 있는데
0: 네.
1: 그게 이미
0: 터져
1: 뜨거워진
0: 나오는 거죠.
1: 상태로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치 용암처럼 뜨거운 엿기름처럼
0: 아.
1: 점성이 매우 찐득한 상태에서 피부에 들러붙는단
0: 으아.
1: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뜨거운 물에 데이는 것보다도 요게 다 찐득하게 붙어버려서
0: 네.
1: 피부 조직에 엉겨붙는 거죠.
0: 와, 심각한 화상으로 이어질 수
1: 네.
0: 있겠는데요?
1: 이렇게 되면 열기가 더 뜨겁게 침투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절대 그 여름철에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이런

0: 것들은 꼭 차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이런 데 장난감 넣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요 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상을 혹시라도 입었다면 이거 막 떼내려고 하시면
1: 예.
0: 큰일 나니까 찬물로 20분 이상 충분히 식힌 다음에 곧바로 병원을 가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1: 네. 아이들이 요즘 즐겁게 가지고 오는 장난감인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하네요. 열에 취약합니다. 이런 절차 안에서는 아이도 반려동물도 그리고 열에 약한 물건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여름 휴가철 맞아서 바다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여름 해변에서는 특히 해파리 조심하셔야 된다고 해요.
0: 네.
1: 특히 초대형 독성 해파리 출현이 크게 늘었답니다.
0: 네, 노무라 입깃 해파리예요.
1: 네.
0: 성체 지름이 최대 2m까지도 갑니다.
1: 사람보다 더 크네요. 네,
0: 무게는 200kg까지
1: 우와.
0: 자라는 초대형 해파리인데
1: 예.
0: 그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촉수에 예, 그래서 스치기만 해도 쏘임 사고로 다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아무래도 해파리 하면은 외국 해변에서 많이 보던 거지 뭐 국내에서 뭐 많이 보이진 않았었잖아요. 원래는.
1: 그렇죠.
0: 그러다가 요 몇 년 사이에 좀 해파리 조심하세요. 많이 보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1: 예.
0: 실제 국립수산과학원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심상치가 않은 게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노무라 입기 해파리 출현율이 2016년 때하고 비교하면 36%였던 게 올해 80%까지 뛰었어요.
1: 그러네요.
0: 요거 쉽게 정리하면 모니터링 요원 10명 중에 8명이 해파리를 목격했다라는 것이고요. 노무라 입기 해파리는 원래는 우리나라 바다에 살던 종이 아닌데
1: 예.
0: 이제 뭐 바닷물도 따뜻해졌고 그러면서 살아남는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연안, 동중국해 북부 요쪽에서 해류 타고 이제 오다가
1: 예.
0: 한반도 쪽 오면은 사라졌는데
1: 어허.
0: 물이 따뜻하니까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근데 올여름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또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가 지금 우리나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1: 예.
0: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수부가 권고한 거는요. 해파리를 발견을 하면 해파리 신고 웹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거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7, 8월 신고자 중에서 400명한테는 기념품도 준대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네, 그러니까 즉시 또 뭐 모두를 위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파리 보이면 절대 접근을 해선 안 되고 신기하다고 이제 만져보시려고 가시면 안 됩니다.
1: 예.
0: 즉시 물놀이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또 아이들은 또 이거 모르니까 자녀와 함께 물놀이 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지금 뭐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있는데
0: 네.
1: 엄청 거대하고 사람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0: 네.
1: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여름에 날씨도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도 식중독 얘기도 이제 곧 나올 텐데요.
0: 네.
1: 조심해야 되고 비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다들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날뉴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0: 네.
1: 좋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지요.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1: 네. 자, 보내드리면서 해파리라는 팀이 있습니다. 해파리의 노래와 연주로 태평가 들려드려요. 해파리의 태평가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노래 먼저 듣죠.

신비로우면서도 편안해지는 어떤 음악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해파리의 노래와 연주로 태평가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러니까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은 뒤 평소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 장단의 무한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전통 국악의 깊이를 조명하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대표 기획 공연 명품 국악 컬렉션. 이번엔 김소라와 현승훈이 오는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타악 연주자 김소라와 현승훈입니다. 김소라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음농악 이수자로 전통 장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창작 작업을 이어오며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인데요. 함께하는 현승훈 역시 정음농악 이수자이자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깊이 있는 장단과 탄탄한 연주력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요, 이 두 연주자가 오랜 호흡을 바탕으로 장단이 지닌 섬세함과 역동성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공연에선 전통 장단의 원형을 바탕으로 자연의 풍경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안의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데요. 전통의 멋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장단의 매력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이번 공연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을 이어온 전통 선율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 가곡이 한 무대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수제천 보존회와 한국 가곡이 오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악곡인 수제천과 한국인이 사랑해온 한국 가곡을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으로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전통음악과 성악이 만나 서로 다른 매력을 조화롭게 풀어내며 우리 음악의 깊은 정서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전합니다. 무대엔 수제천의 전승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수제천 보존회를 비롯해서요. 지휘자 조은혜,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테너 서영택, 소프라노 손미경이 함께해 공연의 완성도를 더합니다. 전통 선율의 깊이와 한국 가곡의 서정성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한편의 음악극이 되고 한 시대의 역사가 국악관현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가 창단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무대 기획공연 백범 김구가 7월 24일과 25일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작품인데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

선생의 철학과 삶을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한 대형 음악극으로 풀어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김구 선생의 삶을 따라가면서요. 치열했던 역사의 순간들과 나라를 향한 꿈,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힘을 무대 위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국악관현악에 연극과 무용, 합창, 그리고 영상까지 더해져 더욱 입체적인 무대를 선사하는데요. 무대도 화려합니다.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김성진이 지휘를 맡고요. 배우 강신일이 중년의 김구를, 박성환이 청년 김구를 연기합니다. 또 소리꾼 정은혜와 오단혜 등이 출연하고요. 경기도 무용단과 용인 시립합창단, 역사 청소년 합창단 등이 함께해 공연의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채웁니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의 대표 레퍼토리인 만큼 웅장한 국악관현악의 울림 속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속도가 더디고 거짓은 빠르게 퍼져나간단 말인데요. 진실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논리적 증명을 거치는 거라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사람들은 느리고 지루한 진실보다는 자극적이고 빠른 거짓말에 매혹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마크 트웨인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꼬집었습니다. 몸에 쓴 약보다 건강에 좋지 않은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심리에 일침을 놓은 건데요. 속도가 아무리 느리고 혹은 빨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에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단호한 마음의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낙양춘 들려드립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